로이킴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첫 곡이었고요. 이현의 음악 앨범 화요일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신가요? 4090님 사연 주셨네요. 전 들은 지 1년 정도 됐는데 앞으로도 쭉 10년 그 이상을 지금처럼 만나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1년 들으셨는데 이런 또 의사를 밝혀주신 거는 듣다 보니 들을만하다.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not bad 뭐 이렇게 평가해 주신 거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김선경 씨, 음악 앨범은 제가 제일 힘든 40대 내내 저에겐 진짜 큰 위로와

오늘 굉장히 보람차고요.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전희연님, 음악 앨범은 제가 인턴으로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2008년이죠. 하하. 결혼을 하고 출산, 육아, 휴가로 1년 떨어져 있다가 복직해도 그 자리에 있어주는 차디 음악 앨범 너무 좋으다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인턴 시절.

출산을 하시고 휴가 다시 이제 복직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또 음악 앨범이 뭐 중간 중간은 잠깐 우리가 또 떨어졌던 시간도 있지만 다시 또 돌아오시고 저는 아직 여기 있고 인연은 계속 이어지고 이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또 어떤 인연들이 새로 생겨나고 어떤 인연들이 이어질까요? 꼭 뭐 음악 앨범을 떠나서 그죠? 자, 오늘 저랑 10년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6670님의 사연으로 시작했는데 차준커, 차디가 보내준 커피 쓱 넣어드렸고요. 여러분은 저랑 지금 몇 년째 인연이신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8910 공지행 콩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연에는 빠질 수 없는 차준커, 차디가 보내준 커피 쓱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커피를 선물로 드리기 시작한 건 음악 앨범이 처음입니다. 예, 라디오에서 최초로 저희가 이제 커피를 그건 맞나? 저희 처음으로 드리기 시작한 지금은 뭐 너도나도 다 커피를 선물하잖아요. 예. 아 요거 약간 좀 특허를 냈었어야 되는데 좀 아시 특허한테 이런 거 날 수가 없겠죠. 커피 선물하는 거 어쨌든 그냥 생색 좀 내고 싶었어요 그냥. 예. 원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아시죠 여러분 생색 내는 거 못하는 거.

0: 노래를 들려드릴 거예요. 광고 듣고 옵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사랑.

0: 후원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

0: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하나 이공님이요. 형님 마이크 장비가 바뀌었나요? 형님 목소리가 너무 깔끔하게 나오네요. 그래요? 평소보다? 아니 뭐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똑같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평소보다 그건 아무래도 사하나 이공님이.

그닥 그렇게 원하는 만큼 부유하지 못한 살림의 탓도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아, 9203님, 저는 11년 전에 동생 이야기로 사연 당첨돼서 무려 프랑스 바디용품 선물 받고 엄청 신기했던 기억이 나요. 고품격 음악방송 하하 하셨습니다. 저는 프랑스 나와서 제가 프랑스를 보내드린 적이 있나 했는데 프랑스 바디용품이었네요. 예. 어쨌든 뭐 이렇게 불란서가 들어간 거니까 그죠? 네. 이현정 씨 치킨 반말이 얘기해 주셨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3: 폴킴의 가요

PT한 결과 계약이 성사가 됐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듣고 기쁜 일 생길 때마다 가끔씩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셨어. 아, 기억하죠. 그래서 뭐 동선이 꽤 긴데요.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잘 됐네요. 잘 됐네요. 아, 물론 뭐 다 실력 때문이겠지만 또 이렇게 또 음악 앨범과 또 연결시켜 주시니까 저희는 감사하죠. 차준커 드립니다. 이렇게 뭐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지 뭐 면접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또 PT 하시기 전에

정체중의 주인공께서 너무 마음이 불편하셨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지 내 이 참 미안한 마음을 좀 알리고 싶은데 길 한복판에서 무슨 절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음악 앨범을 또 이렇게 사연을 주신 거예요. 어제 죄송합니다. 사실 뭐 제 의지와 상관없이 또 차가 갑자기 퍼져가지고 고장으로 견인하고 정비를 마치고 출근 중에 또 이렇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 음악 앨범에 또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또 이렇게 공유를 하고요. 또 듣고 계신 분들이 아, 또 이런 이유구나. 이러면서 또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어제는 좀 마음이 불편하셨더라도 짜증이 났고. 차준커 보내드립니다. 6350님. 6350님 참 괜찮은 분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뭐 막히거나 말거나 그냥 나부터 걱정하잖아요. 아, 짜증나. 이 차가 여기서 퍼져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천우희 안재홍이 불렀습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김금자 씨가 청해 주셨고요. 존박의 이상한 사람으로 이어져요. 0175님, 4427님 청해 주셨습니다.

때 음악을 들었었는데 여기 점장님이 라디오를 들으셔서 거의 강제로 듣게 되었지만 음악 앨범 선곡 너무 제 취향이에요. 그래서 최애 라디오가 되었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가끔이 강제하는 것도 필요하다니까요. 예, 라디오 그 채널권을 갖고 계신 분들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약간의 뭐 반대와 저항이 있더라도 채널 꼭 고수해 주시고 예, 반강제로라도 음악 앨범을 좀 이렇게

어디 가세요? 퀴즈 풀고 가세요. 자, 화요일인 오늘은 청취자 사연 퀴즈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인호 씨인데요. 아들이 TV에서 로켓을 보더니 사고 싶다고 해서 제가 멋지게 선물했죠. 근데 이 녀석이 유치원 등원 전에 딱 한 번만 발사를 해보고 가겠다고 때를 써서 아침부터 놀이터에서 로켓을 발사했는데요. 어쩌죠? 이것 가지에 걸렸어요. 어떻게 발사하자마자 걸리는지 아들한테는 걱정 말라고 아빠가 꺼내놓겠다고 큰소리쳤는데 저 못 꺼낼 것 같아요. 형님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로켓이 걸린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랜 청취자를 뜻하는 애칭이기도 하죠. 1번 소나무, 2번 벚나무, 3번 사과나무, 4번 은행나무. 노래 들려드리는 동안 정답 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차준치, 차디가 준 치약 칫솔 미스트 세트 보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들은 문자 샵 8910, 콩은 공짜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로켓이 여기 걸렸구나. 요 뾰족뾰족하네요. 입에. 노래는요, 이문세의 소녀 들을게요.

0: 톤업향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톤업 패드.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

자, 퀴즈 정답 발표하죠. 정답은 1번 소나무였습니다. 소나무. 예, 소나무 여러분들 많이 듣고 계시죠, 지금? 정답이었고요. 최기덕의 페이퍼컵 1003님이 청해 주셨고요. 3부에 뵙죠.

뉴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음원들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이런 문자가 왔네요.
1: 네, 이이오구님. 네. 아들 생일날 아들을 데리고 집 앞 갈비집에 가서 아 오늘은 아들 먹고 싶은 대로 다 시켜 다 먹어 했는데 메뉴판 가격 보지도 않고 나는 소갈비 할 때 속이 타들어갑니다. 메뉴판 보고 다시 얘기해. 정신 차리고 가격 보고 다시 얘기하라고 아들아.
0: 한우 한우 한우.
1: 아 진짜 에. 떨리는 건 옆에 시가 뭐 이런 거 써요.
0: 시가.
1: 어 막 예측도 안 돼.
0: 시가라고 써놓는 거 진짜 아 이건 와, 좀 진짜. 네. 네, 이건 그래요. 부담스럽습니다. 네. 또 이런 문자도 왔어요.
1: 555님. 네. 집 앞 수영장이 인기가 많아서 선착순으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한 번도 성공을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해주겠다고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연습을 하더니요. 막상 6시 땡 하니까 다급해져서는 자기야 이거 나 뭐 누르라고 했지? 나 이 몇 시 타임 하라고 했지? 나 지금 누른다 눌러도 돼? 이거 눌러? 하더라고요. 결국 신청 못했고요. 됐어 그만하고 이리 나와.
0: 아 그래도 뭐 이제 일찍 일어나셨네요.
1: 그렇죠.
0: 에이, 일찍 일어나시고 네. 속이 타들어간다. 속은 타들어가는데 차마 말은 못하고 미쳐버릴 뻔했던 순간들 보내주세요.
1: 어쩌다 남자.
0: 자 직장인

0: 소리가 그렇습니다. 아, 네. 다 그래요. 쫓아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죠. 네. 네. 완벽하게 쫓아내 주세요.
0: 완벽하게. 네. 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그나저나. 네. 뭔가가 좀 느껴져요 요즘?
0: 요즘요?
1: 네.
0: 날씨의 변화 뭐 이런 거요?
1: 어떤 게? 변화도 그렇고.
0: 네네네. 네. 아 맞습니다. 그나저나 주제에서 뭔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1: 네.
0: 아 형님 얘기는 아니시죠?
1: 내 얘기가
0: 속이 타 들어간다. 이거 형님 얘기 아닙니까? 네네. 지금 형님 쪽에서...
1: 지금 연기는 나오는데 타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오해 있을까봐 연기가 약간 나오죠?
0: 그렇습니다. 속이 약간 예. 검어게 타들어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1: 잿더미가 됐어.
0: 네네네.
1: 네.
0: 왜냐하면 이제 또 네네. 저희가 슬슬 또 네. 발등에 불이
1: 너무 싫어하는 시기
0: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그래요. 자주 오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긴
1: 맞아,
0: 합니다.
1: 맞아 맞아 맞아.
0: 아 청취율 조사가 또 다음 주부터 그래. 기간 시작이라고요?
1: 네네네. 아 다음 주부터인가?
0: 네.
1: 오 빨리 왔네.
0: 심플하게
1: 네.
0: 정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알았어요.
0: 도와주세요.
1: 발 좀 뭐 동동 구르고 뭐 속 좀 타고 그럼 뭐 그 쏙 지나가더라고 또.
0: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 금요일에 네. 생방 좀 하고 네네네. 뭐 이렇게
0: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지난번에는 되게 높게 나왔거든요.
1: 네.
0: 지난번에 좀 떨어졌어.
1: 그래 지난번에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0: 다 여러분들 탓이에요.
1: 네. 그래도
0: 저희들 뭐 잘못은 없습니다.
1: 그래도 에이스. 네. 그래도 뭐 그 자리 유지를 그렇습니다. 했는데
0: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1: 네네네.
0: 네. 자 이번 주 주제.
1: 이번 주 주제
0: 이야기해볼까?
1: 아 그래서 이번 주 주제 이거로 했나? 속이 타 들어간다.
0: 속이 타 들어간다.
1: 속 보인다 진짜 속 보여 제작진. 네.
0: 속이 타 들어간다. 속이 타 들어가는데 차마 말을 못하고 미쳐버릴 뻔했던 순간들. 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1: 네.
0: 미쳐버릴 것 같은 순간들. 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0: 하고 남의 일처럼요. 다 네 얘기야. 네 얘기.
1: 아, 그래요. 네.
0: 자기 잘못은 안 보이죠.
1: 아니, 그렇죠. 그렇죠.
0: 네, 네, 네.
1: 자기 자신의 모습은 완전히 네네. 잊고 있을 때가 있어요. 네네네네. 이럴 때. 아, 근데 이제 사연을 받다 보니까 네. 이런 친구들이 꽤 많아. 이런 친구들이 네, 다수야, 다수.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아주 가까운 곳에 이런 친구들을 목격하시더라도 너무 속타하시지 마시고. 근데 뭐 일반적으로 이런 애들이 많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네, 네, 네. 아,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어도 또 공부 잘하는 애들도 돋보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서로서로 돕는 거지.
0: 모두가
1: 뭐.
0: 다 공부 잘해도 이상한 사회예요.
1: 어우, 그 힘들어. 네. 힘들어. 피곤해요.
0: 그렇죠.
1: 네.
0: 5570님 네. 형님 지난주에 부모님 댁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피곤해하니까 와이프가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켜주고 따라서 쭉 가면 돼 했는데요. 갑자기 와이프가 자기야 뭔가 이상해 하고 깨우길래 눈을 떠보니 양양 톨게이트더라고요. 저희 집은 시흥입니다. 다시 양양에서 그 꽉 막힌 도로를 뚫고 다시 시흥까지 오는데 옆에서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이제 내가 운전할게. 자기야 제발 거기로 빠지면 안 돼. 아, 반대 방향으로 가신 거죠.
1: 그러니까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이게 빠지는 구간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뭐 휴게소도 한 두 개 정도밖에 없고 일직선이 일직선 네네네. 쭉 가신 거지 뭐 그냥 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빠지면 네. 엑시트로 빠지면서 좌우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방향이 이제 뭐 서동 동으로 가신 거지.
0: 반대 방향으로.
1: 아주 푹 주무셨네 그 옆에서. 오늘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까? 또 대단한데 대단한데.
0: 네. 네. 또 중요한 네. 조사가 눈앞에 코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있을 수 없죠. 큰맘 먹고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0: 차준소입니다. 차디가 준비한 소고기. 아, 차준소.
1: 아니, 음매 쪽이에요, 음매? 음매 계열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아. 아니, 꿀꿀까진 저희가 커버를

0: 있습니다. 네. 아,
1: 그램 수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램 수가 뭐 중요해요?
2: 이거는 그냥 국 끓여 드시면
1: 잘게 다져서 볶음밥.
2: 아, 그죠, 그죠.
1: 볶음밥 할 때 하면은 4, 5인분도 나와. 200g으로 볶으면. 그럼요. 네네. 잘게 다져갖고. 네. 네네. 야채 많이 넣어서 같이 볶으세요.
2: 그램 수가 조금 줘.
1: 네네. 네. 아니면은 아이 몰래 저녁에 남편이랑 오붓하게 둘이서.
2: 네, 100g씩?
1: 100씩. 네. 100씩 해서. 네네.
2: 1당 100? 예, 예.
1: 어, 1당 네. 100이죠.
2: 1당 100.
1: 예. 네. 아니면 점심에 나홀로. 나홀로도 괜찮죠. 네, 나홀로. 나홀로 200g.
2: 나홀로 200g? 어우, 괜찮죠.
1: 충분하죠. 그 정도. 완벽한 예. 1인분이죠.
2: 네, 네, 네.
1: 그렇습니다.
2: 아, 근데 참 염치도 없이 저희 제작진이 여기 나홀로 배 터지도록 드실 수 있다. 아니, 배가
1: 이거 안 읽었어요.
2: 개미 배야.
1: 그 일부러 안 읽었어요.
2: 개미 배야 터지게.

0: 빨리 기다리면서
1: 어 정말
0: 아, 쫄깃쫄깃한 거지. 네네. 저랑 한마디 할 것 같아요.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두 개. 두 개 쪽. 두 개. 난 두 개 한 표. 막 이렇게.
1: 그죠? 아, 솔직히 난... 털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저도 이거 사러 왔는데 멀리서. 아 저도 이렇게 하나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0: 나 그러니까.
1: 아예 솔직히.
0: 그러니까.
1: 네네네네.
0: 그것도 방법이네. 네,
1: 아예 솔직하게.
0: 아... 야, 이 결과가 궁금한데 그렇죠. 네 개를 다 사가셨는지. 네.
1: 아...
0: 자, 5558님. 네. 온라인에서만 신발이 30% 세일하고 있길래 사려고 보니까 사이즈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에 신어보러 갔죠. 직원분한테 사이즈 있냐고 여쭤보고 네, 기다려보세요 하고 사라지셨는데 한참 만에 나타나셔서는 아, 찾아보면 재고가 있거든요. 지금

0: 높게 아주 타들어갑니다.
1: 아, 아주 뭐 군대 가는 친구처럼.
0: 네, 아주 그렇죠.
1: 살이 확 다 보이게.
0: 주변 머리 없이.
1: 없이.
0: 주변 머리 하나도 없이.
1: 약간 강호동 싹. 선배님처럼.
0: 네네네네.
1: 강호동 형님처럼 이렇게 싹 이렇게. 네네네.
0: 약간 이렇게 아. 바가지 하나 쓰고 있는 것처럼. 네, 주변 머리 싹.
1: 해병대 컷으로.
0: 아, 어유 길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감 차서.
1: 자기는 너무 잘 잘랐다
0: 생각. 좋지. 어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
1: 전문가의 손길 어때? 아주 그냥 깜짝 놀랬지?
0: 길이 어떠십니까? 막 이렇게 막 멜로디까지 넣어서. 네. 아, 그럼 이렇게 어쩔 수 없지 뭐.
1: 네네.
0: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받고 있어요.
1: 네.
0: 속이 타들어간다는 주제고요.
1: 네.
0: 먼저 3부 끝곡 듣고 옵니다. 김현철의 어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미친 짓이야. 4048님이 청해 주셨네요.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1: 춤과 노래를 즐기는 FM 대행진 식식이들, 흥의 비법은 정식이.

0: 또 뭐라고 생각하셨을까?
1: 난 순수한 소년이야. 엥?
0: 아,
1: 이런 식으로.
0: 네네. 속이 타 들어가는. 속이 타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1: 네. 아 진짜 그 그러면 그 며느리가.
0: 아 그러니까요.
1: 이런 거 이런 거 뭐 이런 거 하나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오랫동안 만회를 해야 될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0: 네.
1: 아, 김영구 씨, 저희 딸 기말고사 영어 30점대 받아와 놓고선 그날 저녁 속이 터지는 엄마 앞에서 눈치 없게 기다렸던 해외 배송 앨범이 온다면 너무 좋다고. 오 마이 갓, 앨범 커밍 커밍. 와, 영화 절로 나오네. 하는데 딸아, 뒤에 있는 엄마 눈빛을 봐라. 아, 좀.
0: 영어 시험은 못 봤지만.
1: 네, 영어 시험 못 봤지만.
0: 또 회화는 또 잘할 수 있거든요.
1: 아, 그렇죠.
0: 그게 그렇죠.
1: 네,
0: 네 또 다르니까.
1: 앨범 커밍 오 마이 갓. 이 정도면 이제 뭐
0: 네네.
1: 어떤 지금 그 지금 정신 상태, 지금 심리 상태가 그대로 저희가 알 수 있긴 해요. 오 마이 갓, 앨범 커밍 커밍.
0: 네. 아 송희정님,
1: 네.
0: 남편이 피부가 거칠어졌다길래 화장대에 있는 내 크림 좀 발라봐 했는데 비싼 아이크림을 잔뜩 바르고 쓰레기통에 버려놨더라고요. 작아서 샘플인 줄 알았대요. 미친다 미쳐, 이게 얼마짜린데. 야 정말 아주 정말 정말 점처럼 이렇게 쥐똥만큼 네, 네. 이렇게 짜서 그쵸, 그쵸. 바르는 건데 그거를 그냥 손에 쫙 펴발라갖고 그냥 얼굴 전체에 그냥
1: 네. 아 근데 잘못 보면 샘플 같긴 해.
0: 아 그렇죠. 모르면 워낙 조그마니까
1: 워낙 작아서 약간 미니어처 같잖아요.
0: 그렇죠.
1: 미니어처 크림통
0: 구멍도 너무 조그매서 아 너무 속상하네.
1: 아이크림 비싼데.
0: 아 이거 어떻게?
1: 아, 예전에 그 뭐 그런 사연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그때도 뭐 이제 그 샘플인 줄 알고 뭐. 발에다 발랐다.
0: 아
1: 아이크림을.
0: 아. 에. 그 귀한 걸.
1: 네. 그거 아주 그냥 진짜 눈꽃만큼 바르는 건데. 그렇죠. 자 김분식 씨, 마트 한우 시식 줄 서 있는데 내 앞에 초딩이 이쑤시개

0: 속이 타들어가죠.
1: 아. 좀 관리를 잘 하셔야겠네.
2: 이게 관리 네. 관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1: 안 되죠. 안 되죠. 관리 안 되죠.
0: 이건 네. 뭐
1: 어쩔 수 없어요.
0: 큰일입니다.
1: 네. 구하나 구삼님. 카프라는 내 차에서 설탕 잔뜩 뿌린 토스트 먹는 과장님.
2: 아,
1: 내가 이거 제일 좋아하죠.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아침에 일을 할 수가 없어.
2: 또 손을 탁탁 털어 먹고 나서.
1: 잘 먹었다. 와.
2: 네. 아 이게 설탕이 진짜.
1: 여기 인절미도 있네.
2: 아 이게. 네. 그 요즘 차량들 보면 이제 미세한 구멍, 가죽의 구멍 같은 게 있잖아요.
1: 있어요.
2: 그 사이사이 안으로 들어가요. 아 그리고 이게 설탕이 녹으면서 여름 같은 이렇게 아, 열이 많고 습한 시즌에는 끈적끈적해집니다 이게.
1: 그쵸.
2: 아 이거 진짜.
1: 너무 뜨거울 때 이게 달고나처럼.
2: 예예.
1: 카라멜처럼
2: 약간 갈색빛으로.
1: 이 설탕 잔뜩 뿌린 토스트면 케첩도 들어있잖아요. 아. 케첩 떨어지면 이것도 예. 아, 참사인데 네네네. 참사.
2: 네.
1: 예, 좀 깔끔하신 편입니까 차 안에?
2: 아니 뭐 엄청 깔끔하진 않은데 그래도 네. 이건 아니죠. 예의가 그쵸, 아니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이거? 네. 굳이 내 차 안에서 이거.

0: 주변에 있다는 게 자랑인 거야. 또 부모 가슴에 모자 대못을 꽂는 거죠.
1: 근데 또 이 친구들 잘 돼서 덕 볼 수도 있습니다. 친구 덕. 네. 모르는 게지만 하여튼.
0: 에이, 그럴 리 있을까요? 네네네네. 그럴 리 있을까요? 네.
1: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는다면.
0: 네. 그런 친구들 잘 돼가지고 꼭 술자리 같은 데서 아직까지 이렇게 좀 빛을 못 보고 있는.

0: 좋다.
1: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라디오 쇼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2: 네,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 자, 오늘 그 세 분,
3: 네,
2: 저희가 뽑았죠.
3: 그렇습니다.
2: 오늘 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음매.
3: 네.
2: 네, 네, 네.
3: 차준소.
2: 네, 차준소.
3: 그렇습니다.
2: 차디가 준 소고기.
3: 네.
2: 음매. 네.
3: 채끝.

1차로는 작업 구간을 중심으로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방화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정체인데 한남대교 부근 사고의 여파를 받아서 더 막히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 동작대교 1차로에서 공사합니다. 동호대교부터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고요. 여의하류부터 막힙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중랑교 3차로에서 작업합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둔내 부근 1, 2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돼도 그대로지만 아프니까 청춘 맞습니다. 예, 해야죠. 내가 무에탱이 안 하면 남이 한다. 발차기 더 잘한다. 앓는 소리 꿀꺽 삼키고 박명수의 라디오쇼 오늘도 힘차게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예전 유로댄스 같은데요. 오렌지 캐러멜의 노래입니다. 방콕시티.

박명수의 라디오쇼 신나는 댄스 뮤직으로 화요일 순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너무 더워요. 이 정도면 방콕 날씨 아닌가요? 라고 우리 장유인님이 보내셨습니다. 아, 눈이 안 보이냐.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1: 자, 오늘로 2026년 상반기가 끝납니다. 와, 6개월이.
0: 아, 네.
1: 야, 어떡하냐 이제.
0: 아, 벌써 상반기가 끝나네요.
1: 어떻게 좀 만족합니까?
0: 올해 뭐 어떤 거요?
1: 상반기 어떻게 잘 보낸 것 같아요?
0: 아, 제 개인적으로요. 예, 예. 아, 뭐 저는 뭐 늘 만족하고 사는데, 네. 제가 4년에 한 번씩 월드컵 기다리다가, 예. 아, 이번에 너무 큰 실망을 해서 제가 선수도 아닌데 이 충격에서 지금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1: 좀 여름은 좀 월드컵 좀 보면서 응원하고,
0: 네.
1: 아, 또 이렇게 일도 많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0: 그렇죠. 예, 행사가 많죠.
1: 예, DJ 파티도 예. 있고 막 같이 응원전 있는데 다 날라갔습니다 지금. 예.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0: 네.
1: 우리 선수들이 좀 기가 좀
0: 아, 그러니까 뭐 선수들은 저는 정말 아유. 여전히 응원하고 예. 너무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예.
1: 그렇죠. 당연하죠. 네네. 선수들은 아, 기분이 안 좋겠지만 네. 예. 우리는 또 미래를 보고 또 가야 되니까
0: 맞습니다.
1: 예. 예. 기운들 내시고요. 예.
0: 그래요.
1: 최고였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선수들 네, 사랑합니다.
1: 예. 선수들 최고였습니다.
0: 최고였습니다. 예. 진짜.
1: 여기까지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모발 퀴즈쇼 어떤 시간인지 소개해 주세요.
0: 네. 재미와 상식, 행운이 함께하는 시간이죠. 바람잡이 퀴즈, 청취자 퀴즈, 음악 듣기 평가, 3단계 고스톱 퀴즈까지 다양하게 오늘도 준비해 봤고요. 고스톱 퀴즈는 문자로 미리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연예인이나 유명인으로 저희를 낚아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배우 소지섭입니다. 명수형님, 무한도전에서 같이 불장난 댄스 춘 거 기억나시죠? 드라마 홍보하고 싶은데 전화 주세요. 이러면 저희가 진짜 전화 걸 수 있거든요.
1: 제가 소지섭 씨한테 처음 보고 광서봐.
0: 아, 정말요?
1: 광서, 예, 무도할 때 아, 이름을 잘
0: 실수하셨구나.
1: 몰라가지고. 예, 예, 예.
0: 광서.
1: 야, 김 부장. 잘 보고 있어, 김 부장. 어.
0: 연락 주세요.
1: 예, 연락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해 볼까요?
0: 모발 바람잡이 퀴즈. 자, 어제 전설의 고수 코너에서는요. 그러시구나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대한 외국인 크리스티나 씨가 출연을 했죠.
1: 너무 재밌었어요.
0: 박명수 씨가
1: 아, 너무 웃겼어요, 진짜. 예.
0: 이탈리아에 잘생긴 남자들이 많은데 나는 그러면 이탈리아에 가면 어느 정도 급이냐라고 묻자 크리스티나 씨는 이렇게 조언했죠. 이대로는 어려워요. 이것을 올려야 돼요. 문제입니다. 박명수 씨가 무엇을 올려야지 잘생겨 보이는 걸까요? 1번.
1: 힙.
0: 2번
1: 속눈썹,
0: 3번
1: 앞머리,
0: 4번
1: 간치수.
0: 자, 힙이냐 속눈썹이냐 앞머리냐 그리고
1: 간치수,
0: 이 중에 뭘 올려야 박명수 씨가 이탈리아 가면 통할

0: 청취율 조사 기간 아직 아니죠.
1: 아닌데 이 정도면 청취율 조사 대박. 기간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0: 대박. 많이 네. 보내주세요.
1: 청취율 조사 기간 현찰 뿌리겠네.
0: 대단하네요.
1: 예, 예, 와. 예.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자, 동방신기의 아우 축구만 여기 뭐 열받아 죽겠네.
0: 뭐죠?
1: 동 축구만 생각하면 열받아 죽겠다고.
0: 예.
1: 동 아직도 일본 졌지.
0: 예.
1: 다행이다 그래도.
0: 아 그래도
1: 좀 다행이다.
0: 예, 예. 좀 낫다. 좀 그런 마음이 있긴 했어요. 예, 예, 예.
1: 동방신기의 노래입니다. 네. 예. 우리 대표 선수들에게 주문을 좀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힘내라고요.
0: 파이팅.
1: 주문.

0: 라디오쇼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1: 뭘 올리면은
0: 인기가 많을까요? 잘 생겨볼까요?
1: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앞머리였잖아요.
0: 네.
1: 예, 우두머리 보내주죠. 우두머리.
0: 아, 우두머리.
1: 우두머리 재밌다.
0: 예. 안수연님.
1: 안수연님.
0: 우두머리.
1: 우두머리 그리고 네. 두물머리는 뭐예요? 두물머리.
0: 양평 두물머리.
1: 두물머리.
0: 관광지.
1: 예, 전경수 네. 그다음에 우두머리 두 분께
0: 안수연님.
1: 아, 저희가 선물 하나 드릴까요? 예. 네. 피로 회복 발패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0: 자. 아.

0: 자, 아, 열심히 하셨는데 좋았어요. 네. 한 통 더 한 번 더 한 통만 더 받아볼까요? 와. 자, 여보세요.
1: 뉴진스 ONG요?
0: 저 죄송한데요. 심야 방송처럼 하시면 어떡해. 11시 20분인데. 아,
2: 텐션
0: 좀 텐션. 올려 좀 올려 주세요.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올려 주세요. 여보세요.
1: 뉴진스 ONG요?
0: 예, 알겠습니다.
2: 네. 아, ASMR 하시는 줄 알았어요.
0: 자, 네. 그 한번 불러 볼까요? 시작.
1: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0: 그러면은 생각하시면 전화 다시 한번 주세요. 네. 그리고 저 이금희의 저기 그쪽 전화하세요. 이렇게 너무 11시에 안 맞는 분이었어요.
2: 어, 사랑하기 좋은 날.
0: 깜짝 놀랐어요. 네네. 지금. 네. 잘 자연주 받았어요. 지금. 이금희. 예.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네.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가보자. 첫 번째 힌트에서 맞추시면 선물 3개예요. 77개 중에서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2: 있잖아. 조혜린 씨 아니에요, 조혜린 씨.
0: 짠나. 그래, 짠나.
2: 아니, 뭐지?
0: 머리, 아, 그거는 조혜린이 아니고. 예. 누구지? 개그맨. 우리, 아, 그래, 짠나. 이게, 아, 예. 아, 다시 한번 들어볼까? 예, 예.
2: 짠나. 아, 이게 뭐지?
0: 조혜린이네. 그래, 짠나.
2: 아, 이게 뭘까?
0: 아, 김준호 씨, 준호 씨.
2: 아, 김준호 씨, 김준호 씨.
0: 우리 준호 씨 진짜 네네. 착하고 정말 열심히 네네. 살고 자라 예의 있고 너무 좋은 친구인데.
2: 이거 맞힐 분이 계실까요?
0: 짠나.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1: 비드랩 핫브레이크.
2: 오,

0: 치티치티 뱅뱅이?
1: 모르겠습니다.
0: 제가 알려드릴게요.
2: 예.
0: 띠띠빵빵이에요.
2: 아.
0: 아시겠죠?
2: 자동차 네. 그 소리구나.
0: 어떤 일 하세요?
1: 아, 그냥 회사 다녀요.
0: 그냥 다니시면 즐겁게 다니셔야죠.
1: 네.
0: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1: 네.
0: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2: 다 그래요. 자, 예, 예.
0: 아, 1번부터 77번 중 선물 3개 보세요.
2: 오랜만에 3개인데요?
0: 3개.
1: 1번. 1번. 77번.
0: 잠깐만. 1번 타르트 세트 몇 번이요?
1: 77.
0: 야, 수제 요거트.
2: 와, 먹을 뽁 터졌다.
1: 50번.
0: 50번. 고깃집이 고깃집 이용권.
2: 와, 대박.
1: 오, 감사합니다.
2: 와, 디저트부터 메인 식사까지 예, 예. 싹 다.
1: 잘 먹을게요.
0: 타르트, 수제 요거트,
2: 고기.
0: 고깃집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깃집에 누구랑 같이 가실 거예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매일 오후 2시 KBS 쿨 FM 가비의 Super Radio. 먼저 가 있을게요. 빨리 와요.
1: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2: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1: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3: 다음 전화 여보세요?
4: 정답. 핑크 노노노.
3: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4: 혼자 가.

0: 랩 아니에요?
1: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0: 음이 이렇게
1: 오마이걸이 아닌데
0: 플랫이 돼요. 던던댄 이렇게 되시는데 아무튼 노래 연습을 좀 미미양은 예. 노래 좀 랩을 잘하거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1: 예.
0: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요, 우리 미미양은요?
2: 앞으로 잘 갈 것 같습니다.
0: 어딜 가요? 어디
2: 가는? 직진이요.
0: 왜?
1: 직진이요.
0: 직진이에요?
1: 예.
0: 예.
2: 예, 우회전 안 하고 직진으로 갈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예. 재밌는데요?
0: 육군 7사단이고요. 예, 직진만 하는, 알겠습니다.
2: 부산까지 갈 것 같습니다.
0: 부산까지요?
1: 예.
0: 알겠습니다. 예,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1: 네.
0: 자, 지금까지는 재미로 이렇게 했지만 문제는 제대로 풀어야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2: 네.
0: 자, 미미양 치킨 상품권 걸고 시작합니다.
1: 지금 먹으면 제일 고소하고 달달한 제철 해산물이 바로 귀여운 한치예요. 한치. 한치는 큰 몸에 비해 다리가 한치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한치라고 부릅니다.

0: 있는데요. 세계 기상기구 WMO는 올여름 이것의 발생 확률을 80%로 예측했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평균보다 2도 이상 높아지는 강력한 이것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문제입니다.
1: 잘 들어보세요.
0: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대규모 기상현상을 라니냐, 라니냐라고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3, 7, 4.

0: 예, 좋습니다. 예. 자, 뭔가를 해보려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네. 자,
1: 도전?
0: 문제 풀게요.
2: 네.
1: 1단계 OX 퀴즈입니다.
0: 치킨 상품권이 걸려 있습니다.
1: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만점에 빛나는 개그맨 서경석 씨가 얼마 전 콕 집어준 암기법이죠.
0: 서경석 참 똑똑해요. 착하고.
1: 절대 예. 잊어버릴 수 없는 한국사 문제입니다. OX. 예.
0: 아, 나 이거 알아.
1: 자,
0: 아, 이거 알아.
1: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는 1592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3초 시간입니다.
2: 3.
1: X. X. X. X. 아. 가지마. 아. 이게 정답 그냥 바로 발표할게요.
0: 이게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서경석 씨하고 저 방송했는데 네. 자,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런 일이 있으면 진짜 안 되죠. 나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온 것만 해도 나 진짜
1: 아, 안 되죠.
0: 돌거든요.
1: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0: 근데 들어왔어. 외군이 들어왔대. 지금 저 뭐 동네성으로 저 부산으로 들어왔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1: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0: 1592.
1: 1592.
0: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러고 이거예요. 있을 때가 왜 웃어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1592. 네. 1592 1592년 맞습니다.
1: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아, 예, 아쉽네요.
0: 지금도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1: 맞습니다.
0: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 저 따라잡으려고 막 노력하는데 우리도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1: 그래요.
0: 예, 지금 좀 계속 좀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1: 맞습니다.
0: 예, 예.
1: 아, 아무튼 이 세 번째 도전자분 아쉽게 됐고요.
0: 네.
1: 아, 청취자 퀴즈를 그래요. 드릴게요. 예. 커피 쿠폰 10분.
0: 좋아요.
1: 여러분들이 대신 선물 받아가시면 되죠.
0: 네.
1: 문제입니다. 박명수 씨의 바보에게 바보가라는 노래.
0: 네.
1: 사실 어찌 보면 대표적인 이 노래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원래 이탈리아어로 저녁 음악이라는 뜻인데요.
0: 저녁 음악.
1: 저녁 음악. 밤에 연인의 집 창가에서 부르거나 이 연주하던 그 사랑의 노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0: 아~
1: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글자고요. 주관식이고요. 보통 우리가 사랑의 땡땡땡땡 이렇게 표현하죠.
0: 창문을 열어줘. 그렇죠? 내 사랑 이거 할 때
1: 맞습니다. 예. 문자번호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10분 끝으로 모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0: 태진아,
1: 네.
0: 오늘 좀 이렇게 저 일찍 오직 와서 좀 있어. 안 그러면 세린다. 확 세린다.
1: 아, 힌트죠, 힌트. 아,
0: 확 세린다. 너 예. 잘해라. 예, 태진 씨. 왜 이렇게 웃으세요?
1: 예? 아니, 오늘따라 너무 예. 너무 웃기시고
0: 재밌었어요?
1: 그 이게 노래 나가는 동안 하시는 그런
0: 예. 예.
1: 어떤 네 멘트들이 예, 예. 너무 재밌어요.
0: 알겠습니다.
1: 예예. 예, 예.
0: 아, 노래 나가는 동안 욕했거든요. 여러분, 예. 그 욕이 욕이만 해요. 나가면
1: 그거 방송 나가면
0: 저는 끝이에요.
1: 형님 이민 가야 돼요.
0: 아, 저는 끝입니다. 예, 예. 예. 엔지니어 선생님 손에 제가 달려있어요. 예.
1: 마이크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0: 다음 주 뵙겠습니다.
1: 다음 주 뵐게요.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7: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6: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우리.

번째 당첨자는 전세영님이세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선물이 미어 터지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 이게 아이고 뭐 우리 나한테 기회가 오겠어?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참여를 하세요. 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이나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복권 샀는데 우연찮게 네 개가 맞았어요. 네 개. 나 깜짝 놀랐어. 나 세상에 그런 일이 처음이거든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서티즈 아이들의 노래 바해를 꿈꾸며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시에도 박명수입니다.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정체는 길지 않지만 돌발 구간이 많은데요. 서부간선도로 금천나들목 방향 목동교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동작대교 5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4차로에서 공사하면서 반포대교부터 밀리고요. 영동대교에서 청담대교로 가는 연결로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조심

숙박권 선물이요. 곧 휴가철 다가오니까 숙박권 선물일 것 같아요. 각자 원하는 걸 지금 쓰고 계신 거 아니죠? 여러분, 여기는 산타클로스 사무소가 아니에요. 야, 지금 이 한여름에 양말 걸어두고 계신 건가요? 네. 리틀 뮤직 스위트 님께서 떡볶이? 오! 네. 제가 어제 떡볶이를 먹어서 떡볶이라고 보내셨겠죠? 네. 나지연님께서 시원한 수박주스요. 아, 근데 지금 수박주스 먹으면 진짜 맛있긴 하겠다. 백선진님도 고구마

0: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0: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폴킴의 가요광장.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현주님께서 다 필요 없고 살려주세요. 오늘 더워도 너무 뜨겁네요. 진짜 에어컨 앞에서 오늘 출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더운 거 싫어요. 이제 진짜 한여름의 초입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덥긴 해도 그래 요 정도면 여름치고 나쁘지 않지 했는데 여름이 본격적으로 화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7558번님께서 폴님도 사람들 막 줄 서 있으면 궁금해요? 저 호기심 많아서 가끔 뭔지도 모르고 일단 줄 서고 볼 때 있어요. 약간 그런 거 있습니다. 약간 밥 먹으러 뭐 이제 어디 갈지 안 정하고 돌아다니다가 줄 많이 선 가게에 보면 메뉴 뭔지 모르는데 줄 선 적이 있고 막 이래요. 막 저 제가 사는 동네에 신발 가게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아침에 일찍 나오면은 거기에 막 그 정말 캠핑용 의자 이런 데 앉아가지고 한 20명 넘게 이렇게 대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좀 궁금해요. 아니 무슨 신발이길래 저렇게까지 줄을 서서 신발을 사지? 네, 뭔가 남들이 막 하고 싶어 하니까 나도 같이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네 심리인 것 같습니다. 6653님께서 진도 사는 가광 청취자 친구가 보이는 라디오를 보러 갔어요. 저 진도 가봤는데 진짜 동남아 가는 시간이더라고요. 더운 부스 앞에서 고생하며 행복해할 진도 익산 친구들에게 커피 선물 주세요 하셨습니다. 밖에 계신 진도 사람 소리 질러! 커피 드릴게요. 네, 어떻게 드려야 되죠 근데? 이분한테 드려야 돼요? 저분한테 드려야 돼요? 네, 6653님께 드릴게요. 전해주세요. 1012번님께서 저 얼마 전에 잠실역 갈 때 2호선 안에서 찍었어요 하고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진짜네 내가 있네. 아, 사진을 좀 다시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때가 언제냐면요. 그 저 프로필 사진이 꽤 옛날이에요. 저 때 제가 이제 휴가를 오랜만에 받아서 어머니 생신기념이었나 뭐 해서 제가 발리를 일주일을 다녀왔어요. 네. 까맣게 타고 와서 정말 메이크업도 막 밝은 색을 올리고 톤업도 많이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센터 곧 시작합니다. 평일 이 시간 매일 다른 주제로 찾아올게요. 오늘은 스피치 특강입니다. 이 프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저 폴킴이 여러분 대신 말해드립니다. 요런 코너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에게 쌓인 불만사항, 밑반찬 더 달라는 요구사항, 환불, 교환해달라는 요청사항, 용기가 많이 필요한 고백까지 제가 대신 다 해드립니다. 요즘에 뭐 출근하기 싫고 뭐 알바 가기 싫을 때 엄마가 대신 해준다고 하잖아요. 내가 다 해드릴게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자, 사연만 여러분은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덴탈 케어 세트, 말차 젤리바 목캔디 선물로 드립니다. 제가 대신 해주니까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받으시면 저한테 다시 돌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2470님의 신청곡 듣고 가광문화센터 스피치 특강 시작할게요. 비비의 범퍼.

0: 감사합니다.
1: 가광문화센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른 라디오에서는 절대 경험하실 수 없는 고품격 하이엔드 프리미엄 퀄리티로 모십니다. 오늘은 할 말은 하는 저 폴킴이 속에만 있는 그 말 대신 하겠습니다. 스피치 특강. 용기가 부족해서, 눈치가 보여서, 또 소심해서 주목받는 게 싫어서 꾹 참았던 그 말 가광문화센터로 보내주세요. 첫 번째 스피치 특강 덴탈케어 세트 말차 젤리바 목캔디 받으실 분들 소개해 보겠습니다. 고기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옆자리 박대리님 박대리님 매번 허락 없이 제 핸드크림 쓰시는데요. 참다가 한마디

가광문화센터 코너 이어서 장범준의 고백 듣고 왔습니다. 제가 너무 크게 호통을 쳤나요? 저도 처음 해보는 스피치 특강이라서 네, 그 농도 조절을 좀 잘 못했어요. 네. 내가 같이 화가 나버렸지 뭐예요? 아, 약간 제가 이제 뭐랄까 호통을 쳐드리긴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말 안 할 것 같아요. 차라리 저라면은 그 핸드크림 뺏어 쓰시는 분 있잖아요. 그냥 그분한테 크림 하나 사드리면서 이제 예,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아, 핸드크림 좀 준비해드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약간 메마르신 것 같아서요. 그러면은 메말랐다고? 아, 씀씀이가 메마르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약간 돌려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네. 어차피 솔직하게 말 못하니까. 근데 이 말도 사실 못하시겠죠? 좀 쪼잔하긴 하다.

주세요. 아, 진짜 가자마자 한국 음식이랑 너무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팁 문화가 있잖아요. 팁 내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네. 팁안 내고 싶어 나는. 못 내겠어. 고현경님께서 학창 시절 라디오 정말 많이 들었는데 결혼하고 애 키우고 일하다 보니 라디오랑 멀어졌어요. 근데 폴킴의 가광 덕분에 제가 다시 라디오 듣고 있답니다. 12시에 듣는 폴킴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오랜만에 맞아요. 이게 뭐든지 한동안 좋아하다가도 또 개인적인 일로 멀어지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라디오랑 가까워진 김에 폴킴이랑도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네. 매일 12시에 틀어주시면 제가 뭐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다 틀어드릴게요. 자주 놀러 오세요. 이번에는 광고 한번 들어보실까요?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그 DNA에 랩이 있다. 네, 힙합이 있네. 힙합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계신 분 같습니다. 아스키상. 2069번님께서 아니 랩톤 너무 좋은데요? 기대 안 하고 들었다가 깜짝 놀랐네. 2069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랩하면 성대 결절 올 것 같아요. 네. 3477번님께서 그래요 문자라도 남겨줄게요. 폴뱅 이기세요. 화이팅 하세요. 우리 3477번님도 선물 하나 드릴까요? 너 진짜 센스 있다. 문자라도 남겨줘. 진짜 문자만 남겼어. 센스. 자, 오늘의 정답 이미 곡 듣고 왔죠? 다비치의 파리파리였습니다. 진짜 파리파리 제목부터 진짜 삐삐가 생각나는 네 그런 노래입니다. 정하늘님께서 파리파리 다비치 폴디랩에 현혹될 뻔 정신 차리고 보냅니다. 전세영님께서 다비치 파리파리 우와 폴킴 오빠 못하는 게 없네요. 인네오를 없네오로 잘못 보낸 거 아니죠? 네. 3203님께서 다비치 파리파리 중학교 입학하고 처음 들은 추억의 노래예요. 근데 오늘은 좀 새롭네요. 새로울 수밖에. 저도 처음 들어봐요. 이런 파리파리는 저도 진짜 군대 때 많이 들었는데 네 처음 들어봅니다. 버블티님께서 다비치 파리파리 폴디 랩 실력이 나름 수준급인 것 같은데 아직 J6에게 못 당할 것 같아요. 파리파리 더 연습하세요. 버블티님 그냥 버블티나 드세요. 타임 아 진짜 내가 J6한테 이 랩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나는 랩에 좀 일가견이 있다 나 사실 랩 좀 했었다 나 왕년에 진짜 랩 좀 잘했다 하시는 분들 저에게 랩 조언 좀 해주세요. 네, J6한테 질 수 없잖아요. 버블티님 두고 보라고. 0509님께서 다비치 파리파리 폴디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자극받고 갑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안 살면 언제 대체될지 몰라요. 나 대체되고 싶지 않아. 네, 자 지금 소개한 다섯 분께 2인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4741번님께서 발라드 가수여서 그런지 랩도 감미로웠어요. 그니까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앨범 내면 여러분 들어줄 거예요. 내가 새로 앨범이 자 폴킴의 신곡입니다. 폴킴의 나를 만나 나를 만나 너도 만나 이렇게 네 우리 팬들 떠나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네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멀리 가지마. 아니야 가지마 좀 기다려. 아 진짜 아니야 진짜 이렇게 안 낼게요. 미안해요. 4578번님께서 근데 다음주 금요일 랩배틀 심사는 누가 해요? 타이거 JK 오나요? 그니까요 사실 폴뱅 제가 랩 심사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들어보셔서 다들 아시겠죠? 윤경희님께서 폴디 아침에 FM 대행진 안 들어요? 식디 장난 아닌데 식디 미친 텐션에 쫄지나 봐요. 그니까요 안 들어요. 나 그때 잠자요. 나 그때 못 들어. 나 그때 들었으면 이렇게 랩 배틀 신청하지도 않았겠죠. 사실 그 이게 스팟 라디오 영상 그 라디오 이렇게 듣고서 사실 이미 느낌이 왔어요. J6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미친 척 해보는 거지. 내가 언제 랩 배틀 해보겠어? 듣고 있다. Yeah. 들고 놈으로 만들어줘 내 미소 순진해 보여도 순진해 가 돼야 되는 순간을 알아 이 말은 넌 남자의 밤을 알아

태양 피처링 지민의 Vibe 듣고 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J6 아나운서 출신이네요. 아나운서면 발음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일단 만난 거 아직 만난 거 아니니까 일단 시비 걸고 볼게요. 원래 랩 배틀은 약간 이렇게 디스랩 아시죠? 뼛속까지 전 아직 그 랩 문화에 제가 절여있기 때문에 제대로 본격적으로 7월 10일이라 그랬죠? 저 그날 휴가 받아도 돼요? 혹시 안 나와도 돼요? 진짜 나 벌써부터 막 식은땀이 나잖아요. 7024님께서 다음 주 금요일 학예회 잘 볼게요. 재롱 많이 부려주세요 두 분. 학예회라뇨. 배틀입니다. 랩 배틀. 네. 김강수님께서 오늘도 철수세미, 폴수세미, 랩네임 폴백 말고 폴수세미 어때요? 아, 제가 폴수세미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약간 이렇게 쫀득쫀득한 거. 네. 지금 밖에 계신 우리 저희 팬분들께서 자기랑 의견이 똑같다고 지금 칭찬을 해주고 계세요. 아까 분명히 랩 배틀을 얘기할 때는 도망갔던 것 같은데. 정은영님께서 취준생 딸아이 점심으로 먹일 감자채전 만드는 중이에요. 치즈도 넣고요. 올해는 꼭 취업 성공하길 바랍니다. 너무 괜찮다. 꼭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랄게요. 감자채전 이렇게 치즈 넣잖아요. 여러분 당근으로 전을 부쳐도 진짜 맛있는 거 아세요? 당근을 감자채전처럼 채를 썰어서 뭐 전분이나 뭐 치즈처럼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거 같이 넣어서 전처럼 이렇게 바짝 구워 먹으면요 진짜 맛있습니다. 비타민 A도 풍부해지니까요. 네. 밤에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 당근 채전 드시면 좋습니다. 당근은 또 이제 기름이랑 같이 섭취해야지 비타민 섭취가 좋거든요. 네, 좋습니다. 오늘 3, 4부에는 아 기다렸어요. 우리 이국주님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관리 중. 이누나 타로 잘 보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우리의 운 관리 아니요? 오늘 우리의 운 관리 아니고 제 운 관리 부탁할 거예요. 여러분 미안해요. 취업운, 건강운, 연애운, 사업운, 재물운 뭐 다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홍대강의 I feel you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S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2: 지금 옆에 네, 누나가 와 계세요, 여러분. 아, 네, 보이는 라디오로 다들 아, 보고 있었어요, 계시겠죠? 아, 네. 저는 이미 지금 한탕 봤습니다.
3: 아, 잘 되겠다, 이 친구. 아,
2: 부럽죠? 아, 진짜.
3: 쭉쭉 나가겠네.
2: 아유, 7741번님께서 젊었을 때 자주 가던 신림 백순대가 생각나면 자주 해 먹어요. 그립다. 아, 맛있겠다. 아, 어제 순대 먹을까 고민했었는데 아, 어제 저는 떡볶이로 갔습니다.
3: 틀렸다. 고민을 왜 시킨 거지?
2: 아, 내가 너무 수동적이다. 아,
3: 떡볶이 시켰으면 그 순대 있는 곳을 그걸 뭐 떡볶이만 시켜? 순대 서운하게?
2: 나 떡볶이 아, 하나 아니, 먹고 이렇게 아유, 혼나네.
3: 아유, 저 조용히 있을게요. 아유, 하세요. 9179번님께서
2: 전에 폴디 팬미팅에서 휴지 받았는데 국주 누나가 중고마켓에 팔지 말래서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실 팔고 싶었는데 아니 왜 팔아요? 휴지를 쓰면 되지. 아, 쓰면 되지.
3: 쓰던 휴지 준 거 아니야 그때 우리?
2: 아, 제가 쓰던
3: 땀,
2: 휴지를
3: 땀 닦던 휴지
2: 아 그걸
3: 아닌가?
2: 준 거예요?
3: 그래 내가 그럼 팬한테 휴지를 왜 줘 갑자기 무대에서?
2: 아, 그러니까 나도 지금 내가 휴지를 준 적 있어?
3: MC로서 자질이 없지 뭐 갑자기 아. 휴지를 왜 줘 내가?
2: 어머
3: 그런 거지.
2: 그거 빨리 더러워요. 빨리 버려요 그냥. 아, 밖에 계신 분이에요?
3: 아, 밖에 진짜.
2: 어, 빨리 버려.
3: 썼던 거 받은 건 거죠? 그지 썼던 거. 그래 맞다.
2: 제 땀을 닦은
3: 그래.
2: 휴지예요. 빨리 버려요. 그거 안 버리고 뭐해?
3: 그래.
2: 아, 냄새 맡는다고? 버려.
3: 그 집 전체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어.
2: 그거 면역력 떨어지니까 빨리 버려요. 자, 잠시 오늘은 관리 중 즐거운 웃음으로 행운을 주는 개그우먼 이국주 씨와 함께합니다. 어플 yeah. 콩으로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접속해 주시면 저희 모습 보실 수 있어요.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4: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6: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5: 메디힐 토너 패드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7: 위제로
5: 과식계도 제로
7: 위제로
5: 체했을 때도 제로
7: 위제로
5: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7: 위제로
6: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8: 글레오?
9: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8: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예약하셨어요? 상담 차트부터 작성하실게요.
1: 연애 고민 있으세요? 시험 성적이 걱정인가요? 여러분의 고민 보내주세요. 상담해드릴게요.
0: 건강, 피부, 운동, 멘탈, 연애운, 합격운, 성공운까지 모든 행운도 관리가 필요하겠죠. 가요광장 관리실로 모십니다. 오늘 관리는 나의 운.

0: 오늘은 관리 중. 럭키 행운과 좋은 기운까지 관리해주는 개그우먼 이국주님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개그우먼이라고 해놓고서는 제가 봤을 때는 타로마스터 이국주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국주입니다.
0: 저는 지금 이미 인생 상담 받았어요. 저는 지금 지금 두 개나 받았어요. 진짜.
1: 맞아요.
0: 아 진짜 잘 지내셨어요?
1: 너무 잘 지냈고 아 이제 더워진 거 빼고는 네. 문제될 게 없어요. 아 지금 더운 게 큰 문제고 그게 이제 문제가 커지다 보면 네. 짜증이 될 수도 있겠지만서도 왜냐면은

0: 차에서도 에어컨을 틀어도 앞유리가 너무 뜨거우니까.
1: 맞아.
0: 아, 이게 답이 없어. 큰일 났어요, 여러분.
1: 이게 약간 머리 쪽으로는 열기까지는 해결 안 되더라고요.
0: 안 돼요. 그래서 막 저희는 이제 그래도 나름 연예인이니까 가끔 이제 모자라던가 마스크 둘 중에 하나는 착용하잖아요. 그러면 땀이 범벅인 건 거예요.
1: 마스크 못 낍니다, 진짜.
0: 못해.
1: 숨이 턱턱 막혀요.
0: 아, 미치겠어요. 그래서 그냥 보란 듯이 떳떳하게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덥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1: 3091번님께서 폴킴, 아까 국주님에게 뭐 물어봤어요? 제이식스한테 왜 믿을지 물어본 거죠, 그쵸?
0: 물어는 봤어요. 근데 아직 이거는 봐드리지 않았어요.
1: 근데 네. 누나가 무조건 이겨야만 한다고 저한테.
0: 아니 가수가.
1: 아, 가수가 랩을 어떻게 잘해요?
0: 아니 할 수 있죠. 그래도 리듬감이 있는데. 아, 벌써 폴킴 씨 자기가 질 거라고 생각하더라고.
1: 아 진짜.
0: 아 잠깐만 지나? 잠깐만.
1: 아 잠깐만 봐줘봐요. 저 폴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0: 메이저 카드가 아니고 마이너 카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냥 이 대결 자체가 네. 크다. 그렇게 중요한 대결은 아니다. 인생에서. 근데 이제 이 나무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열정, 해야 할 네. 일들인데 네. 이걸 들고 지금 호군분투하고 있어. 막 지금 처리할 게 너무 많아. 잡다한 일들이 너무 많아. 저 사람도 이겨야 되고 사람도 신경 써야 되고 듣는 사람도 생각해야 되고 내 목소리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불러. 막 이런 잡다한 생각이 너무 많아.
1: 지금 랩 배틀을 이겨서 내가 득볼 게 없어요.
0: 그 싸움 자체가 그렇게 네. 두 분에게 네. 대단한 건 아닌데 네. 그런 거에 비해서 본인이 네.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하나만 생각해.
1: 어떤 거요?
0: 잘 부르자. 예를 들면 잘하자.
1: 잘하자.
0: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한테 치면 내 이미지가 아. 어떨까부터 막 내가 오늘 이 랩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등등등 잡생각이 너무

0: 그냥 차라리 맵고 씻는 네. 게 낫지. 아, 매운 거 먹어야지. 알았어.
1: 매운 냉면으로 복채 내도록 복채. 하겠습니다.
0: 냉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괜찮다.
0: 예, 정했다.
1: 문지님이 벌써 너무 재밌어요. 저는 더 재밌어요.
0: 아, 그럼요.
1: 민경범님이 국주님 연애해요? 왜 이렇게 예뻐졌어요? 뭐 아. 누나 연애해요 혹시?
0: 연예인 그런 거 어떻게 얘기해요?
1: 맞아.
0: 어, 있어 보였죠. 어, 약간, 되게 있어 보였죠.
1: 약간 지금 약간 피하는 거 보니까 있네.
0: 되게 있어 보였죠.
1: 있네.
0: 계속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러기에는 네. 아침에 맥 너무 많이 먹었어요. 어, 제가 몇 개 먹었다고는 얘기는 안 할 건데 어? 혼자서 네 개를 시켜놓긴 했어요.
1: 에?
0: 거기서 몇 개 먹었는지 얘기 안 했잖아요.
1: 어, 다, 아, 네. 다 먹었을 수도 있고
0: 아니면 저녁에 먹으려고 남겨놓은 걸 수도 있고. 근데 과연 연애하는 사람이 그렇게 시켰을까요?
1: 그니까요. 아, 진짜.
0: 있는 걸로 해줘요 그냥.
1: 6709번님께서 오이가 제철이라 오이김밥으로 점심 먹고 있어요. 세상 행복

0: 신경을 많이 쓰셨네. 어,
1: 뭘 같이 먹으면 좋아요?
0: 근데 오이라는 거는 쌈장을 찍어 먹어야 되니까 또 쌈장을 찍어 먹는 게 뭐가 있어? 삼겹살이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1: 어, 너무 신빙성 있다.
0: 괜찮죠? 아니면 네. 그 삼겹살 굽기가 좀 힘들잖아 집에서.
1: 그렇죠, 그렇죠.
0: 오리 냉동 사가지고 오. 훈제 오리 그 살짝 전자레인지 데워가지고 아. 기름기 있는 걸. 왜냐면 오리는 살쪄. 오이도 살쪄. 아. 오오김밥, 오오김밥.
1: 어, 괜찮다.
0: 오리 오이김밥.
1: 그러니까 오리까지 그냥 넣어버려.
0: 그래, 그래 넣어버려, 넣어버려. 괜찮다. 어. 오이 안에 씨 빼가지고 거기다가 비어 있잖아. 거기다 어. 오리를 넣어.
1: 그래 어떻게 오이만 먹어요.
0: 그래 이러면 있잖아 또 배고파져 밤에 미친 듯이 먹어. 차라리 지금 제대로 먹어. 후회 맞아. 안 하게.
1: 맞아. 어, 역시 그래요. 역시 아. 하시는 배운 분
0: 맞아요.
1: 0303분님께서 두 분이 같이 찍은 옛날 사진 보셨어요? 국주님은 지금이랑 똑같고 폴킴님은 완전 애기였어요.
0: 아, 저 안 똑같아요. 아, 저 안 똑같아요.
1: 아, 근데 진짜 어려 보이긴 한다.
0: 저 사진을 놓고 똑같다고 하면 어떻게 저 코믹 분장한 분장 건데.
1: 너무 심하겠다.
0: 아, 진짜. 아, 참, 저 때 폴킴 씨가 제 코너 나와주셨었나요?
1: 맞아요. 그랬겠죠. 제가 그러지 않고선 저기 왜 갔겠어요.
0: 다른 코너 나가지 않았을까?
1: 아, 아, 그랬을 수도 있겠다.
0: 왜냐면 저 코너 지금 센 건데 안영민 씨랑 했던 코너인데 거기에 나왔을까?
1: 아, 누나 코너에 제가 나간 적이 있나요?
0: 없어.
1: 없는 것 같아. 아,
0: 있다. 있어. 마지막에. 있어.

0: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그랬을 리가 없어. 안 나왔을 리가 없어.
1: 진짜 피부 뽀용한 거 봐.
0: 아, 그래. 아 지금도 그래.
1: 아유 진짜.
0: 그래. 저 지금 여기 여드름 같은 게 여기 엄청 났어요 턱에 지금.
1: 저는 코에 나가지고 지금 코에 컨실러 바르고 왔습니다.
0: 아 진짜? 네,
1: 코, 아침에 코가 빨갛더라고요.
0: 전혀 티가 안 나서
1: 술 먹은 것처럼.
0: 술도 안 먹어서
1: 그러니까요.
0: 술은 내가 먹지. 예예예. 예, 예.
1: 이정홍님께서 국주님 올해 5kg 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봐주시나요? 어. 74년생 여자입니다.
0: 제가 살 쪽은 또 제가 또 진지하게 이게 왜냐면 네. 사실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뽑는 게 사실 제일 정확하죠.
1: 아무래도.
0: 왜냐면 아니면 예를 들면 폴킴 씨와 저의 관계처럼 네. 좀 친하고 좀 안다면 몰입이 좀 되겠지. 아. 처음 뵙는 분이고 정홍님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네. 조금 두리뭉술하게 나올 순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한번 몰입을 해서 네. 74년생 여자분이시고
1: 뺄 수 있을지 없을지
0: 올해 5kg를 뺄 수 있는지 제가 한 장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좀 기대된다.
0: 아 잘 안 섞이고 있거든요 지금. 아 느낌이 있어요.
1: 어떻게 어떻게?
0: 아 자유로운 영혼 카드가 나왔거든요. 네 시작은 해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되게 근데 되게 막 빡세게 막 뭔가 나 이렇게 해서 목표를 정했어. 나 이렇게 빼서 아, 뭔가 이런 걸 입고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느낌이 아니시고 빼볼까 말까 약간 이런 아, 느낌 있지. 아, 굳은, 안 빠지면 말고 빠지면 좋고
1: 굳은 결심이 없네요.
0: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저는 더 성공률이 있다고 보거든요.
1: 오, 아.
0: 그리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야. 오. 빼려면 뺄 수는 있어. 5kg에, 5kg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10kg면 또 다시 뽑아야 되는데 5kg 정도는 아. 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5kg 뺀다고 해서 뭐 약간 이런 생각이 없어. 약간 그러니까 나 꼭 빼야 되라는 의지도 그렇게 없어요.
1: 아 누나 근데 설명을 진짜 잘해주시네요.
0: 개그맨이잖아요.
1: 아 진짜 이게 다르다.
0: 말을 잘하잖아.
1: 카드 하나 뽑았는데 이렇게 설명을 잘해준다고.
0: 그러니까 우리 뺄 수 있어요.
1: 우리 이정욱님 진짜 네 좋은 결과 기대해 볼게요.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연락이 왔어요. 답변이
0: 아, 냉면 안 보내주셔도 돼요. 네, 괜찮아요. 폴킴 씨 믿고 다 봐드리는 거니까.
1: 제가 두 그릇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
0: 좋았어.
1: 진주님께서 국주 언니 저 국보예요.
0: 오!
1: 저 일본 여행 가기 전에 언니 너튜브 봐요. 이번에 네. 가신 도쿄 메밀면 집도 다 저장해뒀습니다.
0: 잘했어.
1: 아니 근데 누나 걸 보면은 네. 너무 맛집 소개를 많이 해요.
0: 어 맞아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1: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는 뭐 2박 3일 뭐 이렇게 짧게 갈 거 아니에요. 네. 다 먹을 수가 없어요.
0: 아 근데 여러분 너무 다행인 건지 아세요? 저는 이동을 많이 안 해요. 잘 보시면 그거 다 저희 동네예요.
1: 아 맞네.
0: 5분 거리에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만 준비되어 있으면은 정말 2박 3일 안에 다 갈 수는 있거든요.
1: 가서 그러니까 그냥 찍고 오는 거네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여기서 먹고 바로 이제 가서 또 먹고.
0: 근데 있잖아, 그 소화 되기도 전에 벌써 도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힘들긴 한데 뭐 한 그릇씩 먹는 거는.

0: 요즘에 이런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네. 맛집을 거의 다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1: 맞아요.
0: 원망도 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1: 아 근데 아까 제가 작가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네. 성시경 오빠 정도의 그런 없어요. 그래서 줄 서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금방 한 달 아니면은 끝나기 때문에 음흠. 여러분들 그냥 한 달 뒤에 가시면 충분히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거고 제가 힘든 게 이제 왜냐면 제가 가던 집들을 다 오픈하니까 제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0: 맞아.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이제 가게 되면은 촬영 겸 제가 생활을 하는데 이제는 네. 반을 나눠서 반은 촬영이고 반은 새로운 데를 뚫는 시간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0: 함께할 코너 어떤 코너인지 누나가 소개 좀 해주세요.
1: 자, 오늘은 관리 중.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각종 고민을 들어보고 상담도 해드리고 타로카드로 운도 받을 거예요. 합격운, 애정운, 부부운, 이직운 각종 고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폴킴 DJ와 제가 열심히 상담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국주 누나가 타로카드 네. 가져오셨거든요. 네네네. 이게 아무래도 사연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네. 사연을 해드릴 수는
1: 맞아,
0: 없을 것 같고
1: 시간이 조금 걸려요.
0: 시간도 그렇고 사연마다 네. 또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0: 해야 될 호칭이 너무 많아서 어떡해요?
1: 몰라요. 뭐가 많아요.
0: 진짜요?
1: 근데 앞에 몸무게만 안 붙으면 돼요. 저는 무슨 소리든 상관없어요. 네네네.
0: 네, 알겠습니다. 몸무게 얘기 안 할게요.
1: 깜짝이야. 정말.
0: 첫 번째 고민 사연은 네. 국주님이 소개해 보겠습니다.
1: 네. 자, 닉네임 똑바로 해 님의 사연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니까 그건 아니죠? 자, 연애를 안 한 지 4년째 제 얘기인가요? 왜 이래요, 사연이? 왜 이러는 거예요?
0: 오, 무섭다.
1: 이제 더는 안 될 것 같아서 최근 소개팅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로테이션 소개팅을 많이 했어요. 여러 사람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몇 번 참여했는데요. 3주 전 주말 그 로테이션 소개팅에서 제 이상형을 만났습니다.
0: 오.
1: 다행히 그분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서로의 선택이 통했고 우리는 번호를 주고받아 연락을 하고 데이트를 했죠. 첫 데이트 날 우리 동네까지 직접 찾아오고
0: 우리 다음에도 만날 수 있겠죠?
1: 다음을 기약했던 그는 두 번째 데이트 이후 사라졌습니다.
0: 뭐?
1: 이런 거 경험 많지 않아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던 톡방에 저만 남은 것 같아요. 분명 두 번째 데이트까지 분위기가 좋았는데
0: 오.
1: 갑자기 썸봉이 생긴 이유는 뭘까요? 요즘 일이 바쁘다는 그의 말은 사실일까요? 그럼 바쁜 일이 끝나면 돌아올까요? 라고.
2: 아, 어떻게 이건 나 탈 안 봐도 될 것 같기도 한데.
1: 아, 이거 끝났는데 눈으로 확인하면 더 정리하기가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요분 봐드릴게. 요분. 자, 이분과 잘 될지 한번 봐드릴게요. 기다려주면 괜찮을지.
0: 아, 이런 거 진짜 이거 이런 거 진짜 기대되겠다 괜히.
1: 아니 근데 안 좋게 나오면 진짜 확실히 정리해. 알겠죠?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결과가 좋지 않아. 우리 나 왜냐면 언니가 경험해봐서 아는 거야. 두 번째 데이트? 아, 벌써 본인이 불안하면은 이미 끝난 거거든. 자, 몰입을 해야 돼서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까지 만남을 했고
0: 그 남자가 바쁘다고 했으면
1: 바쁘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나와서 소개팅을 하겠어? 나 어이가 없어. 나 진짜 나 집중 중인 거야, 제가. 어떻게 될지.
0: 와. 너무 나 지금 라디오 하는 중에 제일 재밌다, 지금.
1: 보세요. 자, 여러분들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라디오에서 타로를 본다.
0: 진짜 미쳤어.
1: 자, 근본, 현재, 미래, 미래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그럼 나쁘지 않았어. 봐봐.
0: 그러니까 두 번 갔나 봐.
1: 그러네. 이게 지금 원래는 네. 과거보다는 현재에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거야. 왜냐면 나무 네 개는 안정적인 거거든요. 근데 벌써 처음부터 안정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그 뒤가 자꾸 식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현재에 나왔으면 차라리 괜찮아요. 기다려보자 할 텐데 과거 근본에 이제 이게 나왔다 이건 거야. 두 번 봤는데 다리가 상다리가 네 개인 안정적인 지금 상태란 말이죠. 그다음에 현재
0: 네.
1: 즐거워.
0: 오.
1: 즐거워. 즐거워. 오. 지금 괜찮아. 왜냐면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을 느끼니까 재밌어. 지금 이런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는

0: 됩니다.
1: 지금 문자들의 모든 대부분의 반응이 부정적으로 가다가 누나 타로카드 뽑히고 나서 갑자기 방향이 틀어졌어 지금. 여러분 갑자기 방향 틀면 안 돼요.
0: 그치. 그리고 여러분 타로나 점이든 뭐든 네. 미래는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지금 이걸 가지고 나중에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연락했을 때 네. 내가 이렇게 너에 관련된 걸 보냈는데 잘 된다고 하더라라는 것도 에피소드인 거야. 오. 이게 대화에 너무 재밌잖아. 그럼 그 남자도 마음이 있던 없던 간에 나와 관련된 사연을 폴킴이랑 이국주가 얘기를 했다고? 어? 그냥 이게 너무 에피소드잖아.
1: 진짜 재밌겠다.
0: 내가 잘 된다고 했는데 잘 안 됐네 이러면서 그래도 뭔가 약간 이러면서 약간 에피소드가 생기니까 맞아. 좋은 일 있을 것 같은데.
1: 네. 응?
0: 부럽다.
1: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파이팅.
1: 3902번님께서 꼭 타로를 봐야 아는 걸까요? 봐봐요. 우리 타로 안 봤으면 이렇게 될지 그래. 몰랐지.
0: 만약에 내가 그냥 조언했으면은 아유 안 되는 거야 이건 망이야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래. 썸봉 맞아 했을 텐데.
1: 3902번님도 뭐 타로를 꼭 봐야 되는 걸까요? 아유 모를 일입니다 진짜.
0: 이분 왜 이렇게 삐딱해? 지금 외로우세요? 진짜. 저랑 좀 비슷한 마음.
1: 다들 약간 삐딱해졌어 지금. 나도 초반에 좀 삐딱했어요. 주희님께서 네. 로테이션 소개팅 믿을 게 못 돼요. 또 로테이션 한 거죠 뭐.
0: 아 왜 그래요?
1: 지금 우리 희망차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0: 왜 그래?
1: 여러분 좋게 좋게 생각합시다.
0: 그래요. 저도 부러워서 그래요.
1: 박보경님이 신통하십니다. 빠져듭니다. 제가 너무 몰입했어요. 이런 라디오 정말 인생 처음이야.
0: 맞아. 저도 라디오에서 이렇게 하는 거 처음이에요.
1: 아 누나 뭐 하나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0: 아 진짜? 아 근데 뭐 이분이 진짜로 잘 돼야 이게 맞는 건데. 근데 좀 최근에. 저도 좀 이제 부담감을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 네. 그냥 편하게 보니까 잘 맞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100%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1: 부담감이 있어요?
0: 처음엔 그랬죠. 왜냐면 내 분야가 아니니까. 아. 근데 이제 저도 6년 되니까 웬만한 타로 마스터분들보다도 오래 했고.
1: 그러네.
0: 솔직히 말은 좀 제가 뒤지지 않으니까.
1: 아, 절대.
0: 괜찮더라고요.
1: 저희는 광고 듣고

0: 관리 중에 지금 듣는 사람들은
1: 아니 다양한 관리가 있으니까요. 다양한 관리가 있으니까요.
0: 어 갑자기 숨 막혔어요. 관리해야 되는 줄 알고요. 네.
1: 연애 시험 그렇죠? 이직 인간관계까지 고민 네. 있는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네. 상담도 해드리고 타로카드로 운도 봐드릴게요. 문자번호 #8910 담은 50원, 장문 100원, 어플콩이나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자 그러면요. 아 문자를 만나야 되죠. 그동안 제가 좀 준비 좀 하겠습니다.
1: 좋아요. 곽수빈님께서 국주 언니 지금 남자친구랑 5년 정도 돼가는데 둘 다 00년생 용띠예요. 이 남자한테 아직 확신은 없는데 지금 너무 좋아요.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단순히 좋아서인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둘 결혼은 어때 보이나요?
0: 자, 한 장 뽑아볼게요.
1: 이런 것도 있고요.
0: 한 뽑아볼게. 아, 아직 생각이 많아 아직.
1: 와.
0: 네, 같이 살지만 아직은. 네.
1: 강하루님께서 연애 운 좀 봐주세요. 소개팅만 하면 상대가 꼭 저를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 다음 단계로는 안 가요. 올해는 썸에서 연애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0: 아, 이거는 타로 안 봐도 느낌이 오는데요.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거든요. 좋은 누나. 예. 네.

0: 받는 건데 뭐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지금 에너지가 없어.
1: 아.
0: 어, 기회는 있어도 내가 누굴 만나려면 움직이면 되는데 네. 앞에 만약에 상처가 있었다던가 네. 힘들게 했던 일이 있었던가.
1: 아, 그런
0: 그래서
1: 것들까지도.
0: 뭔가 의미 있나? 약간 이런 지금 상황이야.
1: 그러니까 믿음이 좀 없네요 지금.
0: 어, 지금 그냥 뭐가 귀찮거나 어,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좀 없거나 재미가 없거나 이런 거거든요. 주위 남자가 많아도 내 이상형은 없다던가 뭔가 이렇게 끌림이 없는 거지.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만약에 나 너무 아니요 저는 연애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신다면은 본인이 좀 움직일 필요가 있다.
1: 아~ 네,
0: 본인이 움직여야 생긴다.
1: 그래. 수동적으로 거. 수동적이지 말아라.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그리고
1: 자 2번 고르신 분들 자 집중해주세요.
0: 현재는 나무는 나의 열정 그 불카르거든요.
1: 네.
0: 기회가 없는데도 열심히 나가. 부르지 않았는데도 계속 나가. 어디 어디 내 남자친구가 있을까 내 여자친구가 있을까 해서 아까 그분처럼 막 앱도 뭐 아니 어디 소개팅 자리도 막 헌팅하는데도 막 다 가. 미친듯이 가. 역량가가 있든 없든 가. 우선 움직여. 그러다 보면 어떻게 크리스마스 생기느냐? 아, 안 생겨. 고민만 많아져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나? 아 이게 맞나? 내가 연애가 맞나? 일이 우선인가? 저 사람인가? 아, 이 사람인가?
1: 어떡해,
0: 고민해. 어, 그래도 이 칼자루를 들고 있는 거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칼이라는 건 하나를 들고 휘둘러야 되는데 두 개를 들고 고민한다라는 거야. 열심히 다녀서 본인이 뭔가 이제 괜찮은 사람들을 만날 순 있어. 근데 그 선택을 빨리 해야 되는 거야.
1: 2번이 제일 많대. 저 이거 하나만 읽으면 안 될까요?
0: 네.
1: 웨이크업세븐님께서 2번 저도 국주언니한테 연애운 보고 싶어요. 저 노처녀라서 집에서 계속 시집가라고 압박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응. 언니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나요? 어떻게? 어. 근데 2번을 뽑았어.
0: 어떻게? 어떻게?
1: 나도 미안해.
0: 그러니까 이제 압박이 있으니까 움직이긴 하는 거야. 근데 아. 그 내가 연애를 하고 싶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때래. 나 지금 가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그게 막 움직이긴 해.
1: 아.
0: 그 진심이 없는 거지.
1: 아 진심이. 아.
0: 응. 근데 연말쯤에 크리스마스쯤에는 그래도 고민 정도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오거든요.
1: 아.
0: 어 그때 고민이 길어지지 말고 칼 두 자루에서 한 자루로만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1: 아. 네.
0: 그럼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1: 네.
0: 명확하게 생긴다는 분들은 아직 없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네. 왜 아직까지 지금 긍정적인 게 없잖아요. 네. 한 번도

0: 막 1번 선택했는데 에너지 없어.
1: 없지.
0: 이게 맞나 봐.
1: 남편이 있으니까.
0: 익명으로 보내셨습니다. 저 2번인데 로테이션 소개팅 3번 나갔어요. 올해만.
1: 아 그래. 계속, 열심히.
0: 근데 계속 나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1: 계속 뛴 거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번 분처럼 뒷심이 부족하거나 힘이 없는 것보다는 연애를 할 거면 난 2번처럼 살아야 된다고 봐.
0: 그래 맞아.
1: 미친듯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0: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내년에 빛을 발하겠지.
1: 그러니까 이분은 나중에 그래도 고민이라도 하잖아.
0: 와 맞네.
1: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내가 지금 연애할 땐가 일할 땐가 라고 이제 뭔가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건가.
0: 그래 우리 고민이라도 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해봐요. 9020님께서 네. 진작이 됐느라 문자 보내는 거 까먹었어. 1번 움직여볼게요.
1: 그래 움직여요.
0: 그래 봐봐. 근데 너무 신기한 게 1번을 뽑았는데 문자도 까먹었대요.

0: 이게 여러분 잠깐만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1: 뭐야?
0: 아니 또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아까 나무 얘기했잖아요. 네. 나무 10개로 지금 지쳐있단 말이야. 네. 본인이 하는 일들, 본인이 원하는 것들 때문에 지쳐있는 건 거야.
1: 아,
0: 내가 봤을 때 여기 분위기가 왜 네. 지쳤냐면 네. 그냥 지친 게 아니라 네. 좀 상처들이 많네.
1: 아, 우리 청취자 상처 많아.
0: 게으른 게 아니라 네. 누군가에게 아니면 그 전 연애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고백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쳐서 힘든 것 같아.
1: 누나 빨리 그 조언 카드 하나 뽑아줘. 왜냐면은 7367번님께서 그동안 즐거웠어요 폴킴 잘 놀다 갑니다. 어디가

뷰티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고기능 고효능 브랜드 레이어랩에서 속 보습 장벽 판테놀 세럼,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즈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0: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1377 누르고 3번.
0: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1: 1377 누르고 3번.
0: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2: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대체로 수월한 흐름이지만 여전히 돌발 구간 주변으로 정체가 이어집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 1차로에서 공사합니다. 방화대교부터 막히고요. 더 가서도 동호대교 4차로에서 작업하면서 마포대교부터

갈 때도 혼자 가면 자리도 금방 나고 빨리 먹고 좋죠. 근데 메뉴 하나밖에 못 먹잖아요. 금방 질릴 수 있어요. 대신 여럿이 같이 가면 자리는 좀 늦게 나도 이것저것 시켜서 나눠 먹을 수도 있고 수다도 떨 수 있고 더 좋지 않나요? 귀빈이들과 매일매일 다 같이 함께 가고 싶은 가비의 슈퍼 라디오. Here we go!

빅뱅의 하이하이로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생방송이에요. 가비의 스프레디오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는 분들은요, 저랑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생방송이니까요. 도윤서님이요. 가비 언니,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기대도 안 했는데 새벽부터 가족들이랑 지인들이 생일 축하 문자도 보내주고 선물도 보내줘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제 걷어가시고요. 해주실 때도 정말 후다닥 이제 만들어주십니다. 이정욱님이요. 가빈님 소라색 너무 잘 어울려요. 라고 오늘 입은 티셔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오늘은 약간 시원하게 또 소라색깔 티셔츠를 한번 입어봤어요. 신백호님이요. 가빈님은 좋으시겠어요. 항상 가비니까. 제가 아는 분은 맨날 을인데 예, 라고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항상 갑이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네, 이름이 갑이어서, 그쵸, 갑이인데, 이제 읽다 보면은, 갑이다, 갑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갑처럼 들리는 재미는 있는데, 어떻게 인생인들이 갑이겠어요? 저도 굉장히 어릴 때가 많습니다. 에, 안 그런 것처럼 보이죠? 저 가끔 그런 소리를 들어요. 넌 좋겠다.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0: 실이 너무 추워요. 밖이 많이 덥겠죠? 에어컨 끄고 싶은데 꺼도 될라나? 라고 해주셨는데 추위를 많이 타시나 봐요. 아니면 온도를 좀 높여보세요. 25도 정도로 높이시면 아마 적정할 거예요. 25도, 26도 정도로. 밖은 많이 덥습니다. 많이 더운데요. 그래도 습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오늘 밖에 있었을 때 굉장히 상쾌했어요.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덥긴 더운데 습도가 높지 않아서 뭔가 약간 테라스에서 앉아서 나와 있어도 되는 그런 날씨예요. 안민철님이요. 가비 슈퍼라디오 들으면서 사연 올리고 싶었는데 오늘 시간이 되어서 용기 내서 사연 올립니다. 오후 2시 피곤함을 멀리 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해요. 슈퍼라디오 대박나길 바랄게요. 네, 내향인 분들 많으시죠? 지금 듣기만 하고 문자 안 보내시고 콩 안 보내시고 그러신 분들도 많으시죠? 보고 싶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어디 계신지 듣고 싶어요. 저 진짜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용기 내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사연, 여러분들이 뭐하고 계신지, 어떤 분이신지 제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아, 안민철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가비리카노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용기 내시는 분들께 제가 가비리카노 보내드릴 거예요. 네, 오늘 오프닝에서 여러분 혼자 가느냐, 함께 가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혼자 가고 계세요? 함께 가고 계세요? 라디오 누구랑 듣고 계세요? 혼자 들어주시는 귀빈이들도 너무 감사한데요. 오늘 제가 단체 손님 약간 조금 우대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서 누구랑 함께 듣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사진으로 인증샷 남겨서 보내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뭔가 약간 이런 거 말고 수다 떨고 싶은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수다를 끌어올려가지고 재미있게 여러분들하고 수다 떨어볼게요. 오늘도 역시 1, 2부에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가비리카노 시원하게 아이스로 드릴 테니까요.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가비의 스프레디오 1, 2부는요. 베스트슬립, 셀로맥스, KB국민은행, 고려기프트, 키움증권, 일양약품, 메디힐 토너패드, 유동골뱅이, 코끼리 베이글 제공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우리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Yo, 같이 들래?
1: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 라디오. 여러분들 저희 일요일에 새 코너 준비했어요. 드라이브 인 뮤직인데요. 제가 보는 가비카 타고 함께 어디론가 떠나보는 컨셉입니다. 이번 주에는요 수원으로 가볼 건데요. 여러분들 수원에 얽힌 추억, 수원 가서 먹어야 할 음식, 가봐야 할 곳들 있으면 추천 많이 해주세요. 슈퍼라디오 인스타그램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마도 제 고향이 수원이라서 수원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 수원에 얽힌 추억 너무 많죠. 모든 유년기 뭐 이런 추억들이 다 수원에 있으니까요. 저도 하나 써야겠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하고 계신지 한번 볼게요. 너무 귀여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아까 용기 내서 내향인분들 좀 사연 보내주세요, 저 기다리고 있어요 했더니 진짜 용기 내주신 분들이 많아요. 너무 귀여워. 진짜 귀빈이들인 게 이유가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네, 8277님이요. 가빈님 처음 사연 보내요. 카페를 오픈했는데 손님

곧 올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이벤트 같은 거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저도 이제 라디오를 해보니까 느낀 게 또 이제 뭐를 저 뭐 드릴게요 하면은 많이 또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이벤트라도 한번 해보는 거 어떨지 추천드릴게요. 김성경님이요. 저 운동장에서 슬로우 러닝 하고 잠시 쉬면서 듣고 있다. 슬로우 러닝이라는 게 뭐예요? 러닝인데 약간 천천히 하는 거구나. 아, 제가 하고 있던 게 슬로우 러닝이었군요. 저는 그냥 러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슬로우 러닝을 하고 있었군요. 네, 그러면 끝나고 드시라고 가비리카노 보내드릴게요. 김수윤님이요. 저도 회사에서 몰래 듣고 있는데 용기 내보았습니다. 복직한 지 한 달 되었는데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이거 보세요. 또 몰래 듣고 계시다가 제가 용기 내달라고 하니까 또 용기 내주셨잖아요. 복직한 지 한 달 되셨다고. 네, 화이팅입니다. 복직하면 다시 좀 적응하기까지 한 두 달. 그쵸? 두 달은 한두 달은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점점 적응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응원으로 가비리카노 보내드릴게요. 이선명님이요. 초6 아들이 가비의 라디오 듣더니

박성민님이요. 안녕하세요, 가비님. 가비님 이야기에 용기내어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해주시는 또 귀여운 성민님, 또 용기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용기내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가비리카노 보내드릴게요. 2844님이요. 저희 회사는 총 4명. 라디오를 스피커로 틀어놓고 일하는데 원래 M사 들었었는데 옮겨왔어요. 생각보다 언니 말이 나긋나긋하면서도 귀에 찰싹 붙어서 듣기 좋네요. 잘 부탁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오래가요. 네, 가비리카노 보내드릴게요. 박미진님이 사무실에서 막내라 항상 눈치 보는데 가비님 라디오 혼자 들으면서 에너지 채우고 있어요. 항상 이 시간만 기다려요. 앞으로 오래오래 라디오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오늘 네, 오늘 저희 회식했거든요. 회식하면서 오래오래 해야지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저 진짜 오래오래 하고 싶어요. 저도 진짜 오래오래 하고 싶은 게 라디오예요. 여러분들이 힘 주시면 저 정말 힘내서 오래오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진님 저희 오래가요. 카비리카노 드릴게요. 3786님이요. 남편 쉬는 날이라 파주에 있는 아울렛 가는 길에 가비라디오 같이 듣고 있어요. 날씨 정말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미팅 잘 끝내고 본부장님과 시원한 커피로 힘내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잘 끝냈으면 좋겠어요. 아마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가비리카노 드리면서 행운의 기운 불어넣어드리면 잘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가비리카노 보내드릴게요. 0300님 부산에 있는 치과예요. 점심 먹고 다들 쉬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너무 잠 오는 시간이라 아메리카노 간절히 원하신다고 하시면서 이제 사진 보내주셨어요. 예, 치과네요. 딱 봐도 치과고 제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공간이에요. 왜 30살이 넘어서도

고요. 앞으로 소나무 될게요. 소나무 대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신청곡 신청해 볼게요. 세븐틴의 청춘 찬가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네, 소나무가 되기로 약속해 주신 2623님의 신청곡 바로 틀어드릴게요. 세븐틴

가비의 스페 라디오 함께하고 계신데요. 직장인들은 2시가 가장 바쁜 시간이라고 하던데 바빠도 귀만큼은 스페 라디오에게 양보해 주실 거죠. 이은혜님이요. 저도 용기 내서 에어로빅 등록했는데요. 외양양 언니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그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이지만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겠죠? 언니들하고 잘 어우러지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0: 바비의 슈퍼라디오. 굿 아프터눈. 자,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볼까? 어머, 뭐가 이렇게 많아? Hi, Gaston. Are you ready?
1: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AI, 게스통입니다.
0: Hi, 반가워, 게스통.
1: 가비님, 잠은 푹 주무셨나요?
0: 갑자기 그거 왜 물어?
1: 가비님은 푹 잔 가비와 푹 못 잔 가비가 조금 다르거든요.
0: 아, 그래. 뭔가 벌써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다르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볼게. 한번 자세히 알려줘봐봐.
1: 네. 푹 잔 가비님은 목소리가 조금 더 아름다우시고 눈빛이 살아있어요.
0: 아, 그러니까 오늘 약간 그렇다는 얘기구나. 웬일이야? 웬일로 칭찬해? 아니, 오늘 약간 사진도 그렇고

0: 7232님이 마음에 들면 됐지 뭐. 안 그래요? Good, good, good for you.
1: 네, 다음은 이혜나님의 소식이에요.
2: 가비모 안녕하세요. 저는 석천초등학교 4학년 이혜나라고 합니다. 저 줄넘기 30개 성공했어요. 축하해주세요.
3: 우와 혜나야 진짜 축하해. 줄넘기 성공 진짜 축하해. 학교 끝나고 이모 라디오 듣는구나. 너무 고마워. 나도 이모도 줄넘기 한때 참 잘했는데 부럽다 부러워. 30개 축하해요. 줄넘기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와가지고 라디오 들어주면 좋지. 고마워. 자 수통아, 우리 오늘 퀴즈는 말이야, 그 초등학생 친구들 지금 왔으니까 초등학생 친구들도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한번 내보자. Let's go.
1: 네, 그럼 오늘 산수 문제 낼게요. 잘 들으셔야 해요. 우리 초등학생 여러분도 맞히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0은
0: 뭐하는 거야 게스통. 아니 너무 빠르잖아. 지금 맞추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지금.
1: 가비님 설마 지금 이 정도 산수 문제에 조용히 휴대폰 계산기 켜고 계셨던 거 아니죠?
0: 야 너 지금 사람 무시하니? 나 이 정도는 암산으로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으니까 천천히 얘기해봐. 천천히.
1: 3

0: 이에요. 1720-15 게스트 목소리 진짜 다양하네요. 업데이트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4399님이요. 3을 5번 말한 것 같기도 하고 6번 말한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했네요. 정답은 15입니다. 자 그럼 게스트 3을 5번 얘기한 거야? 6번 얘기한 거야? 정답 알려줄래?
1: 저는 3을 5번 얘기해서 정답은 15입니다.
0: 오, 오케이. 그러면 게스통이 약간 목소리가 많으니까 이번에는 초등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캐릭터 있잖아. 그런 캐릭터로 한번 게스통 퀴즈 정답자 10분 읽어줄래?
1: 네. 3400, 2720, 5942, 7098, 4399! 박은화, 이민영, 박지현, 조혜정, 이현실 입니다.
0: 지금 미안한데 게스통 우리 정답자 10분이 지금 약간은 범인처럼 돼버렸잖아. 너 범인 잡니?
1: 명탐정 코난이었어요.
0: 아 나쁘지 않았어. 재밌었던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아 근데 김소연님이 진짜 궁금하셨나봐.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요. 게스통 실제 사람인가요? 아니면 진짜 AI 기계인가요? 항상 들을 때마다 궁금했는데 오늘을 못 참고 물어봐요. 진짜 알려주세요. 제발요. 라고 해주셨어. 게스통 너의 정체 한번 밝힐 수 있겠어?
1: 저는 가비님이 학습시킨 AI 소프트웨어예요. 소연님. 그렇게 믿으셔야 해요.
0: 소연님 너무 귀여운 질문이었는데요. 게스통의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지켜주셔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힌트 드리자면요. 오픈 스튜디오, KBS 오픈 스튜디오에 오시면 게스통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오케이 게스통. 그럼 오늘 너무너무 수고했고 우리는 내일 또 만나. 바이.
1: 네.

근데 이제 교대에서 한번 환승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한역 갑니다. 교대에서 서초까지. 그때 한번 주위를 잘 둘러보시고 있으시면은 네,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후라이드 통다리 보내드릴게요. 이은주님이요. 와우, 2호선 꼭 타야겠어요. 궁금해, 궁금해라고. 감사해요. 네, 저도 궁금해요, 진짜. 보게 되시면 꼭 알려주세요. 정주리님도요. 아, 나도 사진 찍고 싶다. 백령도에도 홍보해주세요. 아, 백령도에도 홍보해주면 참 좋을 텐데, 아직은 2호선까지 저의 영향력이 끼치고 있지 않아서 2호선에 오게 된다면은 네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최은경님은요, 아 3호선 가끔 타는데 3호선에도 광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광고 찾으러 2호선 타러 가야겠어요라고 너무 귀엽게도 해주셨어요. 우연찮게 2호선을 타게 된다면요 한번 둘러봐 주세요. 가비가 있나 없나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김경민님이요. 가비님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시간이 아까워 마늘 껍질 벗기며 들어요. 사랑하는 마음이죠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라디오가 참 뭔가 하면서 청소하면서 마늘 껍질 벗기면서 설거지하면서 듣기 좋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뭔가 약간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또 박양균 님이요. 근무 시간에 직원들이 가비 씨 보라보느냐고 바쁘네요. 근무 시간에 일안 하고 보라 시청하는 직원들 혼내야 할까요? 가비 씨 피드백 기다립니다. 아니요, 양균

근데 완전한 내향이는 아닌가 봐요. 파티 아닌가? 파티 룸에서 노는 거는 파 내향인 특성인가? 모르겠네요. 파티를 즐긴다는 것 자체에서 뭔가 약간의 외향인의 느낌이 나는데 아무래도 독일인 친구가 외향인인지 궁금해 봅니다. 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가베리카노 드릴게요. 2945님이요. 과장님께서 눈썹 반영구를 하셨는데 자꾸 웃음이 나네요. 웃으면 안 되는데 과장님 자리가 제 바로 옆자리라 어떻게 눈을 피할 수가 앞자리라 어떻게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줘요 퀸디라고 해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참아. 눈썹이 세상에서 제일 진한 사람일 텐데 오늘. 아, 네. 이게 한

0: 공항 쪽 올림픽대로는 구리 암사대교 못 간 1차로에서 사고가 나 뒤로 정체되고요. 이후 잠실에서 한남대교 사이로 오후 이동량 부쩍 늘어있는 데다 더 가서 강서권역인 월드컵대교 부근 1차로는 차선을 긋는 작업으로 차단돼 부근 혼잡합니다. 강변북로 양방향 원효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 오가시기 가장 힘겨운데 구리 쪽으로는 이촌로 부근 1차로와 동호대교 부근 4차로가 각각 사고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인터넷 라디오 공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2: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1: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소비자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1: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눠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

0: 대결로 갑니다.
1: 3, 2, 1, GO!
0: 즉석 떡볶이에는 라면 사리를 추가해야 된다. 대 쫄면 사리를 추가해야 된다. 네, 요거 두 개입니다. 라면 사리 대 쫄면 사리. 즉석 떡볶이 먹을 때 추가해야 되는 사리가 있죠. 바로 라면이랑 쫄면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리 더 좋아하세요? 저 지금 텔레파시 보내고 있거든요. 텔레파시 보내고 있는데 지금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고 계세요? 저랑 같은 거 고르시는 분에게 선물 드릴 거예요. 문자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니까요. 저랑 같은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텔레파시 보낼게요.

언니스의 맞지 듣고 오셨습니다. 가비바비보 즉석떡볶이 사리 대결이었죠. 라면 사리 대 쫄면 사리. 가비는 어떤 사리를 추가해 먹을까 였는데요. 아 지금 아 26님이 쫄면 맞지? 라고 해주셨고요. 3486님이요 쫄면 후루룩. 라면은 부대찌개죠. 라고 해주셨고요. 7841님이 즉떡에는 쫄면이지요. 네 라고 해주셨고요. 업무 때문에 운전 중입니다. 지루한 운전길에 슈퍼라디오는 최고의 노동요네요. 에너지 넘치는

0: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0: 나 스탠시 검제야 할 줄 알았대.
1: 아, 그리고 4858님이요. 지금 하품이 막 나오면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하게 되는 시간인데 공주들 보고 눈이 초롱초롱해졌다고. 오. 오늘 민심 리더 가보자고 하십니다.
0: 가보자.
1: 네. 수민님 민심 리더 뭔지 아세요?
2: 사실 몰라요.
1: 여기서 앙케이트 해가지고 네. 이기면 민심 리더가 돼요.
2: 아, 진짜요?
1: 네. 그래서 오늘 수민님이 노려야 될 자리는 민심 리더다.
2: 아, 좋습니다.
1: 네. 지금 아이키 씨가 민심 리더를 계속 차지해가지고 윤 씨도 살짝 노리고 있을 텐데.
3: 네, 맞아요. 사실 그렇죠. 이제 언니랑 할 때 제가 지금 라디오 오면서 딱 한 번밖에 민심 리더를 못했기 때문에 아, 네. 오늘 노리고 있습니다.
1: 오늘 누가 될지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지난주에 저희가 만나고 또 지금 또 만난 거예요.
2: 네. 맞아요.
1: 지난주로 투어 러브 활동이 끝났는데 어떻게 네. 속이 시원하신지 좀 아쉬우신지 뭐 어떠세요? 딱 활동 끝나고 나면은
3: 시원섭섭이라는 말이 진짜 그쵸? 딱 맞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3: 뭔가 진짜 뭔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앨범이라서
2: 맞아.
3: 어 벌써 끝났네 이런 느낌도 들고 아 드디어 끝났다라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지난주에 수민 씨가 주황머리 고정 한번 틀어놨잖아요.
2: 네, 맞아요.
1: 그렇죠. 이게 물 약간 여기 밑에 빠졌다, 그렇죠?
2: 빠졌어요. 저 지금 진짜 고민이에요. 주황색 한 번 더 덮을지 아~ 그냥 갈색으로 덮을지 고민을 했는데 네. 사실 저 빼고 모든 네. 팬분들과 주변 분들이 지금 머리색을 유지해달라고.
1: 아 너무 잘 어울리기는 해요.
2: 그래요? 진짜. 근데 또 약간 청개구리 같지 또 다른 색깔 하고 싶기도 하고.
1: 왜냐면 이런 진한 색이 좀 빨리 질리죠.
2: 맞아요. 네.
1: 근데 다시 이런 색을 할 일이 없을 거예요.
2: 아, 그건 그래요.
1: 그래서 좀 최대한 유지하는 것도 저 추천할게요.
2: 아,
1: 너무 잘 어울린다. 그리고
2: 어머 감사합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1624님이요. 안녕하세요. 저번 주 앙앙앙 전화 연결된 청취자입니다. 그때는 쿨의 해변의 여인을 선택했는데 요즘은 스테이시의 True Love 제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하고 매일 어머. 듣고 있어요. 너무 신나고 좋다고.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또 윤진식님이요. 라도님도 한번 나오면 좋겠어요. 개그 욕심 장난 아니시던데.
2: 우, 피디님. 우.

0: 윤진식님이요. 라돈님도 한번 나오면 좋겠어요. 개그 욕심 장난 아니시던데.
1: 피디님 나오시면 이제
0: 지금 반응이
1: 난리 나요. 난리 나요.
0: 어떤데요? 난리가 어떻게 났죠?
1: 피디님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피디님은 저랑 있으면 저를 하루 종일 저를 비판하세요.
0: 어떻게?
1: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웃기려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네. 그냥 상황에 맞게 저도 네. 모르게 나온 말이었는데 네. 갑자기 혼자 정색을 하시고 네, 네. 너 그거 방금 되게 재미없었다고 그런 거 하면

0: 왠지.
1: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로 굉장히 많이 투닥투닥 하는 편입니다. 저도 맨날 피디님한테, 아, 피디님 방금 거 좀. 이런 식으로 서로 비판하는.
0: 아, 좋네요. 약간 서로 개그 욕심이 있어서. 네. 근데 오늘 수민 씨랑 같이 나오고 싶다고 윤 씨가 그랬어요. 네. 수민 씨를 픽한 이유가 있는지, 뭔가 약간 개그 코드가 맞는지.
1: 우선 네. 처음에 이제 라디오 멤버 한 명 같이 가야 된다 했을 때, 그냥 딱 수민 언니가 떠올랐고. 뭔가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앙! 했을 때, 네? 가장 이제 꿈틀거리는 멤버로 골랐어요. 것 같아요. 다른 멤버들은 이게 앙 하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그냥 물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수면이는 앙 하면 앙 하지마!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0: 잘 놀리고 싶은 스타일이거나 네. 에, 약간 잘 긁히는 스타일이에요. 네.
2: 완전 불가해요 지금. 완전 너무 맞는 말이라.
0: 나 느낄 수 있어요. 수민 씨 되게 놀리고 싶은 스타일이야. 건드리고 싶은 스타일이야.
1: 맞아요.
0: 이 웃는 모습에서 느껴져요 그게.
1: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바로 아 수민 언니랑 가겠다.
0: 아, 네. 너무 잘했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노래 한 곡을 딱 듣고 와서 앙앙앙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이제 스테이시가 낸 노래죠. 네. True Love. 바로 듣고 한번 와보겠습니다. Yes.

0: 가비의 Super Radio 화요일 코너 앙앙앙 스테이시 윤 그리고 수민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1: 네.
0: 강성태님이요. 아직 여름 많이 남았는데 스테이시 툴러브 활동 없이 어떻게 버티나요?
1: 이제 노래를 좋다. 들으시면서
2: 네. 트러블을 맞이해 주세요.
1: 네. 파이팅!
0: 우리 되게 반응이 좋다. 같이 어. 이걸 되게 잘해주신다. 정효민님이요. 저 요즘 스테이시 분들 노래 꽂혀서 데뷔곡부터 해서 최신곡까지 무한 반복으로 듣고 있어요.
2: 효민님,
1: 효민님,
2: 감사합니다.

0: 두 분이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내가 맞다고 서로 우겨주시면 되고요. 결과는 청취자분들의 문자로 결정됩니다.
1: 청취자분들은 저와 수민 언니 중에 누구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윤 혹은 수민 써서 문자 보내주세요.
2: 네,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인터넷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소개되는 분들께는 화장품 상품권 드립니다. 예!
0: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주제 한번 발표해 볼게요. 네.

0: 머리까지 했었다고.
1: 네, 저는 진짜 맨날 울고 파마도 하면 너무 뽀글해져서 풀고 싶어서 맨날 막 엄마 몰래 이렇게 막 했는데 네, 절대 안 풀려요.
0: 맞아, 맞아.
2: 진짜?
1: 네, 절대 안 풀려요.
0: 절대 안 풀리네. 어, 그러면은 저희 곱슬로 살기의 윤 한번 들어볼게요.
2: 네, 저는 곱슬로 살기인데 일단 네. 제가 곱슬이기도 하고요.
0: 네.
2: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심한 곱슬이었어요.
0: 네.
2: 그래서 이제 뭐 매직을

0: 실래요?
1: 네, 정주리님께서 직모 곱슬인듯 너무 피곤합니다. 시기별로 새로 자라난 머리 관리해서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0: 아, 맞아요.
2: 아, 오, 우리 그럼 4부로 돌아와가지고 더 읽어볼게요.

0: 이게 약간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더 하거든요. 아, 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1: 뽑지 마세요.
0: 이 습관 스탑. 네, 진짜로. 오케이. 다음 윤 씨가 읽어주세요.
2: 박은하님께서 네. 20대에는 직모를 원하고 40대가 시작되면 머리숱이 빠져서 다들 곱슬기를 원할 거예요. 나이대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들의 바람이죠.
0: 맞죠. 또 최기수님이 윤, 곱슬은 특유의 볼륨감이 있어서 꾸미지 않아도 힙하고 분위기가 있어 보인다. 같은 머리여도 컬에 따라 느낌이 달라져서 덜 질릴 것 같다. 파마도 잘 먹는데요.
1: 맞아요. 아까 말했듯이. 너무 잘 먹으실 텐데.
0: 이것도 읽어주세요.
3: 네, 김현욱님께서 수민, 아들 두 명이 한 명은 곱슬, 한 명은

0: 걸요 진짜.
1: 진짜. 네. 우리 여기 셋 다 지금 살짝 반곱슬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반곱슬이라서 이렇게 쫙 짜여매는 걸 좋아해요. 쫙 무는 걸 좋아하는데 아마 저도 곱슬로 하면은 한 달은 기본적으로 가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 그게 또 약간 장점이기도 해요. 예. 또 ZPX님이요. 안녕하세요. 개털 같은 곱슬로 살아가고 있는 30대입니다. 일하다가 화나서 들어왔네요. 저는 무조건 직모. 아 진짜 곱슬 너무 싫어요. 푸석푸석하고 매직하기도 어렵네요. 지겹다 해주셨어요.
2: 지겨우시구나요.
1: 예. 그쵸. 심지어 이게 조금 어려운 게 매직할 때요. 샵에서 한 것처럼 내가 혼자 하면 안 되지 않아요?
0: 맞아요.
2: 아 진짜 맞아요.
0: 혼자 필 때 고데기 할 때 샵에서는 엔젤링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 혼자 하면은 왜 자꾸 휘지?
1: 약간 그렇게 안 돼요. 네. 지금 약간 구려요 내가.
2: 맞아요. 맞아, 방향도 다른 데로 가고.
1: 맞아 방향 다른 데로 가고.
2: 맞아요. 아.
1: 오케이 저희 지금 막 안케이트 결과가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0: 아, 제발요.
1: 오케이 그
0: 여러분.
1: 결과는요.
0: 저 오늘 아니면
1: 첫 번째 안케이트 결과 맞춰주신 수민 승! 예! 직모를 원하는 분들이 많네요, 지금. 네, 수민 씨가 이겼습니다. 예! 확실히. 예. 직모가 편해, 또.
0: 아니, 이거는 제가 언니 오늘 처음 왔으니까 에이. 양보해준 거예요, 직모를.
2: 예! 예!
1: 네, 지금 수민 씨가 이겼는데요. 수민 씨는요, 그러면 다음 주제에서 입장을 먼저 고를 수 있는 어드밴티지를 드릴게요.
2: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 느낌 좋아요, 수민 씨. 이은 오늘 미스미도 돼야 되는데.
0: 안 돼.
2: 분발하세요.
0: 안 돼.
1: 오케이 좋습니다. 바로 두 번째 안케이트로 갈 건데요. 이번에는 전화 안케이트고요. 오늘 문자 주셨던 청취자분들 중에서 다섯 분 무작위로 기습 전화를 걸어가지고 네. 표를 더 많이 얻는 분이 이기는 거예요.
0: 네.
1: 네, 저번에 우리 해봤죠. 오늘 대결에서 이기신 분은 민심 리더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요. 지는 분은 챌린지를 찍으셔야 합니다.
2: 네. 준비하세요, 윤 씨.
1: 윤 씨가 올 때마다 챌린지를 찍고 있는데. 두 번째 주제 발표할게요. 이제 스트레스가 넘치는 현대사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제 정해봤습니다.
0: 네.
1: 한국인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와우!
0: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표가 많이 갈리겠는데요.
1: 맞죠.
2: 그렇죠.
1: 너무 많으니까. 네. 두 분은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하세요?
2: 저는 사실 자요.
0: 좋은. 또 내가
2: 딱 자고 일어나면 완전 네. 괜찮아져요.
1: 그렇죠. 스트레스엔 또 잠이 보약이죠.
0: 네. 잠깐만요. 저도 자는 편인데. 네.

청아의 스트레스 듣고 오셨고요. 앙앙앙 스테이시의 윤수민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0: 아기요.
1: 너무 현명하신 것 같아요. 너무 건강하고 너무 좋으신 생각이에요. 정말 사랑합니다.
2: 저희 윤이 네. 지지 말라고 해주신 거 아니죠?
0: 맞아요.
1: 감사해요.
2: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2: 감사합니다.
0: 네.
2: 오케이, 윤 지금 네. 뭐 한 표 받았어요. 네. 마지막 통화인데요. 윤이 한번 가볼게요.
1: 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1: 여기는 가빈 슈퍼라디오고요. 저는 윤입니다. 혹시 한국인의 스트레스에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3: 원래 스트레스 받을 때는 잠을 푹 자야 되는데
1: 와우.
3: 잠도 잘 안 와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네. 그래서 매운 음식 먹기.
2: 아, 이렇게 현명하십니다. 약간 놀리셨다 지금 방금.
1: 이렇게 가셨어 지금.
2: 약간 놀리셨죠 방금.
1: 잠깐만요.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일단
2: 와, 제대로 꺾으셨어요 지금.
1: 그니까요.
2: 네, 잠도 잘 안 온다 스트레스 받으면이라고. 네, 센스 있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윤아 미안해요.
1: 괜찮아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3: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아, 근데 공감되긴 한다. 네.
2: 스트레스 받으면 잠도 안 온다. 맞긴 해요. 안 온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면 잠이 안 올까요?
1: 맞아요.
2: 그럴 때는 매운 거 먹어야죠.
1: 아, 그렇죠. 네,
2: 그렇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는데요. 오늘 어떻게 저는 또 자기가 이길 줄 알았는데.
1: 그러니까요.
2: 지금 슈퍼라디오의 민심을 읽은 분이, 민심 리더가 수민 씨가 됐습니다.
1: 예!
2: 아, 이때쯤이면 그냥 윤이 네. 운이 없었어.
1: 그니까
2: 운이 없어서 그랬어요.
1: 아, 정말.
2: 네, 이렇게 해서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99.9%, 신뢰도는 0.1%의 이번 앙케이트 한국인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매운 거 먹기인 걸로 결론 났습니다. 예.

0: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톤업 패드.
5: 가비의 슈퍼라디오.
6: 가비의 슈퍼라디오에서 준비한 6월 선물입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9단 올인원 마사지건, 숙취해소 유산균 닥터락 깨유에서 스틱형 숙취해소제,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가비의 스페셜 기프트들 어떤가요? 다 가져가고 싶다고요? 알겠어요. 이거 모두 드릴 테니 전부 가져가세요.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천은경님이요. 가비님, 저 슈퍼라디오 오늘 처음 들으러 왔는데 너무 재밌어요. 앞으로 자주 놀러 올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너무 좋아요. 우리 내일도 보는 거죠? 꼭 와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러면요, 저희는 카라의 미스터 들을게요. 끝곡이에요. 뒤에 미스터 라디오도 계속 들어주세요. 그럼

0: 안녕하세요, 윤정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자, 6월 한 달도 우리 미라클의 손을 잡고 힘차게 재밌게 잘 달려왔습니다. 미라클 여러분, 이번 달도 함께해 주셔서 4시부터 여러분의 귀를 미라로 향해 주셔서 미스터라이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 오늘 목소리가 좀 크시네요.
0: 어제
2: 또 비타민 먹고 왔나요?
0: 어제 우리가 또 목소리를 내지 못했으니까
2: 네,
0: 두 배 큰 목소리로 여러분께 오늘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2: 그렇군요.
0: 네,
2: 저는 뭐 사실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0: 네,
2: 사부작 사부작
0: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2: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사부작 근황을 알려주십시오. 저는 어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패션쇼 탑스타들만 쓴다는 패션쇼에 다녀왔습니다.
0: 네, 잠시 후에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라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콩 앱으로 카메라 표시 클릭하시고
2: 사진 캡처를 좀 많이 해놨나 보지.
0: 예, 일단 무섭군, 들어오세요.
2: 무섭군. 자, 여러분의 소식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한 달을 잘 달려온 미라클 모두에게 스스로 박수.
0: 자, 미라에서 6월 한 달 동안 콩 게시판 1등으로 오신 분들께 컵빙수 선물을 드렸습니다. 6월 마지막 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황수진님. 축하드립니다.

0: 나를 일으켜.
1: 네, 윤종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화요일 생방송 화생방입니다. 오늘 생방송이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2: 네, 오늘 첫 곡은요, 오마이걸의 돌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3430님이 오미완 하루는 너무 긴데 한 달은 짧고 1년은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가네요. 벌써 올해 반이 지나갔다는 게 놀랍습니다. 라고
1: 놀랍죠.
2: 놀랍죠, 진짜.
1: 오늘 이제 마지막에. 우리도 그만 놀라자고요. 뭐 맨날 놀라고 있잖아요.
2: 예.
1: 휴대전화 때문에 그래요. 휴대전화 아니었으면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지 않아요.
2: 어, 그래요?
1: 계속 그거 들여다보느라고 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2: 그러네.
1: 아무리 봐도 그거밖에 없어. 우리가 달라진 거라고 휴대전화밖에 더 있나요?
2: 네.
1: 뭐 영화도 뭐 원래 보던 대로 보는 거고 뭐
2: TV도 드라마도.
1: TV도 드라마도 늘 그렇고 식사도 네. 뭐 사실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뭐 달라진 거라면 이제 집 앞까지 배달해 주는 거. 그러니까 너무 이제 활성화돼 있는 정도.

0: 우리 뭐 박은하님 긍디 아명호사 출동.
1: 어 그럼요. 예.
0: 배은이님 아명호사 같으세요.
1: 유나님께서 꼬마 신랑 같다고.
0: 감사합니다.
1: 예, 너무 귀여우세요. 그리고 네. 아예 형수님은 또 너무 아름답게 또 이렇게.
0: 아 우리 예. 와이프가 저 뭐 이런 얘기 부끄러운데 한복이 잘 어울려.
1: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너무 예. 아름다우세요. 예 그렇습니다.
0: 그 진짜 그 한복이. 그 옛날에 왜 달력에 나오는 그 네. 이쁘신 분들 있죠? 그런 네네네. 느낌이에요.
1: 어, 그렇습니다. 예. 너무 잘 어울리시고. 그 너무
0: 맥주 달력 있잖아요. 예, 예. 거기 겨울야, 겨울 한복. 어. 예. 예. 정종 같은 거 팔 때 저런 사진 잘 걸리죠. 예. 예.
1: 딱 어떤 그 네. 왕, 여왕의 예. 왕비의 모습으로.
0: 네. 네. 어, 우리 저, 어, 혹시 뭐 저 전통주 만드시는 분들, 예. 우리 와이프. 어 싸게 갑니다. 예. 우리 와이프는 저 이렇게 나서는 걸 좋아해서 싸게 가니까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다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게 예. 잠시 후 저희가 선물을 통해서 어.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그래요. 예.
0: 야, 사진 좀 그만 띄워. 부패한 양반의 사진을 그만 좀 띄워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자, 예. 알겠습니다. 아, 엄청 인상이 푸근해 보인다고 신승민님께서.
0: 감사합니다. 근데 아. 이게 위계 청소년들 요즘 사실 우리끼리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좀 예전처럼 열심히 키우는 게 아니라 좀 부족한 부모님들이 많아서 네. 어, 그 사이에서 아이들이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축에 끼는 게 너무 많아요. 어. 그 어린애들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아이들이 쉬는 쉼터 만드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1: 그럼요.
0: 예, 예. 뭐 해줄 것도 뭐 우리가 해줄 능력도 없는데 예. 이런 거라도 좀 해서 전 어제 너무 좋았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0: 저게 보여지긴 저렇게 보여줘서 그렇지 10시에 가서 8시에 끝났어요. 어. 10시에 가니까 리허설 쫙 하고 3시쯤에 점심 도시락 그렇죠. 먹고 5시에 기다렸다가 이제 손님들 오면 그때 7시부터 쭉쭉쭉쭉 걸어나가고 8시 모였어요. 8. 어. 집에 기절했어요. 기절.
1: 그러네요. 네. 어. 그리고 또 근데 또 여러 또 연예인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네. 자리를 빛내셨고
0: 다들 거의 그치. 뭐 제가 알기로는
1: 그냥 다 재능
0: 노페이저 노페이저 예. 네. 좋았어요. 보기가 좋았어요. 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1: 네. 네. 자 좋습니다. 아유 뭐 다들 멋있다고 우리 박민경님께서 멋있다고 하시고 이동훈님 한복 입은 미니언즈 같다고 하는데 아이 미니언즈라니요. 예.
0: 미니언즈 그 저 토이스토리 예. 그 영화 저희가 네. 가끔 또 티켓 한번 드렸었죠, 그죠?
1: 네, 파이브.
0: 어, 그거 홍보하시는 회사 듣고 있으면 제가 미니언즈 많이 닮았다고 하니까 갖다 쓰십시오.
1: 싸게 갑니까?
0: 아, 난 좀 줘야죠. 와이프 싸게 가는데 나까지 싸게 가면 어떡해? 예,
1: 자,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적당한 선에서 연락 네.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제 광고를 듣고 와가지고 네. 은분처 이번 달 추첨을 하도록
0: 추첨해야죠. 하겠습니다. 예, 100만원 상당의 음식은 분사 처리기 네. 후보는 또 누가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우리 미라에 도움 주신 분들 KB국민은행
1: 메디힐 토너패드
0: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이카운트
0: 고려기프트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6: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8: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9: 자 따라해보세요
10: 이카운트 ERP
11: 4만원
9: 회계관리
10: 이카운트 ERP
12: 4만원
9: 재고관리
10: 이카운트 ERP
9: 4만원 생산관리
10: 사업성공
13: 함께해요
9: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0: 이카운트
9: 가입비 부가세 별도
14: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된다 된다
2: 된다 된다
3: 미라 들으면 된다
2: 된다 된다
4: 미라 들으면 된다
2: 된다 된다
5: 미라 들으면 된다
2: 된다 된다
6: 미라 들으면 된다 예
2: 예 미스터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된다니까요. 네, 우리 모두가 함께 외치고 있는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여러분들 미스라 들으면요 다 됩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꼭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5558님께서 항상 두 분은 코믹스럽네요. 오후에 활력을 주신 두 분 응원합니다 라고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뭐 당연히 여러분들 그러려고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힘 빠지는 소리 할 거면 저희가 뭐하러 여기 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활력을 드리겠습니다.
7: 네.
2: 파이팅입니다. 활력!

0: 뭐 음식 분사력이 막 두 번씩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1: 어이 없어요, 솔직히.
0: 두 번 있어요, 형. 두 번이
1: 아니 어이 없다고.
0: 아, 어이가 없다고요. 어. 거의 없다고.
1: 네, 그분을 거의 없기도 하지. 근데 네. 그분을 흉보는 게 아니라 진짜 없잖아요. 어이 없잖아요. 너무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분도 있는데 네. 어떤 아, 분은 야 두 번씩 본인도 놀랄까 본인.
0: 기관님께서 6월 음분처 당첨자분도 음분처 받고 튀지 말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1: 네, 기관님도 열심히 네, 보내고
0: 지난달에
1: 있네요.
0: 또 당첨되셨던 기관님도 그 선물 받고 나서 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채팅방에 남으셔서 가지고 저희한테 계속 문자 보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물을 드렸는데 선물을 드린 만큼 저희도 좀 남는 게 있어야죠. 예, 여러분들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미스라디오 계속 들어주시고 같이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고 소통하는 게 가장 저희는 바라는 겁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자, 김선정님 음분처 당첨자는 긍디의 금손에 달려있어요.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1: 네.
0: 맞습니다. 우리 윤정수 씨가

0: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다른 선물로 대체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요 미라 홈페이지 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이제
1: 여러분들 얘기해 주세요. 조혜영 씨.
0: 조혜영님, 저는 7월 4일에 설치 예약을 했습니다. 음분처 늘 감사드립니다. 네. 이거 보세요.
1: 그렇습니다.
0: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또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네. 네. 또 음분처에 관한 내용인가요? 네.
0: 0735님은 운전 중이라 정차 중에 잠시 정수 오빠 한복 사진 검색해보고 빵 터졌습니다라고 했는데
1: 됐어요 그럼 저 녀석 갑자기 아니 깜짝이야
0: 그걸 왜 그러십니까 예,
1: 설치 예. 사진인 줄 알았더니 제 한복 사진이었군요
0: 네
1: 예 알겠습니다
0: 자 드디어 추첨의 시간 갑니다
1: 갑니까
0: 갑니다 이번 갑니까? 달 후보들 만나보겠습니다 음식물 분쇄 처리기 대상 6월 후보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1: 자 후보님 이름 됩니다.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김희정, 김효영, 백용기, 어우 백용기, 배윤희,
0: 임미용, 이윤진, 이창희, 최은주,
1: 상큼오렌지, 2074, 최진선, 홍정화,
0: 권지연,

0: 이번에 남창이가 뽑습니다.
1: 아, 제가 뽑습니까?
0: 자, 이 중에서
1: 자, 그렇죠. 보지도 않고. 자,
0: 그거? 어, 제일 끝에 거 뽑았다.
1: 자, 뽑았습니다.

0: 평소에 사연 많이 남기신 보람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연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가 좀 이렇게 보내달라고 할 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둘 다 같이 좋은 일들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최진선 씨 저도 예. 되고 싶었는데 오늘 그래도 딱 효과가 있잖아요. 또 한번 도전 잘해보시고요. 진선 씨
0: 피자 받으셨잖아요 이제.
1: 그래요 예. 피자가 하잖아요 진선 씨 예, 피자. 예. 그다음 정원범 씨가 다음 달에도 있나요? 남창희 씨 다음 달에도 있나요?
0: 다음 달에 있습니다. 자 다음 달에도 음성 분석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음 달에도 준비 계속 하셔가지고 문자 많이 주셔가지고 네. 꼭 여러분들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음식물을 꼭 분쇄해 드시기 바랍니다.
0: 그렇습니다.
1: 아, 드시는 거 아니지. 버려야 분쇄해 돼요. 버리시기 예. 바랍니다.
0: 우리 정주리님께서 어머 이 라디오 부잣집이네라고 했는데
1: 그래요?
0: 아니 부잣집은 아니에요.
2: 다른 데 선물 많은 데도 있던데
0: 우리는, 네. 우리는 한 달에 하나씩밖에 못 주지만 다른 데는 뭐 두 개 준 데도 있을걸요.
1: 다른 데 선물 많은 데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맞아요. 힘들겠죠.
0: 그분들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1: 역대 즐겨 듣는 박명수의 레디오쇼
2: 박명수의 레디오쇼 출발
3: 다시 갈게요
2: 신동
1: 역대 즐겨 듣는 박명수의 레디오쇼
2: 출발
4: 그렇지 재밌지 않으면 저 취급을 안 합니다 박명수의 레디오쇼
5: 음악 앨범 이현우 선배님이 커피 아버지라 불리신다던데 근데 선배님 좀 죄송하지만 커피 타이틀 제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6: 아이 그래도 뺏어가는 건 좀 그렇지
5: 여의도에 오픈했습니다 커피 향 나는 라디오는 이제 여기가 본점이에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6: 아침엔 여기로 오시죠 19년 전통의 커피 맛집 라디오 이현우의 음악 앨범 아, 그래도 커피의 아버지는 나지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와이프가 하지. 내가 하진 않고.
1: 아 그래요?
0: 내 건강이 우리 가족의 건강이고 내가 날아가면 가족도 날아가는데 당연히 우리 와이프가 날 위해서 그 정도는 매일 아침 해줘야지.
1: 아 네, 많이 건강하시겠어요.
0: 어쨌든 그래서 그 껍질까지 깨끗이 씻어서 만든 레몬수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 텀블러에 있는 거, 자, 요거 레몬으로 된 레몬수예요. 아, 건강해진다. 아유, 너 맨날 그렇게 카페인 달고 다니니까 얼굴이 늙지.

야, 아니 왜 회의를 못했을까? 어? 부장, 왜 회의를 못했을까? 우리가 회의를 하려고 모였는데 네 건강 얘기 듣느라고 아무 말도 못했잖아. 지가 회의 시간 전부 건강검진 시간으로 아주 다 써놓고서는 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면 어? 내가 억울하지. 어? 네가 억울하겠냐? 너 내가 결제서로 가져왔더니 병원 가고 또 자리에 없더라. 야 부장아, 네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내 스트레스 수치가 더 위험하다 지금 상황이. 너 내 코르티솔 어떡할 거야? 어? 내 코르티솔 어떡할 거냐고.

0: 사연에 이어서 MC 한세의 시니어 건강 힙합 듣고 왔습니다. 주유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성남님께서 윤스트가 여기도 있네. 예, 우리 0306님 윤경우의 수 결과가 아쉽게 됐네요. 기대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1: 아쉽진 않았어요. 예, 네, 그냥 속상했죠. 예, 네, 아쉬운 정도는 아니었죠. 아쉽다는 표현이 좀 안 맞긴 해요.
0: 네. 네. 자, 우리 7692님 우리 부장님 아닌가요? 김태훈님 부장 너는 시작이 잘못되었어. 건강하려면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라. 이미아님 부장님 먹고 오래 사는 것 중에 최고는 욕입니다. 욕 많이 드시고 만수무강하세요. 황주민님 그 레몬스 그냥 수돗물에 대충 헹궈서 만드셨길. 벼멸구님 레몬수 연화 많이 잡수. 770이님 영양제 과다

0: 말하셨습니다.
1: 14년간 했대요.
0: 잘했어요.
2: 제 원업입니다. 저는 네. 15년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1: 네. 많이 많이 아쉬웠을 거예요.
2: 그럼요.
1: 잘했고 예. 또 박준영 씨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있다 보면 하나 또 얻어 걸리는 데 있어요. 네. 거기 가서 또 최선을 다해서 해보십시오.
2: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 저희도 모릅니다. 도와주십시오.
1: 개그맨 두 명이 하는 프로가 사라졌다. 이것이 무슨 평행이론일까?
2: 저희 여기서 더 못 치고 올라가면 네. 모릅니다, 여러분들.
1: 그렇습니다.
2: 치고 올라가게 도와주십시오.
1: 네.
2: 정말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1: 이제 그러면은 개그맨 둘이 하는 프로는 더 이상 방송가에 없는 거죠?
2: 아닙니다.
1: 누가 있어?
2: 그 문천식 씨, 정선희 씨도 하고 계시고.
1: 문천식 씨, 그렇죠. 예. 문천식 씨는 쇼호스트.
2: 저도 뭐 사실 뭐 개그맨은 뭐 하긴
1: 하긴 그렇죠. 너도 그러네.
2: 예, 예 저도 그러네. 뭐 정통파는 뭐, 아니고 잡채래 가지고.
1: 그렇지, 너도 뭐 그냥 그렇지. 예. 네, 사이드.
2: 그리고 천식 형은 공채 개그맨으로서 완전 맞아. 제대로 잘 하시고.
1: 근데 연기를 많이 해갖고 예. 연기자 같이 전문.

0: 비슷한 예. 걸 수도 있다라고 예. 얘기했고 예. 또 이제 우리가 M본부에 예. 박준영, 박영진 예. 그간 고생 많았다.
1: 그럼요.
0: 어, 너희 방송 자, 잘 들었고
1: 그리고 또 혹시 그 방송 듣다가 괜히 또 낙담하셔가지고 라디오 안 들어 이러지 마시고요.
0: 조금만 저희, 둘러보면
1: 저희 미스터 라디오 오시면 됩니다.
0: 네.
1: 저희는
0: 그렇습니다.
1: 다 그런 분들 함께 다, 다 모여가지고 예. 같이 놀라 다 그런 분들이에요. 여기 네. 다 여기 뭐 어디서 오신 분들 어디서 오신 분들 다 그렇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오세요 여러분들. 네. 저희가 함께 할게요.
0: 그 원래 듣던 채널에서 한 100개만 빼면 우리 쪽입니다. 그러니까 예. 오세요. 마이너스 100만 맞냐?
1: 아니에요. 그까지는 아니고
0: 그래. 마이너스 80
1: 오, 뭐야? 어, 어, 아니죠. 6 정도 하면 돼요.
0: 마이너스 6, 예. 60 정도.
1: 6. 예. 6, 6. 예.
0: 마이너스 6만 하면 저입니다. 예. 쉬워요. 조금만 자, 돌려서 오세요.
1: 그렇습니다. 예. 지금 길 잃은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 미스터 라디오 오십시오. 네. 여기가 정말 여러분들
0: 그래요.
1: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일로 오십시오. 예.
0: 저희가 여러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해드릴게요. 4시 만세! 안녕하세요. 4시 만세 윤정수입니다.
1: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0: 그렇게까지 하지 마.
1: 예, 그렇게까지
0: 알겠습니다.
1: 하지 마세요.
0: 어쨌든 여러분 예. 모든 방송 즐겁게 잘 들어주시고요.
1: 네. 자,
0: 자 그러면 우리 연예인 미라클 한번 또 밀어줘야지.
1: 나는 반딧불 황가람 씨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0: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2: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1: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2: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2: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마리오.

0: 매일 오후 2시 KBS 쿨 FM 가비의 슈퍼 라디오. 먼저 가 있을게요. 빨리 와요.
1: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0: 두시만세 난민입니다. 정수님 감사해요. 창희님 잘 들을게요.
1: 아이고 그러니까. 역시 이분은 확실한 게 우리 또 KBS는 콩이 있고 저쪽 S에는 고릴이 있고 M본부에는 미니가 있거든요. 네. 이분들 닉네임이 미니예요. 또
0: 아 그러네.
1: 예 넘어오셨네요. 자
0: 근데 너무 이분이 반갑습니다. 그래요. 아무도 어디에서 언급이 없어서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아니 얘기를 그냥 아, 까먹고 안 해서 그렇거나 잠깐 잊어서 그렇지 우리 다 되게 안타까워하고
1: 그럼요 동료로서 또
0: 되게 좀 예. 내일처럼 되게 속상했고 그럼요. 언제나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이고 그렇죠. 그 와중에 김명곤 씨는 아까 미라는 남아있지만 2MC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라는 그런 촌철살인 같은 말을 했었고요.
1: 예, 명곤 씨.
0: 그렇습니다.
1: 기억하겠습니다.
0: 사사위원님, 두시만세 마지막 방송 때 많이 울었어요. 미라는 영원하라. 저희도 여건이 되면 또 최선을 다해서 계속 하고요.
1: 그럼요.
0: 김명곤 씨 말처럼 또 우리가 사라지고 다른 누가 와도
1: 그럼요.
0: 또 그들을 열심히 하고 저희는 또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예.
1: 또 딴 데 가서 하고 하면 되는 거죠.
0: 아니 왜냐면 우리가 그만두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그들이 예. 우리보다 조금 못하길 바라는 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
1: 그래요.
0: 근데 또 그래서 진짜 못하면 아우 일을 어쩌나. 또 이게 뭐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1: 네.

0: 쇼리 씨 어서 오세요.
1: 네, 바다를 가고 명품 단신, 단신의 희망, 단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단신은 나의 동반자, 마이트 마스 막내 쇼리입니다. 쇼리 질러.
0: 쇼리 씨 어서 오세요.
1: 저는 이 BGM이 너무 좋습니다. 함성 소리. 네.
0: 아유,
1: 제가
0: 좋습니다.
1: 어디를 가도 저 항상 이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0: 예.
1: 네. 아, 이 함성 소리가 없습니다.
0: 이 함성 소리 없으면 좀 썰렁하죠?
1: 조금.
0: 예. 민망해요, 민망해. 네.
1: 민망하고 좀 많이 허전합니다.
0: 그래요. 네.
2: 괜찮아요.
1: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2: 열심히 해요.
0: 오수진님이 하이 빵가루 이용해주셨습니다.
1: 아, 빵가루 깍꿍.
0: 빵가루 깍꿍이죠.
1: 반갑습니다.
0: 예. 많은 분들께서 쇼리 씨를 네. 반겨주고 계신데, 네. 아니. 마이티 마우스가
1: 어떤 뭐요?
0: 데뷔 후에 처음으로 와우 모닝 마당에 출연하셨다고요?
1: 맞습니다.
0: 아침마당
1: 모닝 야드, 예. 네, 모닝 가든 예. 뭐 갔다 왔습니다.
0: 그렇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 아니
1: 언제, 예전에 혼자는 한번 나갔어요. 예, 네,
2: 금요일?
1: 그 축구 다음 날인데
2: 금요일 아침마당이래. 금요일.
1: 네,
0: 저번 주에 아침. 그러니까 이게 네. 이 아침마당이 사실은 요즘에는 대세들만 나.

0: 그럴 수 있어요. 아무나 아, 가는 게 아닙니다. 아,
1: 이게 또 많은 트로트 또 가수분들도 나오고 예. 아이돌분들도 나왔는데 어깨를 나란히
2: 영화 흔들려. 영화 어. 오픈한 네. 그 배우들도 많이 나가요.
1: 아 그래요?
0: 그럼요.
2: 어. 하정우 씨랑
1: 아 진짜요?
2: 그럼요. 예. 최근에
1: 그 제가
0: 자 아니 네. 아침에 나가서 함께. 또 생 라이브 했었습니까?
1: 아 맞습니다. 이게 예. 원래는 특집이었어요. 예, 월드컵.
0: 아, 월드컵 특집이었군요. 예,
1: 저희가 예. 그 전날에 예. 남아프리카 예. 공화국을 이긴다는 가정하에
0: 예, 특집을 만들었군요.
1: 만들었는데 예, 결과가
0: 예, 안 좋게 돼가지고
2: 그래서
1: 그 변경을 해서
2: 그래야지 뭐
1: 예, 기원 방송으로
0: 아 기원 방송으로 예,
2: 32강 예, 기원. 예, 기원 누구도 방송. 기원했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이런 마음일 거예요. 뭐 다 다르겠지만. 누구도 안 하는 척 하면서도
1: 예, 예.
2: 누구도 혹시나 되지 않을까라는
1: 그쵸, 그쵸.
2: 네. 예, 그 마음이 이제 맞습니다. 우리가 많이 좀 무너졌죠.
1: 예,
2: 무너지면서 좀. 이제 또 뭐 더 잘해야겠구나 그런 생각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0: 유소연님께서 저 그렇게 슬픈 월드컵송은 처음 들었어요.
1: 아이고.
0: 월드컵송을 불렀었어요 다 같이?
1: 아 거기 시작할 때 그렇게 불렀어요.
0: 아.
1: 시작할 때 그래서
2: 힘들었겠네요.
1: 예, 뭔가
2: 예, 좀 힘이 안 났었는데 사실
1: 예, 웃지 말자.
2: 예. 그래. 예. 아, 그렇지 힘이 안 나니까
1: 예, 뭐 그런 예.
2: 로고조차도 슬프더라고요.

0: 라라라 라 맥주는 뭐 근데 또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네. 계속 돌아옵니다. 네. 예. 네. 뭐 한국 축구만 있습니까? 전 세계 축구도 있는 거잖아요. 네.
1: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0: 다 우리가 즐거웁시다.

0: 자, 주제 갑시다.
1: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여러분들의 선곡 센스가 블링블링 빛나는 시간입니다. 주제에 맞는 맞춤 선곡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럼 오늘의 주제는 바로
2: 오! 이분의 특집입니다.
1: 이승철 명곡 특집. 와우! 지금 듣고
0: 있나요? 또 나. 자, 피디는 왜 여기서 안 놔주는 거야? 내가 지금 계속 낮춰달라 얘기하는. 한 번 더 해줘. 내가 살릴 거야. 자, 그대 지금 듣고
3: 있나요? 아니,
1: 못 듣겠나 봐요.
3: 나연을 꺼달래요.
0: 나연을 꺼달라니까요. 아니,
1: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0: 내가 살려줄게. 한 번 더. 네. 한 번 더. 그대 지금 듣고
3: 있나요? 뭘 살려 살리기는.
1: 뭘 나.
0: 어쨌든 진짜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이승철 씨 명곡 특집이군요.
4: 예. 작년 추석 때 KBS 한가위 대기획으로 조용필 씨 공연이 방송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1: 그쵸.
4: 올해 추석에는요, 이분이 옵니다. 발라드의 황태자 이승철.
0: 와우! 아니, 작년에 조용필 씨의 공연, 조용필 선배의 공연을 네, 보면서 네. 와, 진짜 와. 명선배다 정말. 네. 어? 명선배 최고의 선배다. 아, 어떻게 저렇게 네. 멋진 무대를 쫙 이어가면서 연출할 수 있지. 우리 그 보면서도 다 감동받았단 말이에요.
1: 아니, 저는 어디 런칭 파티를 갔다가 네. 선배님을 뵀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0: 근데 네. 왜 깜짝 놀랐어요? 1년이 지났어요 벌써. 네. 네.

0: 지금 KBS 홈페이지에서 방청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공연 티켓 하하하 어찌 우리가 우리 미라클들에게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미라클들에게 드립니다. 이따가 라떼퀴즈 정답자 분들께 들을 거니까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고요.
1: 대박.
0: 자,
1: 대박.
0: 이승철
1: 부럽다.
0: 씨의 공연에 저희가 초대해 드립니다.
1: 부러워.
0: 자,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 공연을 가면 네. 뭘 해야 됩니까? 노래 따라 불러야 되죠.
1: 그렇죠.
0: 떼창하고 요즘에
1: 우리나라는 또 떼창이죠.
0: 떼창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래들을 알고

0: 했는데 막 그러잖아요.
1: 그래요?
2: 그런 그래요? 게 나왔어.
1: 아, 그 앞에 건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네. 식당 같은 데서 계속 걸어다니는 그게 네. 너무 재밌었어요.
3: 맞아요.
1: 자, 아무튼 8월 1일 날 토요일 녹화하니까 여러분들 네. 기대해 주시고
3: 맞습니다.
1: 자, 열심히 참여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네. 저희가 또 티켓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이 노래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네. 들어보셔야 됩니다.
1: 예.
3: 아침에
1: 뭐야? 왜 안 꺼주세요? 예.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뾰로로로롱 아하 Listen boy, my first

0: 신청곡 소개되시면 아메리카노 보내드리니까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네. 이 노래는 또 제 노래 같기도 해요. 아. 이미안님께서 남창희야 날 좀 바라봐.
1: 예전에 이것도 불렀잖아요. 우리 노래 잘하기
0: 제가 형 불렀었죠.
1: 네, 맞습니다.
0: 심재동님 귀신들이었냐고 형한테 하지 마세요 형수요.
1: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2: 죄송합니다. 공사업팔님 어이가 없다고.
1: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귀하고
2: 귀하
0: 귀하
1: 귀하 아이고
2: 다 깜짝이 깜짝 놀랐잖아요. 미안.
0: 정주경님께서 근데 이승철 씨 노래만 들으면 왜 가슴이 두근거릴까요? 설레고 떨리고 먹먹하고.
1: 아 뭐 잘 부르시니까
0: 그게 이승철 거죠. 씨가 주는 힘인 네. 것 같아요.
1: 그쵸 마력이죠.
0: 예. 예. 그때 그 네. 느낌을
2: 이승철 씨.
0: 예. 우리의 이런 감정에 빠져들 수 있게 그 노래
2: 이승철 씨는 그
0: 팀
2: 정말 그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선배인데도. 노력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재능으로 부르시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정말 갖고 잘하세요. 있는 재능으로 네. 그 끼를 샥 뿜어내는
1: 맞습니다.
2: 그런 느낌이에요. 예. 아니,
0: 근데 이승철 씨가 직접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2: 뭐라고요?
1: 나는 재능이다.
0: 노래는 재능이 사실
1: 되게 작아요.

0: 근데 자, 자 여기서 또 우리 예. 또 바로 또 간증 나옵니다.
1: 어떤 거요?
0: 1846님. 미라의 찐팬입니다.
1: 예, 예, 미라 듣고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0: 뭔지 모르겠지만
1: 경단이 길었는데요. 이번에 공무직 공채 붙었습니다. 1차 붙고 눈물 흘리고 2차 붙고 한동안 멍에 있었네요. 발령 때까지 신나게 놀 거예요. 오늘 이승철 노래 너무 좋네요. 와.
0: 야 우리 1846님
1: 얼마나 뿌듯해.
2: 왠지 눈물까지 흘렸어.
0: 미스터 라디오 들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
1: 맞습니다.
2: 회사가 고마운 거지 무슨 소리야. 들어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텐데.
0: 그러니까.
1: 긍정의 라디오.
0: 예. 예. 좋은 일이 너무 축하드리고 예. 예. 앞으로 어? 회사 들어가면 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힘든 일도 그쵸, 있을 그쵸. 거고 지치고 힘들 때도 있을 텐데
1: 지금을 생각하면서
0: 예, 예. 딱 나와가지고 밖에 나와서 서쪽 하늘 한번 딱 쳐다보고 소리 한번 지르고
2: 서쪽궁 서쪽궁
0: 서쪽궁이 아니에요.
2: 서쪽궁 서쪽궁 아
1: 근데 서쪽궁이에요. 서쪽궁
2: 예
0: 피곤하세요? 그럼 들어가 쉬세요. 그냥 귀가 좋지 하세요.
2: 비가 오는 날에
0: 오늘 저녁에 비 올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들.
1: 아 그래요?
0: 예 또 우산
2: 비 예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노래 듣겠습니다.

0: 본 앞에서 본 적 없었고요.
1: 아, 그래.
0: 저는
2: 7333님께서 이거 제목만 말해주는 코너입니까? 노래 안 듣고?
0: 아니요.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2: 네.
0: 레슨.

0: 베란다 문을 열고 방충망 쪽 방충망 놔두고 거기 문도 열고 햇빛을 보면서 오늘도 난
1: 옛날에 농민의 난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2: 오늘도 나는
1: 농민의 난 뭐
0: 망이망소이의 난
1: 예 그렇습니다 예
0: 알겠습니다 뭐 자 아무튼 노래 좀 더 듣죠
2: 아 그래도 엄청 신나는 노래입니다 이거 노래방에서
0: 네. 좋아요 저 나이트클럽에서 많이 들었어요
1: 그리고 이선철 씨 공연 때 이 노래가 많이 나와요 이 노래로 흥을
0: 분위기 이거하고 그다음 이제 소녀시대
1: 예
0: 같이
1: 오케이
0: 야 도대체 콘서트 때 뭘 틀어야 되나 진짜 어마어마하다
2: 진짜 고민하다가
0: 그러니까
1: 예

0: 네. 아, 이 노래는 아마 할 것 같아요.
1: 피아노 소리가. 네.
0: 이게 이제 이게 또 김태원 선배하고 가장 겹치는 노래이기 때문에.
1: 네. 맨 마지막에서 네. 두 번째 곡이 아닐까.

0: 네. 야, 자, 그럼 이제 라떼 퀴즈 갑시다.
1: 라떼로 가버리고 라떼 퀴즈. 네. 네.
2: 라떼 퀴즈는요, 오늘 선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KBS 한가위 대기에 이승철 공연 티켓을 드립니다.
1: 와우!
2: 자, 그럼 바로 문제 드립니다. 2026년 KBS 한가위 대기획으로 준비하고 있는 공연 제목은 이승철 당신의 삶은 뿅뿅뿅뿅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뿅뿅뿅뿅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네버 엔딩.
1: Yes, sir.
2: 2번 불철주야.
1: Yes, sir.
2: 이승철 씨가 부른 부활의 히트곡이기도 하죠.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이 공연 관람 티켓을 드립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오늘은 문자로만 정답을 받겠습니다.
0: 요거는 쿵 말고요.
2: 티켓을 드려야 되기 때문이죠. 네. 문자로만입니다. 샵8910입니다, 여러분들. 샵8910. 자, 공연 날짜는 8월 1일 토요일입니다. 안 되는 분은 신청하지 마세요. 자, 이날 공연 가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노래 힌트 나갑니다.

0: 팀장님, 이 제너도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1: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0: 이 제너도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도.
2: 대체할 땐 어디로?
0: 사진으로.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7: 공호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1: 세종 기프트.
3: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1부 코끼리 베이글 유동골뱅이 제공입니다.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 골뱅이.
3: 7월 한 달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벤트입니다. 특명 금일을 찾아라.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시면 어떤 열차, 어떤 칸에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액자 광고가 걸려있을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찰칵 사진을 찍어주세요.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로 드는 샵 8910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이벤트 참여 완료가 됩니다.

이정옥 씨, 내일은 연차라 오늘 퇴근 발걸음이 가벼워요. 내일 부안 바다에 가기로 했어요. 회 먹고 싶어요. 물결. 야, 이 평일 휴무가 연차가 이렇게 사람을 들뜨게 합니다. 그냥 물결이 문자 메시지에 얼마나 치고 있는지 그냥 벌써 그냥 이야 그냥 부안 바닷가를 헤엄치고 계시네요. 마음으로 이정옥 씨. 강인관 씨, 태권도 승급 심사 준비 중인 초등학생 딸 요즘 스트레스가 심한지 자다가도 태권도로 잠꼬대로 태권 하는 거 있죠. 옆에서 딸 발차기에 배도 맞은 적도 있는데 빨리 승급 심사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 초등학생도 이렇게 스트레스. 야, 그게 뭐라고. 승급 그 이런 거 있잖아. 무슨 띠에서 무슨 띠로 바뀌어. 그게 뭐라고 잠꼬대로 태권. 아이고, 언제 끝납니까? 김은실 씨, 오늘 꿈자리가 좋아서 복권 사러 갔는데 사장님이 사랑하기 좋은 날 들으시네요. 너무 반가워서 저도 모르게 저도 들어요 그랬어요. 왠지 느낌이 좋아요. 아, 왠지 그 복권 잘 될 것 같아요. 진짜 제 느낌이 한번 이 촉이 괜찮은지 어떻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은실 씨, 언제 확인할 수 있어요? 토요일이요? 우리 그때까지 같이 기다려봐요. 사연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편의점에서 쓰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인 피어나 사랑하기 좋은 날 남동생 문병 다녀오는 길에 인천 590번 버스 탔는데 사랑하기 좋은 날이 흘러나와 기분이 최고입니다. 2317 어우 다행이네요. 남동생 문병이면 지금 병원에 계신 거죠. 근데 사랑하기 좋은 날 들으면서 기분 전환이 될 정도면 남동생이 크게 어디가 너무너무 걱정이야. 어떡하면 저 왜냐면 그러면요 사람이 귀에 뭐가 안 들어와요. 멍하니 생각만 하게 되고 어떡하지? 그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랑하기 좋은 날이 들리는 걸 보면 여러모로 다행입니다. 2317 금이 미스가루 한 잔 보내드릴게요. 남동생도 빨리 쾌차해서 퇴원하시기 바랍니다. 퇴근하며 들어요. 김현정 씨. 오늘 진짜 너무 고된 날이었는데 역시나 시간은 가요. 빨리 집에 가서 개운하게 씻고 밥 먹어야지 하셨는데 개운하게라고 안 쓰고 깨운하게라고 쓰셨거든요. 근데 그 뭔지 여러분 아시죠? 이게 개운한 거랑 깨운한 건 다르거든요. 뭔가 이렇게 깨운한 건 박박 씻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슬슬이 아니라 박박 씻고 정말 어우 깨우네 막 이 느낌. 어우 연정 씨 꼭 그러세요. 금이 미스카라 한 잔 보내드릴게요. 이혜림 씨 너무 피곤한데

0: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대한이비인후과 이사장 구자원입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는 여성에게만 필요한 예방접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편도암, 설암 등 구인도암의 주요 원인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구인도암 환자의 대부분이 남성인 만큼 남성 청소년의 HPV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만 12세, 2014년생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HPV 예방접종을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와 함께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3: 격리.

0: 무슨 동생들은 어리고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얘기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단번에 제안을 거절했다. 하루는 퇴근해서 돌아와 보니 전봇대처럼 커다란 남자가 서 있었다. 손을 씻기 위해 잠시 안채의 수도가를 쓰겠다고 했다.
1: 아저씨, 이 공장에 새로 오신 분인가 봐요.
0: 당시엔 새로운 사람이 한턱 내는 관례가 있어서 큰 소리 쳤다.
1: 입사했으면 저한테 음료수라도 한 잔 사고 수돗물 쓰이소. 새를 사라도 일단 여기는 제가 사는 집이니까요. 예.
0: 그랬더니 전봇대 아저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홍당무로 변해버렸다. 내가 초면에 너무 심했나? 아무튼 그날부터 이 남자는 출퇴근길마다 내게 눈인사를 건넸고 내가 일하러 나간 뒤엔 동생들에게 과자도 사줬고.
1: 야야, 그 청각만.

눈, 아, 그날 못 들으셨군요. 예,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예, 기억하고 계시고 이분은 못 들으셨어요. 4680. 2217. 저 이 글 너무 기억이 나요. 노래까지 완벽했어요. 한복규님은 어우 이름까지 다 기억하고 계셨네요. 영수님 이야기 맞죠? 저도 마음에 남은 이야기였어요. 유유. 이수연님, 이 사연 오늘 아침 먹으면서 다시 듣기로 처음 들었는데요. 듣자마자 이달의 베스트 사연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촉이 맞았네요. 이수연 씨여서 2213, 아는 내용이라 그런지 처음부터 눈물이 났어요. 천국에서 편안하게 쉬시기를 얼마나 그리우실까요? 유유.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은 천국 얘기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 하셨을 텐데 많이들 기억하고 계시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6월 베스트 사연, 지난 6월 16일 소개됐던 김영순 씨의 사연 인데요. 3남매 낳고 43년 동안 행복하게 사셨던 두 분. 안타깝게도 김영순 씨는 투병 끝에 지난 1월 하늘나라로 먼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김영순 씨가 적어두기만 하고 보내지 못했던 사연. 남편 정기도 씨가 6월 16일 김영순 씨 생일에 대신 보내셨어요. 이날 소개해달라고. 방송 나가고 나서 정기도 씨가 아내가 방송을 들었다면 정말 좋아했을 것 같다고 답장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잘 지내시다가 나중에 저 세상 가서 만나시면 꼭 이 얘기도 나누세요.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돼요.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세요.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월간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호텔 숙박권 그리고 그 밖에 푸짐한 선물을 챙겨드립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임영웅 사랑하기 좋은 날 익명 요청하신 분의 사연 같이 볼까요? 초등학생 수영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4년 만난 여자친구가 제 직업이 미래가 안 보인다며 시간을 좀 갖자고 하네요. 전에는 제 직업이 멋지다며 좋아했었는데 말이죠.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건지 참 속상하네요. 진짜 속상하셨겠죠. 다른 것도 아니고 직업을 가지고 아니 4년 동안 내 직업이 뭔지 몰랐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전에는 야 진짜 멋진 직업이라고 제가 저기 마음이 1번 떴다 2번 여전하다 둘 중에 그냥 1번이라고 생각하고 말씀 좀 심하게 드릴게요. 그 여자친구분이요. 미래를 못 보는 분이네. 이제 AI 시대거든요. 저는 이렇게 몸 쓰는 직업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건 AI가 대

0: 9가지 자연재해보상,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의 대비해.
1: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나를 안아주는 방송,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7: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오마이걸, 런던 댄스.

0: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파도 소리 좀 더 들으시라고 제가 되도록 좀 늦게 목소리 내려고 했었는데 충분히 들으셨어요. 해변 무드송 윤종신 신청하신 분은 김진국 씨 누나 저 77년생 힘들게 KBS 회원가입 마쳤어요. 왜 굳이 몇 년생인지 밝히셨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진짜 힘드셨겠다. 그죠? 고생하셨어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집에 에어컨을 안 틀고 있으니 너무 덥습니다. 노래라도.

시원한 곡 좀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그래서 좀 파도 소리도 있고 너무 빠르지 않고 너무 빠르면 또 그렇잖아요. 괜히 더워 땀나고 막 이런 요 정도 템포가 좋을 것 같아서. 아, 그리고 집에 편찮으신 어른이 계시면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집에 아기가 있으면 그 아기한테 온도니 습도니 모든 걸

손바닥만한 수건 갖다 놓고 계속 땀 닦아요. 땀 닦고 컵빙수 쿠폰 보내드릴게요. 잠깐 밖에 외출할 수 있을 때 가서 시원하게 드시고 오세요. 조금 날 거예요. 김진국 씨께 보내드렸습니다. 9213 김밥 해먹으려고 준비 다 했는데 글쎄 중요한 김이 없네요. 급히 마트 다녀왔어요. 꼭 한 가지씩 빠뜨리는 것 때문에 몸이 고생이에요. 발이 그만큼 걸음을 많이 걷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되죠? 그럼요. 참기름, 들기름 세트 보내드립니다. 3521. 위층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일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고 들어가는데요. 요 며칠은 쇼핑몰에 가고 있습니다. 걸으면서 운동도 되고 책도 읽을 수 있어서 좋은데요. 문제는 자꾸 뭘 사게 돼요. 오늘도 티셔츠 하나 사서 쇼핑백 들고 왔어요. 내일은 다른 곳을 찾아봐야겠어요. 당분간 거기 가요. 아니 뭐 그 티셔츠 하나 뭐 몇십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 비싸야 2만 원, 쇼핑몰이면 한 만 원 미만으로 샀을 수도 있어요. 아 좀 사자고요. 요럴 때 사는 거지 뭐. 그죠? 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혼자 무엇이든 공감해드립니다를 막 하고 있었네요. 자, 3521 이분에게는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여러분의 공감 요정이 되어드리는 시간 조금 전에

0: 면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5: 유동 골뱅이
6: 소리 질러!

0: 거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오늘의 기쁨, 슬픔, 억울, 짜증 무엇이든 공감해 드립니다. 저 보너스 받았어요. 어디 가서 자랑하기 좀 그래서 언니한테 자랑해요. 아이고 그럼요. 여기 와서 자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완전 축하 축하 축하. 순도 100% 축하 날려드리고요. 그래서 뭐 하실 거예요? 왜 우리 엄마는 제 말보다 주변 아주머니들 말씀을 더 잘 믿으시는 걸까요? 아, 진짜 속상해요. 유유. 그니까 엄마가 우리한테 어릴 때 친구 잘 사귀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엄마 친구분 좀 잘 사귀세요. 왜 꼭 그런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 아무튼 가끔은 문제 해결도 도와드릴

너무 배고파요. 아, 진짜 메뉴 고르는 거 사장님들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메뉴는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짜장면으로 통일 이거 아니거든요. 짜장면으로 통일은 정말 10년 전, 20년 전 얘기지 지금은요. 아니, 어차피 식당들은요. 점심때 배달 시간에 척척척 알아서 하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냉면 하나 시킨다고 콩국수가 느껴... 아무튼 오늘 저녁은 진짜 맛있는 걸로 드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오늘 그런 거 먹을 자격이 있어요. 점심을 전체를 위해서 나는 정말 희생했잖아요. 아, 냉면을 드시든 뭘 드시든 유광 씨 특별히 맛있는 거 드세요. 고생하셨어요. 0813 주차를 할 땐 최대한 기둥 쪽으로 붙여서 사이드 미러를 접고 살살 후진해요. 초보 운전인 제가 지키는 최소한의 배려인데요. 남편은 시간 아깝게 뭘 또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네요. 어머 진짜 살살살 으악 하다가 이제 내 차를 긁어요. 그건 좀 제가 사실 그래 제 차에 긁힌 부위가 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둥에 내가 내 차 진짜 사이드미러 있잖아요. 사이드미러 접은 거 있잖아요. 내일 아침에 잊어버리고 내가 펴고 나간다? 그러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나는 사이드미러까지 접을 정도로 주차를 했다. 내일도요. 주차 공간에서 나간 다음에 사이드미러 펴시는 거예요. 만약 자동이면 그것도 다시 수동. 제가 긁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드리는 말씀. 정말 저도 이분한테 한 표예요. 이렇게 배려해야 옆차가 편하죠. 그럼요, 그럼요. 아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이분. 0813. 9974. 캘리그라피를 배운 지 4년 정도 지났어요. 제가 겁이 많아서 도전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성장을 위해서 1년에 한번 공모전에 나가보라고 하셔서 도전했는데. 세상에, 올해 특선을 했어.

실력자, 실력자. 특선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입선만 세 번에 특선 한 번이라고요? 이분 강사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실력자, 실력자. 축하합니다. 9974. 7894. 왔다 갔다 이리저리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바뀌는 리더님 때문에 죽겠어요. 오늘 어제는 A라고 하셨다가 오늘은 B라고 하시고요. 보고서 고치는 것도 하나하나 일이라고요. 우리 리더님.

우리가 리더가 되면 나중에 그러지 말자고요. 그냥 딱 판단 정확히 해가지고 딱 이산이다. 딱 이렇게 우리는 그러자고요. 아휴. 여러분 노래 듣는 동안 또 보내주세요. 공감해 드릴게요. 0140 신청곡 박재범 좋아.

있어요. 유유. 아, 이분이 다이어트를 위해서건 건강을 위해서건 하여간 368 저녁을 안 드시려고 하는데 씻고 나오면 이미 다 차려놨어. 차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차려놨어. 그러면 진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 이러면 딸은 혼자 먹기가 싫은 것 같아요. 앞에 사람이 이렇게 턱 받치고 앉아가지고선 도란도란 얘기함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잘은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딸은 말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밥은 이제 한 공기 퍼놓으면 미안하지만 이제 밥솥에 한 4분의 3 정도는 덜고 한 3숟가락 요 정도를 젓가락으로 깨작깨작 드시면서 말동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따님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오늘 라디오 들었는지 무슨 프로그램 들었는지 거기에 무슨 재미있는 사연 나왔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쓰잘 때게 없는 얘기들 있잖아요. 오늘 하루 있었던 별거 아닌 얘기들.

6월 30일 화요일 이남윤 씨의 보통날. 대학을 졸업하고 4년 넘도록 취업 준비를 했다. 처음 1, 2년은 괜찮았다. 조금만 더 준비하면 되겠지 싶었으니까. 친구들은 하나둘 승진하고 결혼까지 하는데 나는 여전히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었다. 통장 잔고는 30만 원 남짓. 서른 넘은 딸이 아직도 부모님 용돈으로 생활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죄송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가고 싶었던 공기업에서 최종 면접 연락이 왔다. 이번만큼은 꼭 붙고 싶었다. 아니, 붙어야만 했다. 그런데 면접 전날 저녁 정장을 입어보며 마지막 점검을 하다 그만 옆에 있던 커피잔을 툭 건들고 말았다. 하필 가장 잘 보이는 부분에 온통 커피 얼룩이. 저녁 8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지만 얼른 집 근처 세탁소로 달려갔다. 셔터를 내리고 정리 중이시던 사장님께 거의 울

0: 왜 이제야 왔니 정엽이었고요. 그 앞에는 생활의 발견 박정현 이렇게 두 곡 들으셨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여수 갔다가 간장게장을 사왔는데요. 아, 부러운 게 두 가지나 되네요. 여수 갔다 오신 것도 부럽고 간장게장 사오신 것도 부럽고 부럽습니다. 2627. 게딱지에 밥 넣고 비벼 먹으니 너무 맛있어요. 대체 왜 게딱지는 하나일까요? 발처럼 좀 많으면 좋을 텐데. 크! 하셨습니다. 아, 생각지 못했던 건데 그냥 게딱지 하나고 발은... 지금 생각해봤는데요. 만약에 게딱지가 발처럼 여러 개잖아요. 과식하게 돼요, 우리가. 안 그래도 게딱지가 하나여도 과식하잖아요. 간장게장 먹는데 과식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집에서 먹을 때도 맛있지만 간장게장은 전문 집에 가잖아요. 전문점에 가잖아요. 그렇게 또 반찬이 맛있어요. 그 집들은 다 이렇게 이름난 집들은 반찬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왜 그 계란찜 뚝배기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막 부풀어 오르기가 막 거의 막 산처럼 구름처럼 뭉게뭉게 막 과식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게딱지가 여러 개여 봐요. 진짜 우리 밥 먹고 안 돼요, 안 돼.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인 거예요. 알았죠? 맛있게 드셨어요? 2627 이어서 9742 병원에서 일하는데요. 오늘 환자가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 가면 아이들 챙기고 집 치우고 또 할 일이 태산이죠. 오늘은 엄마 말고 딸 하고 싶습니다. 힘들었다고 엄마한테 투정 부리고 엄마가 차려준 밥 먹고 싶어요. 아이쿠. 아픈 분들이 오늘따라 많이 병원에 오셨군요. 집에 애들만 있고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엄마 힘들어 오늘은. 오늘은 엄마 병원에 아픈 분들이 많이 오셨어. 그래서 엄마도 좀 지쳤어. 하고 얘기하면 딸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엄마 좀 덜 힘들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생하셨어요. 0927 나이 50대 중반 넘어 애견 미용학원에 다닌 지 이틀. 손이 굳어 가위질이 어렵네요. 학원쌤이 라디오 틀어주셔서 들으며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 힘내서 잘 배워보려고 잠시 쉬는 틈을 만들어 문자합니다. 100만 년 만에 라디오에 사연 올려요. 반가운 목소리 들어서 더 좋고요 하셨습니다. 100만 50살 넘으신 0927 이분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셔서 화이팅 하시라고 아무튼 세 분에게 마스크팩 보내드릴게요. 사랑하기 좋은 날 4부 하이엠솔루텍 우리 금융그룹 제공입니다.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3: 하이엠솔루텍
1: 1544-8777.
4: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5: 아우, 남는 게 없어요.
4: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6: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7: 오늘 혹시 야근 당첨? 몇 시에 퇴근하세요? 제가 10시까지는 옆에 있어드릴게요. 8시부터 만나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0: 사랑하기 좋은 날 6월 선물입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황태된장 명인 김민지 황태된장 된장 세트 스킨 MD 라보라토리스 AGX 세럼, 탄력 보습 집중 케어 카키자, 프레스티지 콜라겐 마스크

0: FM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코입술 주름 개선.

감사합니다. 스트레스가 진짜 되게 자극적이지 않게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이 있어서 오늘 야근하면서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행복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698님, 빵 향기 나는 말랑이도 있어요 해주셨는데 저 이거 샀잖아요. 진짜 완전 빵 냄새가 나요. 똑같아. 카스테라 향이 나요. 그리고 그 빵을 이렇게 손으로 압축하면 이렇게 눌리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진짜 눌려요. 근데 걘 다시 펴지긴 하지만 그 촉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그거 동명가? 거기 근처에 엄청 많이 팔아요. 그쪽 가셔가지고 구매 한바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키캡이 들어있었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진짜 마음이 착하다. 좋아하는 거를 느끼고 우리 이모도 사줘야지 하고 바로 그냥 사준 거 아니에요? 용돈도 많이 없을 텐데. 키캡 하나에 한 3천 원 정도 할 텐데. 한 2, 3천 원? 저렴한 것도. 9736님, 저는 기운 빠진 채로 야근하면서 키보드 또각또각 치고 있어요. 일이 너무 많은데 내일은 출장까지 가게 됐습니다. 아, 살려주세요, 쩡디. 우프네요. 라고.

쩡디의 빵을 받고 싶은 분들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반죽한 사연을 오븐으로 넣어주세요. 처음 오신 분의 달콤한 인사 한 스푼, 쫄깃하고 상콤한 에피소드 두 방울, 바삭한 응원까지 추가해서 오븐에 구워줍니다. 오늘의 빵 완성! 빵 나왔죠! 빵순이 대표 쩡디가 오늘 먹고 싶은 빵을 선물해드리는 시간 빵 나왔죠!

1177님 쩡디, 오늘은 사실 제 생일입니다. 올 상반기 나름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은데 후회되는 부분도 있네요. 하반기에는 더욱더 성실한 제가 되고 싶어요. 그나저나 쩡디가 제 생일을 축하하신다면 정말 정말 특별한 생일이 될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요. 1177님 생일 너무 축하드려요. 아유, 상반기도 정신없이 달려오신 거면 잘하신 거예요. 하반기도 상반기 한 만큼만 우리 한번 해볼까봐요. 1177님 좋은 시간 보내세요.

9736님, 누군가는 택배를 손꼽아 기다리지만요, 택배 회사의 직원인 저에겐 택배란 단어가 마냥 기쁘고 즐겁게 들리지는 않네요. 쩡디도 택배 많이 시키시나요? 해주셨는데요. 저는 근데 진짜

마치 피어나는 새싹처럼 사방으로 솟아난다. 또 귀찮은 미용실에 가야 한다는 거 아주 쫙쫙 펴주세요. 미용실에서 매직펌을 하는데 선생님이 웃으며 말한다. 머리카락들이 자기 주장이 엄청난데요? 선생님 여럿이부터 파마약을 바르고 3시간 반을 기다린 끝에 마무리됐다. 쭉쭉 뻗고 찰랑찰랑한 머리카락. 감동이다. 오늘 내 마음 날씨. 습도 0%의 쾌적함. 머리카락아, 당분간 얌전히 좀 지내주라.

저희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진짜 짝짝 피는 게 약간 좀 유행 아니면 유행이었어가지고 그때 아마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나. 정효숙님께서 저도 곱슬머리라서요. 사연자분 마음을 알아요. 습도가 좀만 높아도 사자가 돼요. 아 근데 예쁘긴 한데 저는 이제 완전 생머리로서 보면은 약간 이렇게 볼륨감이씨 이렇게 머리가 있는 게 얼굴도 작아 보이고 되게 힙해 보인달까? 너무 예뻐 보여서 저는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머리를 피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그건 조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새싹님은 저는 완전 생머리예요. 생머리들은 반곱슬 엄청 부러워요. 그니까요. 볼륨을 아무리 살려도 볼륨이 죽는다니까요. 장마기간 때 머리가 내 얼굴 붙어있어 이렇게. 미역이에요 거의.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야.

저도 이 노래가 가장 먼저 떠올랐기는 했는데 너무 팬심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거를 제가 면밀히 지켜봤습니다. 계속해서 일상이야기 해볼게요. 1933님, 저는 현재 진료 끝난 치과에서 청소 알바를 하고 있어요. 몸은 힘들지만 볼륨 들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럼 치과에 거의 혼자 계시거나 두 분에서 같이 청소하실 텐데 볼륨 들으면서 오늘 청소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떠먹는 생크림 케이크 보내드릴게요. 5269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두 달 동안 유럽 여행을 떠났다가 일요일에 돌아왔거든요.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튀르키예 이렇게 7개 나라를 다녀왔고요. 재밌고 멋있고 신기한 경험도 많이 했고요. 아쉽게 못한 일들도 있었지만 나중에 또 가야 할 이유를 남기고 왔습니다. 돈이 조금 있던 백수에서 돈이 완전 없는 백수로 진화했지만 새로운 경험을 쌓으니까 너무 만족해요. 사진은요, 파리에서 찍은 에펠탑이에요. 사진을 너무 잘 찍으시네. 그쵸? 너무 부러워요, 오이육구님. 어디가 제일 좋았는지도 너무 듣고 싶고, 저도 이제 유럽 여행을 여기 보내주신 데 중에서 몇 군데 가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안 가본 곳이 어디 안 가봤지? 스위스 안 가봤고요. 튀르키예 이렇게 두 군데 안 가봤거든요. 두 군데는 어땠는지도 궁금하고, 또 한국 오셨으니까 한국에서 먹고 싶었던 거, 그리고 친한 친구들한테 이 여행 갔다 온 또 이야기도 풀어주시면서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떠먹는 생크림 케이크 보내드릴게요. 저희는 사연곡이 있어요. 1121님, 안녕하세요. 4년째 89.1에 정착해 있는 중1이에요. 매번 듣기만 하다가 용기 내서 문자 보냅니다. 또 집 가서 공부할 생각하니 너무 힘드네요. 훌훌 털어버릴 수 있게.

한번 해보셨어요? 저 동네 뒷산을 달려봤어요. 너무 힘들어서 샤워하고 그대로 뻗었습니다. 와, 그냥 평지를 뛰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트레일런을 하신 거예요? 전 안 해봤어요. 트레일런까지는.

0: 매주 이해씩 아침마다 테니스 레슨하는 나 칭찬해.
1: 야 최효정 뭘 그렇게 흐뭇한 표정으로 혼자 말해.
0: 이번 주도 멋지게 한 시간 반씩 테니스 친 나를 칭찬한 중이었어.
1: 너 세게 친다고 스매싱이 아닌 거 알지?
0: 야 강성규 넌 발이 그렇게 느려가지고 테니스를 칠 수나 있을까?
1: 아, 테니스 그거 뭐 오래 친다고 다가 아니야. 그런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고. 짧은 시간 빡 집중해서 운동하는 나를 보라고. 다른 사람 누구야?
2: 최효정 강성규요.
0: 주제 하나 던져놓고 한 시간 내내 떠드는 시간입니다. 떠든 사람 최효정 강성규. 강성규 아나운서님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쩡디의 극전문 게스트 효자손이죠. 효자손 게스트 아나운서 강성규입니다.
0: 제가 긁고 계셨는 듣고 있는데 모르셨나봐요.
1: 제가 긁는 걸 눈치를 못 채시나봐요.
0: 제가 너무 타격감이 없어가지고. 5701님 와 미꽃 있는 화요일이에요. 밤새 숙직 근무하고 와서 피곤했는데 이 코너 들으려고 안 자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잘 부탁드려요.
1: 와, 감사합니다. 잘 준비 딱 하시고 10시에 딱 잠들 준비하면
0: 되겠다. 그러니까요. 확 웃고 자는 거죠.
1: 0238님 오늘은 누가 더 긁힐 것인가. 오프닝도 사실 되게 바꿔서 얘기하더라.
0: 저는 이제 프로 DJ니까요.
1: 테니스 얘기 나오니까 뭐 여기에 뭐 발이 느리다는 말 이런 말 없는데.
0: 근데 테니스는 제 발이에요.
1: 제 발을 봤어요?
0: 느리시다고.
1: 내 발재간을 봤냐고.
0: 느리신 것 같아요. 평상시에 걸음 거리도 느리시고 뭐 뛰는 걸 뭐 헥헥거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뭐 누워만 있죠.
1: 평소에 네. 에너지를 모아서 그럴 때 쓰는 거죠.
0: 그렇구나. 네. 진짜 테니스 한번 붙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1: 진짜 너무 화가 나네.
0: 정혜민님.
1: 성규스 오늘 생생정보 봤어요. 흰청 아주 잘 어울리던데요. 그리고 센터 축하해요. 보셨구나.
0: 센터로 다시 들어오셨구나.
1: 이게 성비에 따라서 네. 센터가 바뀌는데 휴가를 남자 아나운서가 하고 여자 아나운서가 됐다 보니까 네. 여둘 남 하나가 돼서 제가 센터에 섰습니다.
0: 어머 센터지. 그렇지?
1: 뭐 어울리죠.
0: 어울립니다. 네. 4997님께서 요새 운동 진짜 많이 하나 봐요. 성규스 다시 봐도 전완근 포스가 어마무시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0: 진짜 오늘 어? 옷 예쁜데? 어?
1: 무슨 일이야?
0: 정디가 항상 나오면 만날 때마다 나 오늘 어때?
1: 오늘 옷 어때?
0: 옷 어때? 의상 괜찮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뭐 그날의 방송을 위해서 네. 항상 예쁘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아~ 가끔
1: 가끔?
0: 종종
1: 종종? 오픈?
0: 오픈?
1: 오픈?
0: 아, 좀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럴 때 보면은 항상 사복이더라.
1: 맨날 사복이에요.
0: 그 좀 정디가 알록달록한 색 조합을 좋아하잖아요.
1: 아닌데요?
0: 오늘같이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입으면 되는데
1: 나 포멀한 거 좋아해요.
0: 그 아침 교양 프로그램 패널 같은 옷을 입고 올 때가 있어요.
1: 그때 레베카 옷 같은 거?
0: 아니면은 뭐 네. 이렇게 뭐 이렇게 기하학적인 뭐 이렇게
1: 기하학적인 거
0: 무늬가 있다던가.
1: 진짜 못 살겠다. 이거 나의 패션을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0: 뭐 그럴 다들? 때 어? 저걸 입고 왔다고? 어. 싶은데 그냥 야 너무 예쁘다.
1: 너무 예쁘다고는 안 해주잖아요.
0: 괜찮다 정도로
1: 뭐지 그 정도의 하얀 거짓말을 해주신다.
0: 직장인들은 다 이런 거짓말
1: 맞아요. 그 정도 많이 하죠.
0: 제 뭐 정디가 어떻게 보면 제 상사니까.

0: 그러니까
1: 그 정도는 아닌데
0: 그 정도
1: 잘하시긴 하시지만
0: 잘하시긴 하지만
1: 정말 뭐 이제 가수를 할 정도는 아니신데
0: 그러니까 그 정도를 이제 살짝 이렇게 네. 기분 좋은 그런 거
1: 칭찬해드릴 때
0: 네 좀 많이 합니다.
1: 사회생활이네요.
0: 사회생활 잘해요. 박광식님 성규씨도 패션 지적할 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내 말인 진짜
1: 그래도
0: 대박 사건이야 진짜.
1: 그래도 나는 직장인 치곤 괜찮지.
0: 진짜요? 근데 셀카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1: 왜요?
0: 셀카
1: 왜요?
0: 그때 셀카 진짜 나 너무 충격적이야.
1: 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요즘 통하는 거예요.
0: 그 느조 셀카 그때 내가 충격을 아직도 벗어나질 못했어.
1: 제가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요?
0: 네 그거.
1: 뭐 정면에서 찍어서요?
0: 네.
1: 저는 쫑디 이번에도 복숭아 셀카 보고 깜짝 놀랐어요.
0: 왜요?
1: 아니 복숭아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마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0: 진짜?
1: 쫑디 셀카 보면 이마밖에 안 보여요.
0: 진짜 제 이마 그만큼 반질반질해요. 네.
1: 아 그렇긴 해.
0: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은 올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사연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GOD의 거짓말.

이길 수 있잖니. 정신 차려 바보야, 정신 차려. 제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이제 네가 정말 싫어. 그러니 제발 돌아가, 제발 저리 가. 난 네가 싫어, 네가 정말 싫어.

0: G.O.D의 거짓말 듣고 왔고요. 강성규 아나운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떠든 사람 최여정 강성규.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올해 내가 했던 거짓말을 고백합니다. 올해 했던 거짓말을 고백하는 상반기 결산 시간이고요. 여러분의 문자 소개할게요.
1: 윤지희님, 직장 동료가 파마를 했습니다. 너무 빠글빠글하고 얼굴형에 안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라서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도 잘 어울린다고 말해줬어요. 사회생활 힘들다 힘들어.
0: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약간의 하얀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왜냐면 토크를 해야 되잖아요.
1: 맞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변화를 주고 왔을 때 아니 또 별로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0: 아, 그쵸.
1: 근데 누가 봐도 별로야.
0: 누가 봐도 별로면 어떡해요?
1: 어떻게 이걸 스스로 별로라고 못 느낄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별로예요. 근데 아, 저 너무 잘 어울리신다.
0: 그렇게 하는 거예요?
1: 왜 이제서야 하셨어요, 파마?
0: 그렇게.
1: 진짜 너무 잘 어울려. 지금 계절감에 딱 맞는 것 같아요.
0: 근데 알 것 같아. 눈이 공허해, 눈동자가. 눈동자가 너무 공허해. 너무 잘 어울리신다. 진짜 예뻐요.
1: 그리고 이렇게. 혹시 본인도 알 수도 있으니까 본인은 얼마나 속상할 거야.
0: 그래요.
1: 그러니까 잘 어울린다고 해줘야지.
0: 맞습니다.

0: 먹어요 이런 거.
1: 아 이제 한약 이제 다 끝났다고 얘기해요.
0: 네, 한약 다 끝났고 이제 조금 마셔도 된대요. 조금은 뭐 이렇게 그
1: 중간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0: 근데 회식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1: 중간이 없고 맞아. 그러니까 한약 먹는다 그러면 아예 안 먹게 되고.
0: 응응. 내 한 잔은 먹고 싶어.
1: 근데 또 끝났다 그러면 계속 회식 가서 과음을 하게 되니까. 딱 한두 장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0: 맞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 술이 이제 취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게 또 기분 좋아지면 점점 취하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애초에 안 먹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1: 쫑지도 회식 때마다 주량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0: 전 많이 달라져요 주량이. 네. 계속.
1: 뭐 이날은 뭐 이 정도만 마실 수밖에 없다 그러고.
0: 아니 그런 게 아니라.
1: 저날은 뭐 좀 더 마시는 것 같은데 멀쩡하고.
0: 아니 멀쩡해 보여요 제가. 제가 취해도 좀 멀쩡해 보이는데 정말 많이 취했을 때 안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라서 그 중간을 보신 거죠. 아직 엄청나게

0: 하는 거지 말이에요. 거의 다 왔어. 조금만 기다려. 아? 이거 다 알죠. 대부분 이렇게 하고 나서 15분 걸리잖아요.
1: 맞아요.
0: 15분 이상, 15분 이상.
1: 거의 다 안 왔다는 얘기랑 거의 뭐 같은 얘기죠.
0: 근데 진짜 거의 다 왔을 때는 문 앞이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이제 되는데 맞아. 거의 다 왔어는 거의 거짓말이죠, 진짜.
1: 그러니까 5분이면 10분 전이고 10분이면 15분 전이고 뭐 20분이면 30분 전이고 뭐
0: 여기 앞에서
1: 거.
0: 갑자기 막히네? 약간 여기에 너무 많아.
1: 갑자기 지하철이 너무 막혀.
0: 지하철이 어떻게 막혀? 김혜정님.
1: 언니가 새로 도전한 멸치볶음이 정말 너무 짰거든요. 그런데 사실대로 말하면 언니가 아무것도 안 해줄까봐 너무 맛있다고 반찬 가게 해도 되겠다고 했어요.
0: 아이고 착해.
1: 그래서 지금도 언니한테 잘 얻어먹고 있어요.
0: 앞으로 좀 괜찮아졌나 보다. 요리가.
1: 나아지니까 요리는. 이런 하얀 거짓말 좋네요.
0: 하얀 거짓말. 저 제 요리를 먹고 이런 하얀 거짓말 한 사람 있을까요?
1: 빨리 다들 밖에.
0: 있을까?
1: 밖에 빨리 다들.
0: 응, 있을 것 같아 왠지 갑자기. 제가 요리를 엄청 잘하진 않지만 요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1: 근데 다 맛있었어요. 쩡디가

0: 성규수 기분 좋게 해주려고 쉽다고 했어요.
1: 난이도 상이긴 해요 솔직히.
0: 아, 진짜 말도 안 돼. 지금 거짓말하고 계신
1: 무슨 말도 안 돼요. 응? 아 무슨 말도 안 돼요.
0: 이거를 한 번 더 꼰 거죠. 아그대님은 아, 지금 거짓말하고 계신 거죠.
1: 아 근데 성규수가 네. 점점 늘어서 지금은 너무 잘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초반에는 진짜로 이분의 음악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0: 저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아티스트한테도 그 초창기의 음악성을 기대하는 그런 팬들이 있잖아요. 아 그런 그 초창기 앨범들의 노래가 좋았는데
1: 아, 네, 네.
0: 이런 것처럼 네. 많은 분들도 아 그 초창기 성규수의 음악 그립다.
1: 오, 오늘 보여주셔야 되겠네요.
0: 있을 것 같아요.
1: 오, 그럼 오늘은 제대로 보여주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내가 했던 거짓말을 고백합니다. 하반기가 되기 전 고백하고 싶은 올해 했던 거짓말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오마이걸의 거짓말도 보여요 듣고 4부로 오겠습니다.

0: 는 전설의 DJ 데이식스 영케이. 옆에 계신 이분은요, 블락비 연습생을 거쳐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으로 데뷔, 현재는 랩보다 발라드에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터 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1: 들으셨죠?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이제 매일 밤 10시엔 한혜 키스터 라디오.
0: 언제든 자리 비우실 때 네. 네, 불러주시면.
1: 아니요.
0: 아, 쉬시라니까요.
1: 아니야, 발에 땀띠 나도록 일할 거야.
0: 아, 그래요? 파이팅입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고요. 강성규 아나운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떠든 사람 최여정 강성규.

0: 진짜 난감하죠. 그래서 이게 소개소개로 가면은 되게
1: 어색해져.
0: 불편해.
1: 아 이거 뭐 근데 나중에 그걸 이제 지나가다가 어머 여기 미용실 다니셨어요? 신우이가 그럼 저분이세요?
0: 네.
1: 둘이 가족이셨어요?
0: 그때 그 미용실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때 그 신우이가 저쪽 인천으로 옮겼어요.
1: 그래 또 옮기셨구나.
0: 이사를 가가지고.
1: 그럼 이번에 옮기실 때 우리 미용실 오시지.
0: 제가 인천까지 가기로 했어요. 신우이 김치 주면서 인천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가기로 그러세요? 했습니다.
1: 네네. 뭐 그렇게까지 하세요.
0: 그렇게 해야죠. 네, 제가 신우이 챙겨줘야죠.
1: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0: 이게 제일 이제 필요한 게 스피드입니다.
1: 맞아요.
0: 뭔가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이 들어올 때 바로 그냥 어머

0: 부탁드릴게요.
1: 아 진짜요? 아 닮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8613님.
0: 아이에게는 아직 비밀인 걸로.
1: 아직 비밀인 걸로. 근데 엄마 닮아서 예쁜 거 보면 첫째가 보기엔 엄마가 예쁜가 보다.
0: 그러니까.
1: 그건 됐죠.
0: 엄마 닮고 싶은가 보다. 에이. 근데 아시죠? 첫 딸은 아빠 닮는 거.
1: 어, 우리 언니는 근데 엄마 닮았어요.
0: 그래요?
1: 제가 아빠 닮았어요.
0: 오.
1: 그래서 아빠를 닮아서 미녀라는 얘기가 있어요.
0: 아직 이 집 둘째도 진실을 알지 못했나 봐요.
1: 그랬나 봐요. 오래했던 거짓말 고백해봤죠? 하반기부터는 거짓말 안 하기로 해요. 그럼 노래 듣고 2교시로 이어갈게요. 몬스타엑스의 Beautiful Liar. 1교시는 여기서 끝!

0: 색깔하고 얼굴 색깔하고 똑같아요.
1: 네, 오늘의 음악 퀴즈 난이도랑 퀴즈 형식 부탁드릴게요, 재훈님.
0: 네, 난이도 이렇게 적혀있네요, 수지야. 난이도 하하. 정답률 85% 이상으로 예상. 깨어나라 성규씨의 댄싱머신 자 라고 적혀있는데 네? 오늘도 제가 제작진이 준비한 노래 멜로디를 흥얼거릴 겁니다. 가사 부분에 큐큐큐큐큐로 흥얼거릴게요. 여러분은 그걸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춰주시면 되고요. 주관식입니다. 정답 또는 오답까지 보내주신 분들 중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좀 점점 난이도가 쉬워지고 있잖아요.
1: 아, 그래요? 조금 이제 우리가 맞춰가는 과정 중에서 좋은 맞춤이 되고 있어요. 네, 제가 한번
0: 무슨 말이에요, 그게?
1: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뭐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1: 네, 시작해볼게요. 먼저 정답곡의 도입부입니다.
2: 3, 2, 1
0: 등, 등,

0: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1: 이번에는 정답곡의 중간 부분 들어볼게요.
2: 3, 2, 1.
1: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 나 몰랐네요. 일단 떠오르는 노래 모두 보내주시고요. 오답자분들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오답자 총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근데 도입부를 더 잘한 것 같아요. 저는 도입부 듣자마자 바로 춤이 떠올랐거든요.
3: 빨리 창피하니까 노래 넘겨주세요.
1: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교수 진짜 이거 같아요. 르세라핌의 Crazy.

0: 좀 표정 좀 지어주세요. 지금 얼굴 예쁜 얼굴을 갖다가 갑자기 막 깍깍깍깍 할 때 갑자기 막 얼굴 막 살 떨리면서 깍깍깍깍 이렇게 하니까.
1: 알았어요. 제가 주의할게요.
0: 좀 예쁘게 좀 해주세요. 보이는 라디오예요.
1: 얼굴이 보기 힘들어 그렇구나.
0: 지금 녹방이 아니라고요.
1: 아마 깍깍깍깍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0: 아니 깍깍깍깍깍 이렇게 한다니까. 나중에 돌려봐봐요 진짜.
1: 죄송합니다.
0: 오늘의 정답은 뭘까요?
1: 네, 오늘의 정답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습니다.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였습니다. 먼저 도입부로 확인해볼게요.

0: 네. 너무 좋다.
1: 춤 다 추셨어요?
0: 네.
1: 아, 네. 그럼 이어서 중간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목 아프게 흔들어줘야 되거든요.
0: 아니 여기가 그거였구나.
1: 여운을 여운을 좀 줘봤어요.
0: 근데 이게 뀨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신기하다. 이거 단어 하나가 달라진 건데 되게 느낌이 다르네요.
1: 5770님 티아라 너 때문에 미쳐? 뭔가 경박스럽지만 멜로디가 들려요.
0: 그러니까 그 오프닝에서 확실히 들렸다니까요.
1: 그 느낌 여러분 캐치해야 돼요.
0: 네. 1766님 티아라 너 때문에 미쳐. 이어폰 끼고 독서실에서 듣는데 뿜을 뻔했잖아요.
1: 어, 빨리 볼륨 낮춰. 볼륨 낮춰.
0: 낮춰 낮춰 낮춰
1: 낮춰. 큰일 나 큰일 나.
0: 누가 아직 노래 듣는 줄 알겠대.
1: 방해된다고 민원 들어와. 정답 맞춰주신 두 분 포함해서 총 10분

0: 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1: 여러분, 쩡디와 즐거운 2시간 꽉 채우셨나요? 볼륨에 이어서 못 참는 거 하나 더 있죠? 잠시 후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0854님께서 화요일만 되면 실컷 웃네요. 오늘은 저도 꿀잠 잘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 둘이 남매 케미를 가지고 있어서 진짜 너무 저도 웃기고 화요일마다 저도 꿀잠 자는 것 같아요. 2098님 아까 펭귄 춤 추신 거예요? 아 이거 이름이 펭귄 춤이라고 불리는 거구나. 아니면 저희가 펭귄 같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었어요. 내일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진돌님, 장들레님과 함께 찾아올게요. 보이는 라디오 열어둘 거니까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민서의 이상한에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볼륨을 높여요. 지금까지 효정이었습니다. 짱나잇.

0: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1: 세종 기프트.
3: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한해 키스더 라디오. 오늘 첫 곡은 보이넥스도어의 I Feel Good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더 라디오 DJ 한해입니다. 오프닝에서 얘기한 한해 절반 짤 혹시 많이들 보셨을까요? 방금 이제 노래 나가는 동안 저도 한키라 버전의 한해 절반 사진 좀 찍어봤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인별그램에서 그 DM으로 그리고 제 태그해 주시는 사진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뭐 약 100개 넘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많이들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참 상반기 뭐 빠르면 빠르고 느리면 느렸습니다. 뭐 사실 전반적으로는 빨랐던 것 같고요. 하지만 또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또 보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사연과 뭐랄까 얘기들을 나누다 보니 또 하루하루는 느낄 수 있었던 반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뭐 7월 시작되진 않았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약 1시간 55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마지막 6월 한키로와 함께 한번 즐겨보시길 바라면서 정미정님 6월의 마지막이라니 한 해의 절반 크크크크 센스 좋네요 라고 하셨고요. 참 이 한 해의 절반짜리 한 3, 4년 전부터 스물스물 여러분들이 쓰시더니 이제는 되게 익숙하게들 쓰시더라고요. 우리 지윤님 한 해 절반짜리를 실시간으로 보다니 라고 하셨고요. 또 요즘 팬분들 만나면은 요렇게 사진 찍어달라고 많이

0: 계획 혹은 백가씨에게 궁금한 질문, 목격담 등등 편하게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0: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4: 쏘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

지나가다가 능소화를 봐서 찍었어요. 샴디 생각나서요 라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저 너무 예쁘다. 저 갈색 벽과 저 능소화가 펴있는 모습이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무슨 드라마 세트장처럼 너무 예쁜 사진이고 저도 이 능소화를 알게 되니까 계속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엄청 많이 펴있는 게 보이고 심지어 그 강변북로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이런 벽을 타고 핀 능소화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능소화 참 이쪽 저쪽에 많이 펴있구나라는 거를 올해 여름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쁜 사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 부산 여행도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좋겠네요. 그럼 리셋네 러버텍 듣고 한 해 만에 2026년 상반기의 마지막 결제를 앞둔 정한의 이사로 돌아올게요.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주 7일 풀근무하는 정한의 이사가 결제 도장 찍어드립니다. 한해 만해.

9163님, 사랑니가 났는데 가끔 통증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다가 또 한동안 괜찮아지는데 요 며칠 다시 아프기 시작하네요. 병원 가서 사랑니 발치할까요 말까요? 제가 치과 의사는 아니지만 통증이 느껴진다는 건 안녕 한 번쯤은 나를 보내는 게 아닐까 싶고요. 아무래도 사랑니가 썩었거나 주변에 염증이 생겼을 수도 있고 사랑니가 좀 비스듬히 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 결제는요. 한해 일단 치과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찰받아 보소.

나중에 자랄 때 문제가 생기는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가지고 빠르게 좀 진찰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시작됐기 때문에 무조건 치과는 일찍 가야 되는 거 아시죠? 치과는 빨리 가야 돈 굳습니다. 전세영님, 사랑니 발지해야죠. 그거 너무 아파요. 빨리 가세요. 라고 하셨고, 또 사랑니는 또 사람들마다 그 발치하고 나서도 고통에 좀 느낌이 다른, 진짜 누구는 막 몸살 나가지고 막 몸을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난 괜찮던데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빼봐야 합니다. 우리 세영님 새싹이시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 음료 드리고요. 민윤기님께서 오 샴디가 FX 노래를 안 해라고 하셨고, 무슨 말씀, 저 완전 FX 세대입니다. 완전 찐 FX 세대. 그냥 저는 뭐 FX 정말 너무 팬이었어요. 너무 팬이고, 아 실제로도 팬인데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FX와 함께 자라온 커온 세대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경희님, 아 처음에 무슨 노래인가 했더니 정이사님이 부르는 첫사랑니 신선하구나 라고 하셨고, 저도 뭐 제가 이 곡을 라이브로 부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몰랐고, 아무래도 이 노래가 좀 처음에 그 크리스탈 씨의 그 몽환적인 느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최대한 살려보려고 했다는 점 말씀드려봅니다. 완전 제

0: 피트 아트 오 프로 DJ를 향한 한 해 뭐든 하기 프로젝트. 오늘은 아날로그 썸머송으로 돌아온 형님과 함께 바캉스 좀 하네.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경건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행사를 죄다 휩쓰는 국민혼성그룹 코요테 메인 래퍼지만 아티스트 자아가 주기적으로 발동해서 느닷없이 솔로로 신곡을 발표하시고요. 그때마다 꼭 무조건 한키라에 나가겠다 먼저 연락을 주시는 고마운 형님입니다. 1970년대 무드가 담긴 여름 노래 비치베이비로 돌아온 백가씨와 바캉스 좀 하네. 형님 밤늦게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아유, 아닙니다.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주민님, 백가님 지난번에 게스트로 오셨을 때 맥락 없이 웃겼었는데 네. 오늘도 웃다가 끝날 것 같아서 기대 중이에요.
0: 아, 맞습니다. 제가 뭐 어떤 걸 할 때 뭐 준비를 하는 걸 안 하는 거 아시죠?
1: 아시죠, 알죠.
0: 네, 저는 뭘 생각하고 네. 준비하지 않습니다.
1: 아, 자유로운 남자예요.
0: 네, 사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네. 자연스러움을 보고 느끼셔서 맥락이 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1: 토크가 매력적이네.
0: 네.
1: 어, 대본이란 틀에 우리 백가님을

0: 청소 네. 살림에 관해서 또 꿀팁을 많이 얻으실 수 있는데 네. 좀 느끼시나요? 사랑받고 있는 거?
1: 아, 사랑받고 있는 걸 뭘 느끼냐면 네. 광고가 들어오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이제 아, 사랑을 받고 있구나.
0: 너튜브의 또 끝은 또 광고고. 네.
1: 근데 저는 정말로

0: 그냥 어쨌든 완성은 시켜놨는데 아 여기에 뭔가 좀
1: 더 있어야 된다. 네.
0: 그래서 고민하다가 여기에 네. 아, 뭔가 나레이션이나 잠깐 뭐 몇 마디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음악 자체가 예전 음악이다 보니까 이 느낌을 낼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여러분이 계시다가 이제 아 김창완 선배님 어떨까 싶어서 근데 제가 이제 일면식도 없고 그래갖고
1: 일면식이 없으셨구나.
0: 네, 통해가지고 이제 선생님 그 선배님 번호를 받아서 연락을 드렸 전화 드렸죠. 안녕하세요, 저 꿀팁 백가라고 하는데요. 그래갖고
1: 알고 계셨나요?
0: 네, 알고 계시죠. 그래갖고 그 제가 이번에 그 앨범을 냈는데 혹시 형님께서 혹시 참여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1: 네네.
0: 그러면 한번 듣고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곡을 보내드렸는데. 저는 이제 답변이 오면 그때 이제 제가 써놓은 이제 가사를 보내드리려고 했죠.
1: 네네.
0: 그 부분에 들어갈 걸. 근데 아예 그 부분을 메이킹을 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답변을 하시기도 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1: 진짜 마음에 드셨나 보다.
0: 그래갖고 너무 영광이잖아요.
1: 너무 영광이죠.
0: 근데 제가 눈치 없이 아 근데 저는 이런 걸 생각했는데요. 라고 떠올렸더니 아 그러면 제가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럼 하겠다. 근데 엄청 깊은 의미가
1: 와우.
0: 이제 그분들 거의 음유시인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 같은 레벨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보내주셨고 뒤늦게 깨닫고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1: 아 제가 정말 이런 사적으로 뭐 이런 김창완 선배님 사실 전설이시잖아요. 살아있는.
0: 아 그럼요.
1: 듣기에도 정말 그 음악에 한해서는 이게 호불호 확실하다고 들었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면은 이렇게 참여하시기가 아마 힘드셨을 텐데.
0: 네.
1: 진짜 음악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또 협업을 하게 된 것 같고.
0: 지금 좀 이번에 그게 좀 사실 좀 뿌듯했습니다.
1: 저도 형님을 좀 다시 봤어요.
0: 아 그래? 저를 어떻게 봤길래 나를. 뭐 그렇습니다.
1: 아니, 원래 대단한 형님이었는데 아, 또 김창완 선배님 다르잖아요.
0: 아이 그 아이
1: 솔직히
0: 우리가 어디 겸상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1: 아니에요. 솔직히 뭐 저한테 형이 대단한 분이셨지만 이번에 한번 또 레벨업이 됐습니다.
0: 아, 예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연주 라인업도 되게 화려합니다.
0: 네.
1: 드럼에는 일단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김간지 씨.
0: 네.
1: 그리고 베이스에는 부활 송골매 출신의 베이시스트 우리 이태윤 씨.
0: 전설이시죠.
1: 그리고 기타에 또 우리 백강님의 아버님.
0: 네.
1: 백영필리까지 이렇게 와 정말 뭐 연주자분들도 너무나 화려하고
0: 그죠 지금 또 김간지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난 활약으로 지금
1: 뭐 너튜브 씬에서
0: 거의 너튜브에서 지금 바로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와서 그 딱 준비하는 지금
1: 넘나들고 계시죠.
0: 네, 그래서 지금 거의 중간까지 올라오셨고요.
1: 중간까지
0: 네, 워낙 뭐 입담도 좋으시고
1: 맞아.
0: 또
1: 그 입담 이전에 사실 음악력이 대단하시잖아요.
0: 아이, 저는 스탄 오브 디스코 너무 팬이었고 그래서 김간지 씨한테 이제 부탁을 했는데 김간지 씨도 이제 음악을 들으시고 특히 이제 이태훈 선배님 같은 경우도 이분도 그 베이스의 우리나라의 뭐 역사에 거의 레전드시고.
1: 네, 레전드시죠. 예,
0: 지금은 이제 조용필 위대한 탄생에서 또 베이스를 치고 계시는데 이분께도 이제 제가 이제 이 베이스가 사실 되게 중요한 곡이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좀 형님.
1: 아, 모든 협업은 처음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이 되고
0: 왜냐면 예의가 바라야 된다는 거 보여드려야지 않겠습니까?
1: 이태현 선배님과도 혹시 일면식이 없었나요?
0: 아니요. 그 일면식은 있었습니다. 그 김건모 형네 집 놀러 갔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인사 나누고 그러다 이제 제가 부탁을 좀 드려봤는데 형님도 음악을 한번 들어보고 이제 음악 듣고 좋다 하겠다. 왜냐 이런 장르가 요즘 없잖아요, 사실.
1: 그렇죠.
0: 그래서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1: 야 대선배님들이 백가영님 음악에 다 움직이셨습니다.
0: 아 진짜 영광입니다.
1: 모든 첫 인사는 넣었어.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좀 착한 톤.
0: 아니야 착하지 않아. 그냥 안녕하세요.
1: 좀 험불한 톤인가?
0: 약간 백가원님 느낌으로.
1: 안녕하세요. 이 무장해제 되는 톤이 있어요.
0: 네.
1: 녹음도 약간 옛날 노래니까 또 아날로그 형식으로 또 하셨다고
0: 하셨습니다. 네, 그 릴

0: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네.
0: 정말 여러분들 들었을 때 이게 지금 2026년이 맞아? 이게 제가 약간 뭐 70년대 80년대 대학가요제 느낌의 어떤 그런 보컬 느낌이나 왜냐면 네. 진짜 그 당시 때의 악기와
1: 맞아요.
0: 마이크와 앰플 써서
1: 네.
0: 뭐 그런 느낌을 들으실 아날로그틱한 느낌을 네.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네, 아날로그틱한 네. 노래. 자, 우리 비치베이비 잘 유념해서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0: 네.
1: 요거 이제 백가시 소속사 관계자 피셜입니다.
0: 네.
1: 듣는 순간 리스너들이 있는 공간이 70년대 낭만적인 백사장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될 노래라고 하면 동의하시나요?
0: 제가요?
1: 네.
0: 여러분들이 동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소속사 또 관계자가
0: 네. 소속사긴 한데 네 소속사가 뭐 이렇게 일을 잘하네요. 네. 여러분 아무튼 지금 이 이제 네. 여름이 오는데
1: 네.
0: 그런 우리가 신나는 여름 노래 많이 듣잖아요.
1: 그쵸.
0: 사실 근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좀 캄하게 네 그냥 취한 느낌으로 이 밤에 네. 너무 듣기 좋으실 것입니다.
1: 네.
0: 립싱크 할게요.
1: 네. 백가시의 비치 웨이비 듣고 올게요. 직접 가셔서
0: 립싱크 해야죠.

0: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아니,

0: 당신만을 위한 콘서트 조정식의 FM 대행진. 보고 있어.
1: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2부 시작됐고요. 여행을 떠날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다는 백가씨와 박항수 좀 한혜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스티브 S님께서
2: 스티브!
1: 스티브 한 키라 듣기만

0: 키르기스탄을 가기 위해서.
1: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누고 처음 이제 경유지에서 내렸는데 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였거든요. 네. 또 제 자리에 이제 창가 쪽에 딱 갔는데 어디 여자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excuse me. 네. This is my seat. sorry.
0: sorry.
1: another seat. 네. please.
0: 했더니
1: no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닌가? 그래서 excuse me. 아, just a moment 하고 네. 다시 체크를 했어요. 제 자리가 맞아요.
0: 그거. 맞는데.
1: excuse me. 네. check again please. 네. this is my seat.
0: my seat.
1: 네? no 그러는 거예요.
0: 그리고 왜 그러는?
1: 체크 체크. 근데 안 들으시더라고. 그래서 네, 스튜어디스 분을 불렀죠.
0: 네.
1: 스튜어디스 please 오셨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죠. 네. this is my seat. 네. but she is no.
0: no.

0: 그 키르기스스탄의 되게 부자 뭐 재벌집 그 자제분이래요.
1: 아 여자분께서 네. 노노분이.
0: 네. 그래서 그냥 그랬다고.
1: 아니 아무리 부자라도 그렇지 자리를 뺏는 게 어디 있어?
0: 그러니까 그래서 아 그때 나도 부자.

0: 알고 보면 좀 그래도 쓸만합니다.
1: 네, 아니 불효를 하셨네. 거짓말 할 거면 인터뷰를 왜 하신 거야?
0: 그러니까요. 아유, 그것도 진짜. 아유.
1: 그러니까 앞으로는 불효했으니까 효도하고 사시길. 바르겠습니다.
0: 인과응보가 아니냐는데요? 인과응보가
1: 인과응보는 약간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네. 느낌이고 이제 권선징악은 네. 이제 착한 사람은 이제 잘 되고 네. 나쁜 사람 망한다.
0: 그러면 인과응보 맞는 것 같은데.
1: 아니, 굳이 따지자면 인과응보가 좀 더 적절한데.
0: 지금 괜히 안 쓰던 말해가지고 네. 그냥
1: 적절한데
0: 네, 그냥 걸리셨네요.
1: 아 그래도 네. 틀린 말은 아니다.
0: 아, 네,
1: 형님 제가 형님 좋았습니다.
0: 네.
1: 앞으로도 좀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KBS 그래프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네. 뮤지씨 피셜입니다.
2: 뮤지요?
1: 비록 대화는 안 되지만 재미는 1등 술자리 시특기 유머 1번지 다음으로 웃긴 사람 우리 백가씨와 박항수 좀 한혜 함께하고 있고요.
2: 아, 뮤지가 그렇게 말했어요?
1: 네. 얼마 전에 또 오셨어요.
2: 아 그래요? 오셨고. 아 저는 뮤지가 저를 가면 막 내 사랑 막 그래요 만나면.
1: 내 사랑?
2: 네.

0: 오비 일학입니다.
1: 아, 오비 오
0: 아닌가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1: 오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0: 네, 그게 근데 그 궁금한 게 까마귀 나는데 배가 떨어진단 말이 무슨 의미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진짜 아, 뭐예요, 그게?
1: 요게
0: 배가 어떤 배는 먹는 배예요? 아니면은 그 바닷가 배예요?
1: 제가 알기로 열매 배로 알고 네. 있고 이제 우연찮게 모든 일이 이제 벌어진다. 라는 뜻이 아닐까.
0: 그럼 지금 그런 건가요? 음악이 나오고
1: 약간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앞으로 매력적인 사자성어 좀 많이 들려주시길 또 바라겠고
0: 뭐 생각해보니까 그쪽이나 하나 막상막한데요 뭐.
1: 네. 막상막한 네. Let's go. 아니 네. 사실 코너 속의 코너 또 해봐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 신은영님께서 네. 아 왜 이렇게 웃겨 크크크크크 저 퇴근길에 한해 라디오 처음 듣는데 너무 웃겨요. 원래 이런가요? 백가님 매주 와주세요. 너무 웃겨요. 그런데 백가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갑자기 궁금이라고 하셨고요.
0: 네, 이게 이름이 그 사실 제가 네. 그 한해 씨는 이름이 한해 한 시간 정한해잖아요.
1: 오, 네 맞습니다.
0: 좀 정가야 뭐 김가야 하잖아요. 아.

0: 저는 이제 백시니까. 백가야 그러는데 백가야는 뭔가 코요테를 고요테라고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백가야 이제 백가야. 근데 이제 원래 제가 이제 데뷔하게 될 댄서 생활 때부터 네. 별명이 백가였는데 이제 데뷔했을 때 그 사장님께서 너는 뭐 닉네임이나 별명 있어? 그리고 저 백가 이제 어? 아, 그거 뭔가 특이하다. 백가라고 해.
1: 꽂혀.
0: 예. 네. 그래서 이제 백가라고 했는데 네. 초반은 너무 그 싫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는 신인 때는 네네. 제 이름 막 검색해 보잖아요. 뭐 네이땡 이런 데다가 네네. 검색했는데 제 이름을 치면 하얀 색깔 가방이 나오는.

0: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치. 쉬는 때는 네. 좀 누가 막 알아봐줬으면 좋겠고 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1: 저는 데뷔 15년 차인데 네. 아직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한 해는 네. 올 한 해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0: 그거. 네,
1: 저는 제 기사를 찾아보기에 정말 힘들어요.
0: 저 이거 짧은 거 하나 또 에피소드.
1: 에피소드.
0: 네, 짧은 시. 예, 이거 아직 갑자기 이름이 이거 나와가지고.
1: 예, 알겠습니다.
0: 제가 아무 좀 쉬는 때 한 6집 앨범을 다 끝내고 한 1년.

0: 그 김종민이랑 그랬고
1: 아시네.
0: 봤는데 했더니 야 봤대잖아 봤대는 오늘 어 봤네 봤네 그래서 어 그 사인 좀 해줘요 그러는 거야 그 이거 아 그 아 이름이 뭐더라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백 말하라고 했는데 아유 이름도 몰라 그 뻐꾸기 뻐꾸기 이러는 거야 그 네, 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뻐꾸기로 정말로 사인을 해드렸던 아 정말입니다

0: 시의 신곡 비치 베이비에 맞춰 바닷가의 짠맛이 담긴 조미료, 소금이 주재료인 소금빵 블라인드 테스트 준비했습니다. 앞에 놓인 소금빵을 먹어보고 몇 칼로리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오차 범위는 백가시 신곡이 70년대 감성이고
1: 오케이.
0: 한키라 첫 방송 날짜가 7월 7일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7로 정했습니다. 성공할 경우 추첨을 통해 20분께 소금빵 쿠폰을 보내드리고요. 실패하면 두 사람은 코르티스 마틴처럼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1: 마틴이 어떻게
0: 실패해도 영크크 체험할 수 있으니까 이득이죠. 그럼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1: 네, 저번 네. 일단 소금빵의 칼로리 맞추기 그냥 게임입니다. 짧게 말하면.
2: 아...
1: 네, 근데 이 시간에 소금빵이랑 잘 안 드시죠, 형님?
2: 저는 이 시간에 뭘 잘 먹질 않아고.
1: 저 네. 몹시 불쾌한 미션.
2: 아니요. 근데 근데 네. 이게 원래 몇 칼로리인데요?
1: 소금빵이 보통 버터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네. 꽤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한 3,400 그냥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 오, 3,400 그럼 지금 정답 말한 거 아니에요? 300 그러면?
1: 근데 또 소금빵마다 달라요. 조금
2: 그래요?
1: 약간 버터가 진짜 많이 들어간 소금빵이 있고 약간 좀 이렇게 가벼운 소금빵이 있는데 한번 드셔보실까요 일단?
2: 아 그래요?
1: 네. 한번 드셔보시죠. 소금빵 일단 크기가 중요한데 뭐 기본 소금빵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한번 먹어볼게요.
2: 야,
1: 진짜 백가지 억지로 먹고 있어. 미션을 방송은 해야 되고. 소금빵 평소에 좋아하십니까?
2: 솔직히 말할까요?
1: 솔직히
2: 돈 주고 사 먹으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1: 그런데 소금빵을 준비를 했어.
2: 네. 그래서 자 이거를 제가 지금 이거 전체 칼로리 맞추라는 거예요?
1: 전체 칼로리. 왜냐면은 또 맞추면은 네. 또 여러분들께 20분께 선물 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가
2: 못 맞추면요?
1: 못 맞추면은 뭐 아까 코르티스 마틴처럼 사진을 찍어야 되는 벌칙이 있습니다. 아까 로봇이 다 설명했는데 제가 다시 설명을
2: 아니 사람이 뭐 한 번에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1: 아 그렇기는 한데요.
2: 뭐 천재 서울대 나왔어요? 저분? 잘난 척하고 있어요.
1: 대학교는 열심히 다녔고요, 형님.
2: 그래요?
1: 일단 소금빵.
2: 네.
1: 저는 요거 그렇게 헤비한 소금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500언더. 500언더라고 생각하고.
2: 500언더?
1: 네.
2: 오.
1: 한 300에서 400 사이 정도이지 않을까.
2: 네. 방송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아직도 눈치가 없이 네. 지금 여기서 이미 네. 제작진이 다 힌트를 줬잖아요.
1: 어떤 힌트가 있죠?
2: 70년대 7월 7일이기 때문에 네. 7로 했다고 했잖아요.
1: 네네네.
2: 저는 이거 힌트를 주신 겁니다. 777칼로리.
1: 777칼로리. 네. 777칼로리면은 거의 밥 두 공기 정도 되는.
2: 아니 버터가 많이 들어가면 그럴 수 있죠.
1: 버터가 많이 들어가긴 네. 하나.
2: 그리고 행여라도 네. 이게 틀리더라도,
1: 틀리더라도
2: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1: 의미가 있지.
2: 왜 777이냐? 7월 7일이 네. 한키라 첫 방송 날짜 아니냐?
1: 그치.
2: 의미도 있고.
1: 그치.
2: 해보십시오.
1: 일단 소영아님께서 소금빵 크기가 중요하다고 하셨고 네. 이은채님께서 제발 칼로리 맞히세요 화이팅이요. 이제 지금 선물 받고 싶으신 거야.
2: 네.
1: 일단 새싹이라서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음료 드릴게요. 웰컴 드링크. 내진님 지금 안 먹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너무 웃겨라고 하셨고. 정인솔님께서 어디 소금빵이래요?

0: 청취자 여러분들은 맞출 기회가 없었죠.
1: 야, 그러면 네. 너무 이기적이네요. 네.
0: 아주 좀 이기적인 방송이긴 해요. 아. 밤시간 방송은 네. 좀 이렇게 이기적인 부분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럼 새벽 하시는 분들은 대체 어떤 분들이요? 새벽 방송
0: 저희 아이 주머니 사정이 녹록치 않아가지고
1: 아, 그래요?
0: 조금 아낄 때는 아끼고 네. 선물을 줄일 때는 줄이고 네. 이러고 있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0: 네. 아무튼 참 오늘은 실패했지만 네. 나중에 백과형님과 함께 마틴 스타일 코르티스 마틴 씨 좋아하시죠?
1: 사실 진짜 아까 전에 작가님께서 네네. 제 텔레비전 안 보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네, 오늘 알았습니다.
0: 굉장히 근데 멋진 친구예요.
1: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으시고.
0: 타잔 씨 좋아하시잖아요.
1: 타잔 좋죠.
0: 네, 타잔 씨처럼 진짜 멋있는.
1: 네, 오늘 봤는데.
0: 패셔니스타.
1: 키도 크고, 네,
0: 멋져요.
1: 멋있더라고요.
0: 약간 형님 느낌도 좀 있어요.
1: 작가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인기 많은 연예인들 괜히 그렇게 했다가 욕 먹기 싫으니까 저는 그냥 빼주시고 저는 그냥 뭐
0: 닮았다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1: 저는 그냥 뭐 홍진경 누나나 정도로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0: 갑자기 되게 진지하게 네. 절대 안 받는다. 네, 마틴 절대 안 받는다. 형님 마틴 닮으셨어요.
1: 아니, 그러니까 영광이죠. 아니 솔직히 그리고 걔가 날 닮은 거지 내가 걔를 닮은 거냐?
0: 아 그렇긴 해. 지금 데뷔가 20몇 년이 빠른데.
1: 네.
0: 네. 아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박항수 조만의 여름 휴가에서 생긴 낭만적인 에피소드부터 고생담, 올해 휴가 계획, 강력 추천하는 휴가 명소 등등 보내주세요.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께는 다 있는 쇼핑몰 상품권 드리고요. 사연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빛과 소금의 오래된
1: 너무 좋아요 노래.

0: 수박 주스도 나가서 사주셨어요. 형 진짜 킹팬 됐습니다. 저 백시라고 했더니 형도 백시라고 하셨어요.
1: 아.
0: 근데 이런 일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죠?
1: 저 사실 뭐 이런 이거 지어낸 거 아니죠?
0: 뭐 이런 지어낼 이런 그쵸. 수고를 굳이 할 이유가 그쵸. 있을까요?
1: 감사합니다. 제가 형씨 좀 그냥 이런 편이기는 해요. 네. 뭐
0: 너무 이럴 법한 게 형님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왜? 저희 그때 같이 한잔 하고 형님이 갑자기 저희 집을 데려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 앞에 오셨었어요. 같이 편의점을 들어갔는데 편의점 그 꽤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밤 12시가 넘었는데 또 초등학생 그 친구하고 좀 이렇게 나이 있어 보이는 형제가 좀 있었어요. 둘이가 형제였는데 라면을 막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있었는데 우리는 제가 그때 형님 뭐 숙취 음료 사드리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친구들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형님.
1: 내가?
0: 예. 네.
1: 제발 이상한 말 하지 마라, 제발.
0: 그래가지고. 근데 친구들이 영문을 모르고 이러고 있다가 형이 너 나 누군지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처음에 모르다가 자세히 보니까 그게 좀 친구 큰 친구가 뺄까? 이러니까 맞아 하면서 갑자기 맛있는 걸

0: 시원했죠?
1: 아, 예, 아닙니다.
0: 죄송합니다.
1: 아, 그래도. 어, 그래도 오늘 청취자분들이 다 사과는 받아주셨을 것 같아요.
0: 네, 그럼요.
1: 너무 착한 톤이어가지고. 네. 아, 3063님. 저 MBTI 극 I인 지순이라 몇 년 동안 휴가 때 집에서 밀린 OTT 보며 지냈었는데 올해는 외국에 사는 친구가 와서 친구들 완전체로 같이 여행하기로 했어요. 이게 몇 년 만인지 너무 기대되고 설레요.

0: 합니다. 오늘 언급된 네 글자 단어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권선징아, 아, 네. 오비이라, 네. 안성맞춤, 신토부리, 어. 내돈내산, 진두지휘까지.
1: 이 정도면 뭐 여러분도 이야, 오늘
0: 뭐 사자성어 특집입니다.
1: 이것만 얻어가셔도 네. 이 밤에 얼마나 얻을 게 많습니까.
0: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들 이 사자성어들 네. 다 마음 안에 머리 안에 새기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1: 네. 저는 뭐 항상 언제 나와도 참 네. 즐겁고 뭐 네. 이렇게 심심하거나 뭐 누구 네. 게스트 없을 때 네. 불러주시면 한 번쯤 제가 알아서 또 이렇게 즐겁게 해드리면 저도 네네. 너무 좋고요.
0: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 형님 또 안 바쁘실 때 한번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자, 제가 이렇게 오늘 어쨌든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여러분 백건이 구독 좀 해주세요. 네. 구독 좀 해주세요.
0: 마지막으로 구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네. 더비치 보이즈의 코코모 네. 들으면서 백가 씨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형님 조심 들어가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안녕.

0: 얘기와 함께 달달한 디저트 커피 드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의 맛 코너는요, 청취자 여러분이 내일 계획 보내주시면 제가 맞춤 메뉴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개된 분께는 치킨 쿠폰 드리고요. KBS 크래프엠 한의 키스터 라디오 홈페이지 내일의 맛 코너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셔도 좋습니다. 말머리에 내일의 맛 적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4: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2: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4: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더워도 너무 더워. 썸머 매니저, 시원한 거 뭐 없어?
1: 여름 구두쇠 먼저 저 쥐팍이 아니겠습니까? 11년 전통의 라디오 맛집 참 맛있거든.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여름은 처음이라 아직 어색하지만 쿨 FM의 달콤한 목소리 저 폴킴이 매일 낮 12시 가요광장에서 기다릴게요.
3: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시원하고 자두에이드처럼 상큼한 2시간 매일 저녁 8시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

0: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세요.
1: 세종 기프트.
3: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벌써 2026년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아, 이미 날은 바뀌었지만 마음은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죠. 뭐 했다고 벌써 7월이야 하는 분도, 또 지난 반년이 천년같이 너무 느리게 흘렀어 하는 분도 계시겠죠. 아침 해가 뜰 때까지만 마음의 달력은 아직 2026년 6월 30일로 하면서 7월 1일 맞을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아쉬웠던 일은 삭제 버튼 눌러 없애듯 미련 남기지 마시고요. 좋은 일만 떠올리면서 하반기에 있을 행운과 행복을 기원하는 거죠. 아직 일출까지 약 5시간 남았으니까요. 그동안 충분히 마음의 준비 될 겁니다.

진품아씨고요. 진품아씨가 이제 매일매일 밤에는 또 라디오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 와주세요. 3832님, 중학생 아들이 점점 엄마와의 대화를 귀찮아하는 것 같기에 엄마와 대화한 시간만큼 게임할 시간을 주겠다고 해서 밤마다 소통의 시간을 보내요. 한 시간 정도 얘기하고 아들은 게임하고 저는 시제 들어요. 오, 너무 건강한 방식으로 잘 푸셨네요. 이게 사춘기 들면 좀 대화가 주는 게 또 약간의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는데 3832님께서 굉장히 현명하게 게임과 대화 이렇게 잘 조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아드님께서는 엄마를 점점 더 신뢰하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두 분의 이 대화 시간 너무너무 제가 다 기분이 좋고요. 보통 어떤 주제로 대화를 많이 하시나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플레이리스트 제로로 이어갈게요. 장범준의 내 마음이 그대가 되어, 백현과 수지의 드림, 이적의 그대랑.

대신 하쿠나 마타타 가져왔어요. 주인공 심바가 아기 사자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 노래였고요. 그리고 그 시절 덕심 애니메이션 OST 마지막 곡은 전영후의 버터플라이입니다. 디지몬 어드벤처 오프닝 곡으로 1990년대에 태어난 분들의 대표 추억송이죠.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박상민의 너에게로 가는 길, 라이온킹 OST 하쿠나 마타타, 전영후의 버터플라이.

박상민의 너에게로 가는 길, 라이온킹 OST 하쿠나 마타타, 전영호의 버터플라이 세 곡 듣고 오셨습니다.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화요일은 하나의 주제에 상반된 선곡 함께하는 밸런스 나이트 함께하고요. 오늘 주제 애니메이션 OST 그 시절 덕심 대 따끈따끈 이 시대 덕심으로 나눠서 선곡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따끈따끈 이 시대 덕심을 대표하는 노래입니다. 애니메이션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OST 포스트 말론과 스웨리의 선플라워로 시작할게요. 마블 유니버스와 평행세계에 존재하는 또 다른 스파이더맨을 주인공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계속해서 K-POP 데몬 헌터스에서 사자보이즈가 부른 소다팝으로 읽게요. 저승사자인 사자보이즈가 영혼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부르는 노래라서 일부러 귀엽고 또 발랄하게 중독성 강하게 만들었대요. 마지막은 라우브의 Still the Show인데요. 엘리멘터리 OST로 주인공 앰버와 웨이드가 데이트할 때 나왔던 노래입니다. 세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플레이리스트 제로는 마무리할게요. 포스트 말론과 스웨리가 함께한 Sunflower, 서자보이즈의 소다팝, 라우브의 Still the Show

0: 같이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6: 유동 골뱅이.
7: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8: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9: 하모니 렌트카.
8: 내 자금

0: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으면 궁금하더라고요. 맛집인가? 유명한 데인가? 뭐 주나?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 이거 무슨 줄이에요? 라고 묻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들은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그냥 버스 줄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버스 줄에도 호기심이 생기는 여러분, 오늘은 가광의 줄 서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뭔가를 드릴 거거든요. 저요 저요 외치면서 어떤 선물일지 예측 문자 보내주세요. 랜덤으로 5분 뽑아볼게요.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합니다.

0: 나영. 6817님께서는 저요를 한 지금 200개 적으셨습니다. 네. 자, 오늘 드릴 선물은요, 망고 빙수였습니다. 아까 망고 두 번째로 읽었던 문자가 망고 빙수를 맞추셨어요. 또 예리하신데요. 정순영님, 7251번님, 5186님, 송채림님, 그리고 왕소라님까지 다섯 분 망고 빙수 보내드릴게요. 진짜 너무 맛있겠다. 네. 안 뽑혔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말기. 자,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이에요? 아니, 시간 너무 빠르다. 진짜 벌써 27년을 이미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2027년 준비 잘하고 계시죠? 저에게도 뭐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소개해드리고 커피 선물 보내드릴게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요즘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 폴킴의 가요광장 광고 포스터가 붙어있다고 합니다. 2호선 이용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목격하시면 인증샷 보내주세요. 소개해드리고 선물 바로 챙겨드립니다. 광고 다녀올게요.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때 제가 이제 휴가를 오랜만에 받아서 어머니 생신기념이었나 뭐 해서 제가 발리를 일주일을 다녀왔어요. 네. 새까맣게 타고 와서 정말 메이크업도 막 밝은 색을 올리고

0: 감사합니다.
1: 가광문화센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른 라디오에서는 절대 경험하실 수 없는 고품격 하이엔드 프리미엄 퀄리티로 모십니다. 오늘은 할 말은 하는 저 폴킴이 속에만 있는 그 말 대신 하겠습니다. 스피치 특강. 용기가 부족해서, 눈치가 보여서, 또 소심해서 주목받는 게 싫어서 꾹 참았던 그 말 가광문화센터로 보내주세요. 첫 번째 스피치 특강 덴탈 케어 세트 말차 젤리바 목캔디 받으실 분들 소개해 보겠습니다. 고기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옆자리 박대리님 박대리님 매번 허락 없이 제 핸드크림 쓰시는데요. 참다가 한마디 했더니 그깟 핸드크림 얼마나 한다고 쪼잔하게 이러시더라고요. 박대리님 저보다 월급도 많이 받으시면서 그깟 핸드크림 좀 사서 쓰세요 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전국에 계신 박대리님 박대리님 듣고 계시다면 잘 들어주세요. 핸드크림 너가 사서 바르세요. 6467번님께서 저 지하철인데 옆에 아저씨 다리 제발 오므려주세요. 지금 다리 벌리고 계신 지하철에 계신 아저씨분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다리 오므려! 6890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새 차 뽑은 지 5일 됐는데요. 과장님이랑 외근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 차에서 설탕 묻은 도넛과 인절미 드세요. 폴디 말씀 좀 대신해 주세요. 자, 직장 아랫분이랑 같이 지금 외근 나가고 있는 전국에 계신 과장님 그리고 혹시 내가 설탕 묻은 도넛과 인절미를 드시고 계시다면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너가 어지른 거 너가 좀 치우고 가! 노래 들을게요. 장범준의 고백.

이렇게 약간 돌려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네. 어차피 유니 솔직하게 말 못하니까. 근데 이 말도 사실 못하시겠죠? 좀 쪼잔하긴 하다. 그래도 상사면 핸드크림 하나 사주고 좀 뺏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본인 것도 안 사는데 남의 것까지 사주길 바라면 그것도 욕심일 수도 있어요. 3320번님께서 폴킴의 환불 원정대 같아요.

가자마자 한국 음식이랑 너무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팁 문화가 있잖아요. 팁 내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네. 팁안 내고 싶어, 나는. 못 내겠어. 고현경님께서 학창시절 라디오 정말 많이 들었는데 결혼하고 애 키우고 일하다 보니 라디오랑 멀어졌어요. 근데 폴킴의 가광 덕분에 제가 다시 라디오 듣고 있답니다. 12시에 듣는 폴킴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오랜만에, 맞아요. 이게 뭐든지 한동안 좋아하다가도 또 개인적인 일로 멀어지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라디오랑 가까워진 김에 폴킴이랑도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네. 매일 12시에 틀어주시면 제가 뭐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다 틀어드릴게요. 자주 놀러 오세요. 이번에는 광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매일 이 시간 퀴즈 정답 찍고 선물 받아가세요. 예고를 하나 드리면 다음 주 금요일 7월 10일 가요광장에서 폴뱅 대 J6 랩 배틀이 펼쳐집니다. 나 벌써부터 긴장되는데 어떡하지? 아 진짜 어떡하지? 아 나의 랩 모먼트 어떡하지? 제가 J6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찍히는 거 아니야? 아 몰라 일단 배꼽아. 아 몰라. 뭐 내가 꼭 여기서 뭐 책임져야 될 말은 없잖아요. 내가 래퍼도 아닌데 뭐 어때? 자 폴뱅이 J6를 완전 이기고 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무도 그날 라디오 안 들었으면 좋겠다. 자 우리들만의 쇼미더머니 앞두고 오늘은 요런 퀴즈 준비해봤습니다. 비트 위에서 뛰어노는 쿨 FM의 랩쟁이 폴뱅! 이 랩으로 들려주는 이 가사는 과연 어떤 노래일까요? 아주 유명한 노래의 가사를

말하고 싶지 않은 날은 처음이네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퀴즈. 오늘의 퀴즈는 폴 뱅은 어떤 노래의 가사로 랩을 했을까요? 였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다. 오늘은 오답이 진짜 거의 없습니다. 오답이 거의 없어요. 1010님께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아즈키님께서 폴디 아 섹시하네요. 아 이분은 그 DNA에 랩이 있다. 네, 힙합이 있네. 힙합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계신 분 같습니다. 아스키상. 2069번님께서 아니 랩톤 너무 좋은데요? 기대 안 하고 들었다가 깜짝 놀랐네. 2069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랩하면 성대 결절 올 것 같아요. 네. 3477번님께서 그래요 문자라도 남겨줄게요. 폴 뱅 이기세요. 화이팅 하세요. 우리 3477번님도 선물 하나 드릴까요? 어, 진짜 센스 있다. 문자라도 남겨줘. 진짜 문자만 남겼어. 아 센스. 자 오늘의 정답 이미 곡 듣고 왔죠. 다비치의 파리파리였습니다. 진짜 파리파리 제목부터 진짜 삐삐가 생각나는 네 그런 노래입니다. 정하늘님께서 파리파리 다비치 폴디랩에 현혹될 뻔 정신 차리고 보냅니다. 전세영님께서 다비치 파리파리 우와 폴킴 오빠 못하는 게 없네요. 인네오를 없네오로 잘못 보낸 거 아니죠? 네. 3203님께서 다비치 파리파리 중학교 입학하고 처음 들은 추억의 노래예요. 근데 오늘은 좀 새롭네요. 새로울 수밖에. 저도 처음 들어봐요. 이런 파리파리는 저도 진짜 군대 때 많이 들었는데 네 처음 들어봅니다. 버블티님께서 다비치 파리파리 폴디 랩 실력이 나름 수준급인 것 같은데 아직 J6에게 못 당할 것 같아요. 파리파리 더 연습하세요. 버블티님 그냥 버블티나 드세요. 타임 아 진짜 내가 J6한테 이 랩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나는 랩에 좀 일가견이 있다 나 사실 랩 좀 했었다 나 왕년에 진짜 랩 좀 잘했다 하시는 분들 저에게 랩 조언 좀 해주세요. 네, J6한테 질 수 없잖아요. 버블티님 두고 보라고. 0509님께서 다비치 파리파리 폴디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자극받고 갑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안 살면 언제 대체될지 몰라요. 나 대체되고 싶지 않아. 네, 자 지금 소개한 다섯 분께 2인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4741번님께서 발라드 가수여서 그런지 랩도 감미로웠어요. 그니까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앨범 내면 여러분 들어줄 거예요. 내가 새로 앨범이 자 폴킴의 신곡입니다. 폴킴의 나를 만나 나를 만나 너도 만나 이렇게 네 우리 팬들 떠나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네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멀리 가지마. 아니야 가지마 좀 기다려. 아 진짜 아니야 진짜 이렇게 안 낼게요. 미안해요. 4578번님께서 근데 다음주 금요일 랩배틀 심사는 누가 해요? 타이거 JK 오나요? 그니까요 사실 폴뱅 제가 랩 심사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들어보셔서 다들 아시겠죠? 윤경희님께서 폴디 아침에 FM 대행진 안 들어요? 식디 장난 아닌데 식디 미친 텐션에 쫄지나 봐요. 그니까요 안 들어요. 나 그때 잠자요. 나 그때 못 들어. 나 그때 들었으면 이렇게 랩 배틀 신청하지도 않았겠죠. 사실 그 이게 스팟 라디오 영상 그 라디오 이렇게 듣고서 사실 이미 느낌이 왔어요. J6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미친 척 해보는 거지. 내가 언제 랩 배틀 해보겠어. 듣고 있다.

아 별거 없네. 딕션이 정확하지가 않네. 딕션이 약간 명확하지가 않아. 이렇게 하면은 랩하면 누가 무슨 말인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그냥 목소리만 크다고 랩이 아니에요. 랩은 감성, 느낌이 중요하지. Feeling. 저 1년만 주시면 그 느낌 찾고 올게요, 여러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노래 빨리 듣고 올게요. 태양 피처링 지민의 Vibe.

태양 피처링 지민의 Vibe 듣고 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J6 아나운서 출신이네요. 아나운서면 발음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일단 만난 거 아직 만난 거 아니니까 일단 시비 걸고 볼게요. 원래 랩 배틀은 약간 이렇게 디스랩 아시죠? 뼛속까지 저는 아직 그 랩 문화에 제가 절여있기 때문에 제대로 본격적으로 7월 10일이라 그랬죠? 저 그날 휴가 받아도 돼요? 혹시 안 나와도 돼요? 진짜 나 벌써부터 막 식은땀이 나잖아요. 7024님께서 다음 주 금요일 학예회 잘 볼게요. 재롱 많이 부려주세요 두 분. 학예회라뇨.

아, 제가 폴 수세미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J6 많이 긁힐 것 같거든요. 네. 나 어떡해. 나 너무 멀리 온것 같아.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 1253님께서 불판도 하나 구입했고 고기가 너무 땡겨서 오늘 점심으로 소고기 구워 먹어요. 폴님도 방송 끝나고 맛점 하세요. 우와! 소고기 왜 이렇게 두꺼워요? 지금 사진 진짜 맛있겠다. 약간 그 소뚜껑 같은 스타일의 이 불판 위에다가 소고기 내가 못해도 2cm 돼 보이는데요? 한 2, 3cm 돼 보입니다. 진짜 맛있겠다. 네, 너무 오래 익히면 안 되는 거 알죠? 살짝만 해가지고 소금 찍어가지고 네 겨자 올려가지고 맛있겠다. 네, 이수정님께서 저희 하우스 내부 41도 찍었어요. 저 녹는 중에 글 쓰고 있어요. 우악! 하우스. 아, 지금 어떤 하우스를 하고 계신 걸까요? 비닐하우스겠죠? 안에 이제 뭘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짜. 뭐 하우스 안에다가 에어컨 틀라고 할수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나 진짜 너무 미안해요. 나 너무.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혼자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둘 하나 둘둘님께서 올여름 첫 삶은 옥수수예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겠다. 혹시 이거 초당 옥수수인가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찰옥수수 뭐 이런 거겠죠? 여러분들은 초당 옥수수 좋아하세요? 찰옥수수 좋아하세요? 저는 둘 다. 둘 다. 초당 옥수수가 조금 더 달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찰옥수수 좋아합니다. 네. 초당도 너무 달콤해서 좋은데, 옥수수는 약간 이렇게 쫀득쫀득한 거. 네. 지금 밖에 계신 우리 저희 팬분들께서 자기랑 의견이 똑같다고 지금 칭찬을 해주고 계세요. 아까 분명히 랩배틀을 얘기할 때는 도망갔던 것 같은데. 정은영님께서 취준생 딸아이 점심으로 먹일 감자채전 만드는 중이에요. 치즈도 넣고요. 올해는 꼭 취업 성공하길 바랍니다. 너무 괜찮다. 꼭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랄게요. 감자채전 이렇게 치즈 넣잖아요. 여러분 당근으로 전을 부쳐도 진짜 맛있는 거 아세요? 당근을 감자채전처럼 채를 썰어서 뭐 전분이나 뭐 치즈처럼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거 같이 넣어서 전처럼 이렇게 바짝 구워 먹으면요 진짜 맛있습니다. 비타민 A도 풍부해지니까요. 네. 밤에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 당근 채전 드시면 좋습니다. 당근은 또 이제 기름이랑 같이 섭취해야지 비타민 섭취가 좋거든요. 네, 좋습니다. 오늘 3, 4부에는 기다렸어요. 우리 이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2: 지금 옆에 네, 누나가 와 계세요, 여러분. 아, 보이는 라디오로 다들 아, 보고 계시겠죠? 아, 네. 저는 이미 지금 한탕 봤습니다.
3: 아, 잘 되겠다, 이 친구. 아,
2: 부럽죠? 아, 진짜.
3: 쭉쭉 나가겠네.
2: 아유, 7741번님께서 젊었을 때 자주 가던 신림 백순대가 생각나면 자주 해 먹어요. 그립다. 아, 맛있겠다. 아, 어제 순대 먹을까 고민했었는데 아, 어제 저는 떡볶이로 갔습니다.
3: 틀렸다. 고민을 왜?
2: 아, 내가 너무 수동적이다. 아니,
3: 떡볶이 시켰으면 그 순대 있는 곳을 그걸 뭐 떡볶이만 시켜? 순대 서운하게?
2: 나 떡볶이 아, 하나 아니, 먹고 이렇게 아유, 혼나네.
3: 아유, 저 조용히 있을게요. 아유, 하세요. 아유, 하세요.
2: 9179번님께서 전에 폴디 팬미팅에서 휴지 받았는데 국주 누나가 중고마켓에 팔지 말래서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실 팔고 싶었는데 아니 왜 팔아요? 휴지를 쓰면 되지. 아, 쓰면 되지.
3: 쓰던 휴지 준 거 아니야 그때 우리?
2: 아, 제가 쓰던 휴지를
3: 땀 닦던 휴지 준 거
2: 아, 그걸
3: 아닌가?
2: 준 거예요?
3: 그래서 내가 그걸 팬한테 휴지를 왜 줘 갑자기 무대에서.
2: 아, 그러니까 나도 지금 내가 휴지를 준 적
3: 있어? 내가 MC로서 자질이 없지 뭐 갑자기 휴지를 왜 줘 내가.
2: 어머
3: 그런 거지.
2: 그거 빨리 그 균 더러워요. 빨리 버려요 그냥. 아, 밖에 계신 분이에요?
3: 아, 밖에 진짜
2: 어, 빨리 버려요.
3: 썼던 거 받은 건 거죠? 그지 썼던 거. 그래 맞다.
2: 제 땀이 제 땀을 닦은 그래. 휴지예요. 빨리 버려요. 그거 안 버리고 뭐해.
3: 그래.
2: 아, 냄새 맡는다고? 버려.
3: 그 집 전체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어,
2: 그거 면역력 떨어지니까 빨리 버려요. 자, 잠시 후 오늘은 관리 중 즐거운 웃음으로 행운을 주는 개그우먼 이국주 씨와 함께합니다. 어플 콩으로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접속해 주시면 저희 모습 보실 수 있어요.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이게 네, 대단한 건 아닌데 네. 그런 거에 비해서 본인이 네.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하나만 생각해.
1: 어떤 거요?
0: 잘 부르자. 예를 들면 잘하자.
1: 잘하자.
0: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한테 치면 내 이미지가 아. 어떨까부터 막 내가 오늘 이 랩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등등등 잡생각이 너무 많은 거지.
1: 아 맞아, 생각이 좀 있어.
0: 너무 많아 지금. 벌써 나부터도 부담을 줘버렸잖아.
1: 근데
0: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요.
1: 이렇게 말하고 어차피 이제 지나갈 일은 지나가게 됩니다. 네.
0: 아 이 또한 내가 신경 많이 썼어.

0: 저때 폴킴 씨가 제 코너 나와주셨었나요?
1: 맞아요. 그랬겠죠. 제가 그러지 않고선 저기 왜 갔겠어요.
0: 다른 코너 나가지 않았을까?
1: 그랬을 수도 있겠다.
0: 왜냐면 저 코너 지금 센 건데 안영미 씨랑 했던 코너인데 거기에 나왔을까?
1: 아 누나 코너에 제가 나간 적이 있나요?
0: 없어.
1: 없는 것 같아.
0: 있어.
1: 마지막에.
0: 있어.
1: 뭐였죠 그거?
0: 그 약간 건대처럼 했던 그런 거에서 했을 거야.
1: 나갔었어요. 맞아.
0: 맞아. 그랬을 리가 없어. 안 나왔을 리가 없어.
1: 진짜 피부 뽀용한 거 봐.
0: 아니 지금도 그래.
1: 아유 진짜.
0: 저 지금 여기 여드름 같은 게 여기 엄청났어요. 턱에 지금.
1: 저는 코에 나가지고 지금 코에 컨실러 바르고 왔습니다.
0: 아 진짜? 네,
1: 코 아침에 코가 빨갛더라고요.
0: 전혀 티가 안 나서
1: 술 먹은 것처럼.
0: 술도 안 먹었어.
1: 그러니까요.
0: 술은 내가 먹지. 예.
1: 이정옥님께서 국주님 올해 5kg 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봐주시나요? 74년생 여자입니다.
0: 제가 살 쪽은 또 제가 또 진지하게 이게 왜냐면 네. 사실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뽑는 게 사실 제일 정확하죠.
1: 아무래도.
0: 왜냐면 아니면 예를 들면 폴킴 씨와 저의 관계처럼 네. 좀 친하고 좀 안다면 몰입이 좀 되겠지. 처음 뵙는 분이고 정옥님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네. 조금 두리뭉술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한번 몰입을 해서 네. 74년생 여자분이시고
1: 뺄 수 있을지 없을지
0: 올해 5kg를 뺄 수 있는지 제가 한 장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좀 기대된다.
0: 아 잘 안 섞이고 있거든요 지금. 아 느낌이세요.
1: 어떻게?
0: 아 자유로운 영혼 카드가 나왔거든요. 네 시작은 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되게 막 빡세게 막 뭔가 나 이렇게 해서 목표를 정했어. 나 이렇게 빼서 아, 뭔가 웃겨. 이런 걸 입고 이렇게 할 거야라는 느낌이 아니시고 빼볼까 말까 약간 이런 느낌 있지. 아, 굳은, 안 빠지면 말고 빠지면 좋고
1: 굳은 결심이 없네요.
0: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저는 더 성공률이 있다고 보거든요.
1: 오, 아.
0: 그리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야. 오. 빼려면 뺄 수는 있어. 5kg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10kg면 또 다시 뽑아야 되는데 5kg 정도는 아. 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5kg 뺀다고 해서 뭐 약간 이런 생각이 없어. 약간 나 꼭 빼야 되라는 의지도 그렇게 없어요.
1: 아 누나 근데 설명을 진짜 잘해주시네요.
0: 개그맨이잖아요.
1: 아 진짜 이게 다르다.
0: 말을 잘하잖아.
1: 카드 하나 뽑았는데 이렇게 설명을 잘해준다고.
0: 그러니까 뺄 수 있어요.
1: 우리 이정옥님 진짜 네 좋은 결과 기대해 볼게요.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연락이 왔어요. 답변이
0: 그래요. 냉면 안 보내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폴킴 씨 믿고 다 받으리는 거니까.
1: 제가 두 그릇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
0: 좋았어요.
1: 진주님께서 국주 언니 저 국보예요. 저 일본 여행 가기 전에 언니 너튜브 봐요. 이번에 네. 가신 도쿄 메밀면집도 다 저장해뒀습니다.
0: 잘했어.
1: 아니 근데 누나 걸 보면은 네. 너무 맛집 소개를 많이 해요.
0: 어 맞아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1: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는 뭐 2박 3일 뭐 이렇게 짧게 갈 거 아니에요. 네. 다 먹을 수가 없어요.
0: 아 근데 여러분 너무 다행인 건지 아세요? 저는 이동을 많이 안 해요. 잘 보시면 그거 다 저희 동네예요.
1: 아 맞네.
0: 5분 거리에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만 준비되어 있으면은 정말 2박 3일 안에 다 갈 수는 있거든요.
1: 가서 그러니까 그냥 찍고 오는 거네요.
0: 그렇죠.
1: 여기서 먹고 바로 이제 가서 또 먹고.
0: 근데 있잖아 그 소화 되기도 전에 벌써 도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힘들긴 한데 한 그릇씩 먹는 거는 뭐 괜찮지 않을까요? 맛은 맛볼 수 있잖아. 여행 갔는데 그 정도 먹어야지.
1: 근데 누나는 약간 맛만 보는 게 아니던데요?
0: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래요? 좋은 날.
1: 요즘에 이런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네. 맛집을 거의 다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0: 맞아요.
1: 원망도 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0: 아 근데 아까 제가 작가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네. 성시경 오빠 정도의 그런 아. 없어요. 그래서 줄 서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금방 한 달 아니면은 끝나기 때문에 음흠. 여러분들 그냥 한 달 뒤에 가시면 충분히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거고 제가 힘든 게 이제 왜냐면 제가 가던 집들을 다 오픈하니까 제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1: 맞아.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가게 되면은 촬영 겸 제가 생활을 하는데 이제는 네. 반을 나눠서 반은 촬영이고 반은 새로운 데를 뚫는 시간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따로.
1: 맞아. 요즘에

0: 레드벨벳의 파워업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관리 중 이국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타로마스터 이국주입니다.
0: 아 진짜 누나 소개해야 될

0: 어, 정말.
1: 첫 번째 고민 사연은 네. 국주님이 소개해 보겠습니다.
0: 네. 자, 닉네임 똑바로 해님의 사연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니까 그건 아니죠. 자, 연애를 안 한 지 4년째 제 얘기인가요? 왜 이래요 사연님? 왜 이러는 거예요?
2: 오, 무섭다.
0: 이제 더는 안 될 것 같아서 최근 소개팅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로테이션 소개팅을 많이 했어요. 여러 사람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몇 번 참여했는데요. 3주 전 주말 그 로테이션 소개팅에서 제 이상형을 만났습니다. 오. 다행히 그분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서로의 선택이 통했고 우리는 번호를 주고받아 연락을 하고 데이트를 했죠. 첫 데이트 날 우리 동네까지 직접 찾아오고
1: 우리 다음에도 만날 수 있겠죠?
0: 다음을 기약했던 그는 두 번째 데이트 이후 사라졌습니다.
2: 뭐?
0: 이런 거 경험 많지 않아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던 톡방에 저만 남은 것 같아요. 분명 두 번째 데이트까지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 갑자기 썸붕이 생긴 이유는 뭘까요? 요즘 일이 바쁘다는 그의 말은 사실일까요? 그럼 바쁜 일이 끝나면 돌아올까요? 라고.
2: 아, 어떻게 이건 내가 타로 안 봐도 될 것 같기도 한데.
0: 아, 이거 끝났는데 눈으로 확인하면 더 정리하기가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요분 봐드릴게. 요분. 자, 이분과 잘 될지 한번 봐드릴게요. 기다려주면 괜찮을지.
1: 아, 이런 거 진짜 이거 이런 거 진짜 기대되겠다 괜히.
0: 아니 근데 안 좋게 나오면 진짜 확실히 정리해. 알겠죠?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결과가 좋진 않아. 우리 나 왜냐면 언니가 경험해봐서 아는 거야. 두 번째 데이트? 아, 벌써 본인이 불안하면은 이미 끝난 거거든. 자, 몰입을 해야 돼서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까지 만남을 했고
1: 남자가 바쁘다고 했으면
0: 바쁘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나와서 소개팅을 하겠어? 나 어이가 없어. 나 진짜 나 집중 중인 거야, 제가. 어떻게 될지.
1: 와. 너무 나 지금 라디오 하는 중에 제일 재밌다 지금.
0: 보세요. 자, 여러분들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라디오에서 타로를 본다.
1: 진짜 미쳤어.
0: 자, 근본 현재 미래 미래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뭐 나쁘지 않았어. 봐봐.
1: 오, 그러니까 두 번 갔나 봐.
0: 그러네, 그러네. 이게 지금 원래는 네. 과거보다는 현재에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거야. 왜냐면 나무 네 개랑 안정적인 거거든요. 근데 벌써 처음부터 안정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그 뒤가 자꾸 식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현재에 나왔으면 차라리 괜찮아요 기다려보자 할 텐데 과거 근본에 이제 이게 나왔다 이건 거야. 두 번 봤는데 다리가 상다리가 네 개인 안정적인 지금 상태란 말이죠. 그다음에 현재
1: 네.
0: 즐거워. 즐거워. 지금 괜찮아. 왜냐면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을 느끼니까 재밌어. 지금 이런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는 것 자체가 자기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야. 네,
1: 맞아.
0: 좋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나 나쁘지 않은데 약간 이런 느낌에 즐기고 있는 거야.
1: 어떻게 너무 몰입돼.
0: 이제 미래가 중요한 거지. 괜찮은데 연락 오는데?
1: 뭐야.
0: 컵을 들고서 백마탕 왕자가 오고 있잖아.
1: 진짜 바쁜가 봐.
0: 오는데? 기다려봐. 진짜? 오는데? 아, 그리고 이 관계가 조금 좋아지긴 하는데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중에 재미가 없어질 순 있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 좋은 거야. 지금 너무 급 설렌 건 거야. 몇 년 만에 지금 썸남 그리고 이상형의 남자를 만났으니까 너무 설레서 좋은데 근데 모든 게 다 좋은데 뭔가 애매하다. 아, 이게 내가 오랜만에 이런 감정을 느껴서 좋았던 건가? 내가 너무 급해서 그랬나? 한 번쯤 좀 생각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잠깐 조언을 한번 해드릴게요.
1: 아, 진짜 미치겠다.
0: 자, 연락 온다. 이 사람 뭐야?
1: 뭐요?
0: 근데 올해 연애는 하겠다.
1: 우와, 좋겠다.
0: 되게 여자로서 매력이 굉장히 있는 카드. 그럼 내가 봤을 땐 이 부족함이 네. 이 사람이 아닌가? 아. 이 사람인가? 일 수도 있어. 왜냐면 능력이 있거든.
1: 아.
0: 그 대신 조금 기다려야 돼. 조금 기다려야 돼. 지금 너무 흐름 좋은데 지금 안 좋은 카드가 나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1: 진짜 왜 이래?
0: 오죽했으면 내가 이 사람 진짜 4년 동안 연애 안 한 게 맞아? 약간 이 사람은 사귀는 기준이 좀 높나?
1: 혹시 실수로 누나 본인의 운을 본 거 아니에요?
0: 아니야. 난 이렇게 됐으면 지금 라디오 안 하고 나는 친구랑 놀러 갔지. 저는 일과 사랑이라면 지금 사랑이에요. 일 안 합니다.
1: 안 합니다.
0: 사랑이 없으니까 왔습니다. 이 대낮에. 자, 그래서 이분은 네. 조금 그 흥분을 좀 이게 좀 낮추고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분한테 지금 연락 먼저 하지 마시고 올 때까지만 네. 좀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 기다려서 연락이 오면 내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거야.

0: 요즘에 로테이션 소개팅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처음 들어봐. 나도 알려줘봐요.
0: 아, 진짜.
1: 몇 살까지 가능합니까?
0: 4578번님께서 뭐야? 부러운데? 어쨌든 뭔가 한다는 거잖아요.
1: 그래.
0: 3611번님께서 아니라고 하려고 했는데 타로카드 결과 듣고 멈칫. 나도 그냥 사실 저도 나도 분명 그랬어. 나도 그래서 지금 이 카드 보고서 이 타로 정확한 거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와.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1: 그쵸?
0: 사실.
1: 아, 근데 이게 막 이상하게 막 뭐지? 타로가 네. 좋다가 안 좋다가 좋다가 뭐 약간 이런 느낌이면 내가 좀 잘못 뽑았나 할 텐데 근데 결이 맞게 갔어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진짜 우리 좀 재미없는 결말이긴 한데 잘 됩니다.
0: 지금 문자들의 모든 대부분의 반응이 부정적으로 가다가 누나 타로카드 뽑히고 나서 갑자기 방향이 틀어졌어 지금. 여러분 갑자기 방향 틀면 안 돼요.
1: 그치. 그리고 여러분 타로나 점이든 뭐든 네. 미래는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지금 이걸 가지고 나중에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연락했을 때 네. 내가 이렇게 너에 관련된 걸 보냈는데 잘 된다고 하더라라는 것도 에피소드인 거야.
0: 오.
1: 이게 대화 너무 재밌잖아. 그럼 그 남자도 마음이 있던 없던 간에 나와 관련된 사연을 폴킴이랑 이국주가 얘기를 했다고? 어? 그냥 이게 너무 에피소드잖아.
0: 진짜 재밌겠다.
1: 내가 잘 된다고 했는데 잘 안 됐네 이러면서 그래도 뭔가 약간 이러면서 약간 에피소드가 생기니까 맞아. 좋은 일 있을 것 같은데.
0: 네. 응?
1: 부럽다.
0: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화이팅.
0: 3902번님께서 꼭 타로를 봐야 아는 걸까요? 봐봐요. 우리 타로 안 봤으면 이렇게 될지
1: 그래.
0: 몰랐지.
1: 만약에 내가 그냥 조언했으면은 아유 안 되는 거야 이건 망이야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래. 썸봉 맞아 했을 텐데.
0: 3902번님도 뭐 타로를 꼭 봐야 되는 걸까요? 아유 모를 일입니다 진짜.
1: 이분 왜 이렇게 삐딱해? 지금 외로우세요? 진짜. 저랑 좀 비슷한 마음.
0: 다들 약간 삐딱해졌어 지금. 나도 초반에 좀 삐딱했어요. 주희님께서 네. 로테이션 소개팅 믿을 게 못 돼요. 또 로테이션 한 거죠 뭐.
1: 아 왜 그래요?
0: 지금 우리 희망차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1: 왜 그래?
0: 여러분 좋게 생각합시다.
1: 그래요. 저도 부러워서 그래요.
0: 박보경님이 신통하십니다. 빠져듭니다. 제가 너무 몰입했어요. 이런 라디오 정말 인생 처음이야.
1: 맞아. 저도 라디오에서 이렇게 하는 거 처음이에요.
0: 아 누나 뭐 하나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1: 아 진짜? 아 근데 뭐 이분이 진짜로 잘 돼야 이게 맞는 건데. 근데 좀 최근에. 저도 좀 이제 부담감을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 네. 그냥 편하게 보니까 잘 맞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100%는 아니에요, 여러분.
0: 부담감이 있어요?
1: 처음엔 그랬죠. 왜냐면 내 분야가 아니니까.
0: 아.
1: 근데 이제 저도 6년 되니까 웬만한 타로 마스터 분들보다도 오래 했고.
0: 그러네.
1: 솔직히 말은 좀 제가 뒤지지 않으니까.
0: 아, 절대.
1: 괜찮더라고요.
0: 저희는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0: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누나 개그우먼 이국준님과 오늘은 관리 중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2: 네. 뭔가 방 무슨 소리예요?
1: 오늘은 관리 중이라고 하니까 뭔가 네. 다이어트 해야 될 것 같은 그 관리 중에 지금 듣는 사람들은
0: 아니 다양한 관리가 있으니까요. 다양한 관리가 있으니까요.
1: 갑자기 숨 막혔어요. 관리해야 되는 줄 알고요. 네.
0: 연애 시험 그렇죠? 이직 인간관계까지 고민 네. 있는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네. 상담도 해드리고 타로카드로 운도 봐드릴게요. 어허... 문자번호 #8910 담은 50원 장문 100원 어플콩이나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자 그러면요 문자를 만나야 되죠. 그러면 제가 좀 준비 좀 하겠습니다.
0: 좋아요. 곽수빈님께서 국주언니 지금 남자친구랑 5년 정도 돼가는데 둘 다 00년생 용띠예요. 이 남자한테 아직 확신은 없는데 지금 너무 좋아요.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단순히 좋아서인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둘 결혼은 어때 보이나요?
1: 저 한 잔 뽑아볼게요.
0: 이런 것도 있고요.
1: 하나 뽑아볼게. 아, 아직 생각이 많아 아직.
0: 와.
1: 같이 살지만 아직은. 네.
0: 강하루님께서 연애운 좀 봐주세요. 소개팅만 하면 상대가 꼭

0: 그리고 그런 말 있어요. 고백한 사람보다 고백 받은 사람이 더 불편한 거야.
1: 아,
0: 더 신경 많이 써.
1: 그래, 신경
0: 고백한 사람은 고백하고 나면 끝이야.
1: 맞아.
0: 아니 됐어, 어차피 말한 거 뭐 어떡해 이건데, 고백 받은 사람은 겁나 신경 써. 그때 어떻게 하냐, 까였으면은 연락하지 말아라.
1: 맞아, 아, 그, 맞아, 맞아, 맞아.
0: 100% 와, 연락 와. 와, 와.
1: 지금 좋은 조언해드렸습니다. 정화정님께서 양다리 전남친에게 새 여친이 생겼습니다. 예, 언제 차이나요? 그게 왜 궁금한데? 그냥 버리세요. 아니 뭐 쓰레기 내다 버렸는데 그거 어디로 갔는지 그거 궁금하면 뭐 할 건데? 그냥 냅둬요. 알아서 하겠지. 8877번님께서 남친이랑 헤어졌어요. 남친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0: 진짜 슬프다.
1: 이거 뭐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0: 아니 안 돌아오, 뭐 어차피 헤어졌는데 뭘 기다려요. 아니, 놀고 있어요.
1: 그래,
0: 내 할 일 하고 있으면 연락 온다니까.
1: 그래, 그냥
0: 네, 기다리지 마.
1: 그냥 내가 잘 살면 돼. 내 인생을 잘 살고
0: 맞아.
1: 있으면 돼.
0: 정답인 것 같아. 나 얼마나 잘 살고 있어.
1: 4531번님께서 31살 여자입니다. 다이어트 중이에요. 저 크리스마스에 연애하고 있을까요?
0: 와, 이분들 이따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1: 좋아.
0: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 오케이, 오케이. 저희 준비 중인 게 있습니다.
0: 네네네.
1: 황수진님께서 2년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제가 싱가포르에 취직이 됐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잘 만날 수 있을까요? 어, 이런 건 어떻게
0: 만난 친구가 있는데
1: 네.
0: 장거리?
1: 근데 저 이렇게 생각해요. 2년이라면 만나게

0: 나의 열정, 그 불카드거든요.
1: 네.
0: 기회가 없는데도 열심히 나가. 부르지 않았는데도 계속 나가. 어디 어디 내 남자친구가 있을까, 내 여자친구가 있을까 해서 아까 그분처럼 막 앱도 뭐 아니 어디 소개팅 자리도 막 헌팅하는데도 막 다 가. 미친듯이 가. 역량가가 있든 없든 가. 우선 움직여.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크리스마스 생기느냐? 아, 안 생겨요. 고민만 많아져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나? 아, 이게 맞나? 내가 연애가 맞나? 일이 우선인가? 저 사람인가? 아, 이 사람인가?
1: 어떡해,
0: 고민해. 그래도 이 칼자루를 들고 있는 거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칼이라는 건 하나를 들고 휘둘러야 되는데 두 개를 들고 고민한다라는 거야. 열심히 다녀서 본인이 뭔가 이제 괜찮은 사람들을 만날 순 있어. 근데 그 선택을 빨리 해야 되는 거야.
1: 2번이 제일 많대. 저 이거 하나만 읽으면 안 될까요?
0: 네.
1: 웨이크업세븐님께서 2번, 저도 국주 언니한테 연애운 보고 싶어요. 저 노처녀라서 집에서 계속 시집 가라고 압박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언니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나요? 어떻게? 근데 2번을 뽑았어.
0: 어떻게? 어떻게?
1: 나 좀 미안해.
0: 그러니까 이제 압박이 있으니까 움직이긴 하는 거야. 근데 그 내가 연애를 하고 싶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때래. 나 지금 가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그게 막 움직이긴 해. 그 진심이 없는 거지.
1: 아, 진심이요? 아.
0: 응. 근데 연말쯤에, 크리스마스쯤에는 그래도 고민 정도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오거든요.
1: 아.
0: 그때 고민이 길어지지 말고 칼 두 자루에서 한 자루로만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1: 네.
0: 근데 명확하게 생긴다는 분들은 아직 없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1: 네.
0: 왜 아직까지 지금 긍정적인 게 없잖아요. 네. 한 번도 긍정적이라는 법이 없어요.
1: 맞아.
0: 그럼 이 라디오의 기운이야. 이 듣는 사람들은
1: 누가?
0: 솔로들이 많은 건 거야.
1: 아.
0: 왜냐면 내 유튜브에서는, 너튜브에서는 하면은 네. 다 연애하는 카드가 안 나와.
1: 아, 그래요?
0: 뭐지? 내가 잘못 뽑았나 했다? 근데 장영란 씨 너튜브에서 네. 했을 때는 거의 다 긍정적인 건 거야.
1: 어떻게 우리 열어?
0: 그게 거기는 연애를 하고 막 이제 곧 결혼할 사람들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내 거는 나 같은 애들인 거야. 언니, 저 언제 연애해요? 이런 친구들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향이 또 있더라고.
1: 누나, 김현숙님께서 말 그만하고 빨리 3번 열래요.
0: 3번 알았어. 아, 내가 진짜 무슨 타로 마스터인 줄 아나. 개구우먼입니다.
1: 타로 마스터 맞죠.
0: 아, 진짜 정말.

0: 힘을 내세요. 찜닭 시키셔야 되겠는데 다들.
1: 7623번님은 2번이 제일 많다니. 가요광장 솔로들 크리스마스까지 함께해요. 위안이 된다.
0: 그래 함께해.
1: 아, 그래. 다들 어디 가지 마요. 그냥 나랑 함께하자. 나 여기 그래. 있을게요.
0: 봐봐 이런 분위기니까 아까 그분이 연애한다고 하니까 다 화난 거야. 이게 폴킴이 하고 있는 라디오에서 에너지가 그건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객식구 같고 막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나는 지금 없는데 그 사람 된다.
1: 그러네.
0: 배가 아픈 거야.
1: 여러분.
0: 배탈이 난 거야 지금 다들.
1: 우리 너무 나닮아서 여러분들도 찡찡이 됐나 보다.
0: 그래 움직여 진짜.
1: 2098번님 올해도 텄다 텄어.
0: 진짜. 옷 터지는 것보단 낫지 않아.
1: 슈이님께서 근데 결론.

0: 꼼짝없이 여기서 갇혀 지내요. 아 진짜 너무 웃기다.
1: 그래, 여러분들 조금 너무 이 라디오를 듣는 거지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0: 그래.
1: 예, 여러분들 삶은 여러분들 삶이 폴킴이 책임져 주진 않아요.
0: 누나 이상한 사람. 누나 아름답게 마무리하자고요.
1: 아니 그러니까 듣는데 라디오 듣는데 네. 본인 연애는 본인 문제라는 거지.
0: 맞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뽑지 않아서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1: 에헤이. 그러니까 참 내 실력을
0: 봐봐,
1: 또
0: 뽑으러 직접 가야지 봐봐 행동을 해야지 그렇게 앉아가지고 문자만 띡 보내면은 그게 어디 되나 결과가
1: 그렇지 근데 만나서 봤으면 더 디테일하겠지
0: 아 네, 진짜
1: 제너럴이니까 여러분들 네, 우리, 너무 딥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0: 우리 네. 이제 이렇게 누나 가야 돼요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또 나와주실 거예요?
1: 왜 폴킴 씨는 잘 보니까 돈 갖고 오세요
0: 제가 냉면 3개 사가지고 갈게요
1: 에이 진짜 냉면인 줄 아나
0: 블랙면 진짜. 3개 가져가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오늘 누나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1: 안녕히 계세요
0: 감사합니다
2: 팀장님 이 제너도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연애하고 싶다. 여러분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우리 12시부터 2시까지 잠깐 쉬고 들으면서 라디오 들으면서 2시부터 나가자 다들. 우리 밖으로 나가자 일단. 아시겠죠? 내일은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송인아님과 함께합니다. 내일 저희의 연기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놀러 오셔야 됩니다. 오늘 끝곡으로 백아연 피처링 현빈의 아직도 난 너야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정신 차릴게요.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아니라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피합니다. 거리에선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블록담과 대문 기둥에선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에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0: 좀 전에 잠깐 들으셨죠? 금이 미숫가루 쿠폰을 참여만 하셔도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어떠세요? 보내고 싶죠? 막 사연. 보내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가인, 피어나, 사랑하기 좋은 날. 남동생 문병 다녀오는 길에 인천 590번 버스 탔는데 사랑하기 좋은 날이 흘러나와 기분이 최고입니다. 2317. 어우, 다행이네요. 남동생 문병이면 지금 병원에 계신 거죠. 근데 사랑하기 좋은 날 들으면서 기분 전환이 될 정도면 남동생이 크게 어디가 너무너무 걱정이야. 어떡하면서. 왜냐면 그러면요, 사람이 귀에 뭐가 안 들어와요. 멍하니 생각만 하게 되고 어떡하지? 그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랑하기 좋은 날이 들리는 걸 보면 여러모로 다행입니다. 2317.

개운하게라고 안 쓰고 깨운하게라고 쓰셨거든요. 근데 그 뭔지 여러분 아시죠? 이게 개운한 거랑 깨운한 건 다르거든요. 뭔가 이렇게 깨운한 건 박박 씻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슬슬이 아니라 박박 씻고 정말 어우 깨우네 막 이 느낌. 어우 연정 씨 꼭 그러세요. 금이 미스카라 한 잔 보내드릴게요. 이혜림 씨 너무 피곤한데 다이어트 중이라서 운동하러 가야지 하고 운동복 입고 있어요. 힘들지만 원하는 걸 얻기 위해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진짜 잘하신 거예요. 이게 운동하러 가야지 생각만 하는 것과 운동복을 입은 건 다른 거거든요. 생각만 하면 안 입어 운동복을. 그냥 가야 되는데 조금만 이따가 하자 이러고 안 가거든요. 근데 운동복을 입고 이제 운동화만 신으시면 되네요.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금이 미숫가루 한 잔 전해드립니다. 5773 아침 저녁으로 물 주어 가며 키워놓은 쌈채소를 고라니가 와서 다 따먹어 살아있는 것들 스티로폼에 심고 있어요. 유유 애들 오면 고기에 먹이려 했는데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 참 고라니 이런 애들은 신기하게 맛있는 걸 알죠? 맛있는 것만

빠진 산쥐꼴이 되었다. 겨우 버스를 타고 시내에서 내리려는데 바로 그때 그가 잽싸게 자기 점퍼를 벗어 내 어깨를 감싸주었다. 세상에, 젖은 옷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다니. 부모님이 안 계셔서 늘 강해져야만 했던 나를 누가 나서서 챙겨주는 건 처음이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남편 정기도 씨가 6월 16일 김영순 씨 생일에 대신 보내셨어요. 이날 소개해달라고. 방송 나가고 나서 정기도 씨가 아내가 방송을 들었다면 정말 좋아했을 것 같다고 답장도 보내주셨습니다.

0: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오마이걸 런던 댄스.

매일 저녁 6시 비로소 문이 열리는 이곳. 오직 당신만을 위한 위로와 음악을 채워가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내일 아침에 잊어버리고 내가 펴고 나간다? 그러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나는 사이드미러까지 접을 정도로 주차를 했다. 내일도요. 주차 공간에서 나간 다음에 사이드미러 펴시는 거예요. 만약 자동이면 그것도 다시 수동. 제가 긁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드리는 말씀. 정말 저도 이분한테 한 표예요. 이렇게 배려해야 옆차가 편하죠. 그럼요, 그럼요. 아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이분. 0813. 9974. 캘리그라피를 배운 지 4년 정도 지났어요. 제가 겁이 많아서 도전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성장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공모전에 나가보라고 하셔서 도전했는데 세상에 올해 특선을 했어요. 입선만 3번 했었는데 진짜 기뻐요. 축하해 주세요. 실력자, 실력자. 특선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입선만 3번에 특선 한 번이라고요? 이분 강사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실력자, 실력자. 축하합니다. 9974. 7894. 왔다 갔다 이리저리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바뀌는 리더님 때문에 죽겠어요. 오늘 어제는 A라고 하셨다가 오늘은 B라고 하시고요. 보고서 고치는 것도 하나 일이라고요. 우리 리더님 좀 말려주세요. 그나마 라디오로 언니 목소리 들으면 릴렉스 중이에요. 심호흡. 그게 리더님도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도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이 산이 아닌가벼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중간에 이 산이 아닌가벼, 옆산인가벼, 이게 낫지.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아닌가벼, 이거보다는 나니까.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7894. 우리가 리더.

박재범 좋아 듣는 동안 또 여러분의 공감이 필요한 사연들 와 있습니다. 조종열 씨, 아내랑 강릉 강문 해변으로 바다 보러 놀러 갔는데요. 바다 본 시간보다 인생샷 찍어준다고 아내 얼굴 본 시간이 훨씬 더 길었어요. 도대체 그 인생샷이라는 게 뭔지. 더위에 이 한몸 불살 났더니만 회사에 간 것보다 더 피곤해요. 진짜 요즘 남편 노릇이 이렇게 힘듭니다.

발이 짧게 나오면 안 돼. 위에서 찍으면 안 되고 아래에서 이렇게 거의 누워서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일단 그래야지 다리가 길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작아 보이고 그리고 역광 아닌데 역광으로 찍는 거. 하여간 있잖아요. 다음번에 가실 때는 남들이 이렇게 알려준 인생샷 찍는 비결 이런 거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그런 거 몇 가지 이제 가져가셔가지고 알고 가시면 훨씬 오늘보다 덜 피곤하실 것 같고 고생하셨어요. 인생샷 찍느라고. 어우 날도 더운데. 어우 조종렬 씨였고요. 3268. 저는 저녁을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데요. 퇴근해 오면 딸이 같이 먹자며 식사를 준비해 놓으니 이걸 어떡하죠? 안 먹는다고 하면 삐치거든요. 참 난감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분이 다이어트를 위해서건 건강을 위해서건 하여간 3268 저녁을 안 드시려고 하는데 씻고 나오면 이미 다 차려놨어. 차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차려놨어. 그러면 진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 이러면 딸은 혼자 먹기가 싫은 것 같아요. 앞에 사람이 이렇게 턱 받치고 앉아가지고선 도란도란 얘기함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잘은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딸은 말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이제 거기에 무슨 재미있는 사연 나왔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 있잖아요. 오늘 하루 있었던 별거 아닌 얘기들. 그런 게 나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밥 대신 반찬 대신 얘기.

배고파 보이는 강아지가 저를 애처롭게 쳐다보는 거예요. 핫바를 반쯤 줬는데 냄새만 맡고 그냥 가버려. 그 모습을 보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치우고 가세요 하셨어요. 그거 내 저녁인데 유유. 이분이 마음이 너무 고와요. 7052. 근데 있잖아요. 강아지 안 키워본 분들은 그렇게 막 이제 사람 먹는 거 주는데 키워본 분들은 7색, 8색 개운이 그 너무 짜거든요. 사실 사람이 먹어도 좀 짜잖아요. 강아지한테는 진짜 그게 짜서 아, 나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그 옛날 집집마다 있었던 메리메리 쫑쫑이나 바둑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게 옛날에는 그냥 사람들이 먹던 거 남은 거 줬거든요. 우리 메리메리 쫑쫑들이나 바둑이들은 진짜 옛날에 위염 많이 걸렸을 것 같고 진짜 미안해요. 그 옛날에 시골의 자부종들 있잖아요.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어쨌거나 다음번에는 그냥 강아지용 사료들이 있거든요. 진짜 그런 거 사주고 싶어. 그리고 그냥 쓰다듬어주고 그냥 가세요. 그래도 돼요. 딴 사람이 챙기겠지 뭐. 사료 잘 챙기는 분이 7052 이분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이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롤러코스터 습관.

은진 씨. 오늘 보통날 사연 주인공께는 돼지고기 세트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가고 싶었던 공기업에 들어가셔서 제가 다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애쓰신 보람이 있네요. 그렇죠? 생활의 발견 박정현 0586 신청곡

왜 이제야 왔니 정엽이었고요. 그 앞에는 생활의 발견 박정현 이렇게 두 곡 들으셨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여수 갔다가 간장게장을 사왔는데요.

0: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3: 매일 저녁 6시 언제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4: 사랑하기 좋은 날 이제 끝곡 준비합니다. 0219 오늘 처음 사랑하기 좋은 날을 들었어요. 하루의 피곤이 모두 풀리는 퇴근길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셔서 사실 우리도 이제 퇴근할 때 되면 피곤하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우리도 지금까지 업무했는데 우리 제작진의 피로를 모두 이분이 이 문자메시지 한 통에 이렇게 또 풀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219 금이 미숫가루 한 잔 보내드릴게요. 오늘 끝곡 엄정화 엔딩 크레딧.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FM 방송 쿨 FM입니다. KBS 2FM 방송은 FM 89.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뭐니뭐니 해도 여러분들의 사연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이 없다면 그냥 저 혼자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그럼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상쾌한 아침. 오늘도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의 재밌고 신나는 일상 공유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하고 싶은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8910!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1: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닦고차.
4: 메디힐 토너 패드.
5: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함께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3692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수요일에만 문자 보내는 3692입니다. 이렇게 또 닉네임을

지코 너는 나 나는 너에 이어서 헤이즈 딘 앤 줄라이 듣고 오셨습니다. 1546님께서요. 제가 어릴 때 스쿼시를 배웠었거든요. 그때 정말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배웠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 역시 추억은 추억으로 돌아나 봐요. 몸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안 돼요. 아 근데 그런 말 하시던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한번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해놓으면 그게 몸에 막 밴다고 근육이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다 보면은 그 근육이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요? 저도 자전거를 배우고 아, 정말 안 탔다가 최근에 자전거를 탈 일이 있었는데 아 나 안 탄 지 거의 몇 년 돼가지고 못 탈 것 같은데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더 하시면 되지 않을까. 스쿼시는 좀 다를까요? 스쿼시 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좀 더 해보시면 근육이 아마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2543님. 아니 새 운동복을 사서 세탁을 했는데 다 말리고 입으려고 보니까 검은 얼룩이 생겼더라고요. 세탁하면서 생긴 얼룩인가 봐요. 뒤늦게 막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지워지네요.

같은데. 그러니까 제 주변 분들은 아, 유언이가 좀 세탁을 잘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맨날 뭘 흘려요. 그래서 아무리 새로 빠른 옷을 입어도 좀 꼬재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얼룩 지우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러니까 뭘 흘렸을 때는 그 얼룩 흔적 지우기 이런

아마 얼룩지우개도 있을 거예요. 2543님. 아깝잖아요. 새 건데.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참 옷에 얼룩지면 속상해요. 그쵸?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베이비 페이스의 매드 섹시 쿨.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언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 2017년 6월 5주차 뮤직뱅크

유언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17년 6월 5주차 뮤직뱅크 K차트 11위 청아 넉살 Why Don't You Know 그리고 12위 술안 창모의 오늘 취하면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0: 6분만 더 자고 그만큼 더 부지런하게 빨리빨리 움직이면 되잖아요.
1: 문자 보낼 시간이 자겠다. 아이, 6분이면 그래요. 근데 이거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 6분만 더 자야지 하고 딱 눈 뜨면은 막 10분, 15분 지나가 있으면 안 돼! 하고 부랴부랴 네, 챙기게 되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얼른 일어나세요. 8799님. 이제 슬슬 일어날 때, 1부도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2부 시작하기 전에 얼른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9903님. 크랜베리랑 호두가

나누면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진짜 가까이서 처음 봤거든요. 와, 아니 근데 지금 서울에서는 굉장히 그 러브버그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 사실 지난 주말이 이게 대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러브버그가 지금도 많지만 엄청나게 번식력이 좋아서 대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이 고비라고 했었는데 제발 그 살수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는요, 레니 크래비츠의 Fly Away 들려드릴게요.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things are going wrong. 이 일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are going wrong이라고 했으니까 잘못되고 있어요. 아, 일들이 뭔가 잘못되고 있네요. You won't pick up phone. 당신은 won't pick up phone. 전화를 받지도 않을 거고 뭐 전화를 받지도 않고 이 정도로 해석하셔도 괜찮고요. And I can't get a hold of the you I used to know 라고 했습니다. I can't get a hold of 일단 이 중에서 can't get a hold of 라고 하면은 누군가에게 연락을 할 수 없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I can't

Don't have to try to fix what's broken. 잘 들리셨죠? 그 다음에 Your heart has spoken. 자, 이 부분은 어떤 뜻일까요? My heart has spoken. 만약에 이렇게 들리잖아요. My heart has spoken. 내 마음

보니까 나를 우울하게 한 그 목록이요. 아, 나를 우울하게 만든 당신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의 긴 목록이 나에게 있으니까요. 라고 전체 문장을 잘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Cause I've got a long list of all the things you did to make me feel down. 그쵸? 완벽하게 해석되시죠? I'm done with the drama 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뭘까요? I'm done with blah blah blah 라고 하면 뭐뭐는 이제 끝이다. 뭐뭐에 질렸다 라고 해석합니다. I'm done with the drama. 나는 그 드라마 같은 상황은 질렸어요. 그런 상황은 이제 그만할래요. 라는 뜻이죠. I'm done with your excuses. 네, 종종 많이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당신의 변명에 이제 질렸어. 라는 문장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the drama라고 했어요. drama라는 단어를 뭔가 연애 전선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감정 소모를 빗댄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No, I ain't your mama. 나는 당신 엄마가 아니에요. You should go and find her. 어디 가서 그런 엄마를 한번 찾아.

그럼 집중해서 리뷰 타임. 첫 번째, 너무 슬픈 척하지 말아요. Don't try to act so sad. 이 문장입니다. Don't try to act so sad. 그렇게 슬픈 척하지 말아요 라는 뜻이기도 하죠. Don't try to act so sad. Don't pretend to be sad 혹은 don't pretend to be upset. 이런 식으로도 응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속상한 척하지 말아요. 그렇게 슬픈 척하지 말아요 라는 대체 문장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게 최선이에요. 이건 잘된 일이에요 라는 문장 기억하시나요?

0: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장생.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아침을 깨워주는 우리만의 댄스 도파민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우리만의 댄스 신곡이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0785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와, 습해도 너무 습하네요. 아침에 벌써 손수건 한 장이 다 젖었어요. 이정현의 와 듣고 싶어요. 유유유유유유. 습한 것도 습한 건데.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이어서 김두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햄디, 룰라의 3-4 게임 아세요? 전 어제 회사 직원들이랑 그 게임하고 놀았는데 엄청 재밌더라고요. 룰라 3-4 신청합니다. 죄송해요. 모르겠어요. 찾아볼게요. 3-4 노래는 알아요. 좋아해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룰라 3-4.

줘야죠. DJ 떡 형님들의 여름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이걸 들어야 여름이 온 느낌이 나거든요. 오, 왠지 룰라의 노래 이어서 들으면 정말 그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여름 이야기 함께 듣고 올게요.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의 미라클 운동러들 함께 만나볼게요. 7005님께서요. 아침 운동 1일차 인증! 꾸준히 할 수 있길 응원해주세요. 얼굴 나오는 건 부끄럽! 하시면서 얼굴이 나오지 않게 이 반쪽, 거의 이제 반의 반쪽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아, 진짜 왜 이렇게 귀엽지? 얼굴 나오는 건 부끄러워. 아, 저만 보는데. 아, 너무 귀엽게 이렇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보내주시는 7005님 너무 감사해요. 아침 운동 1일차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쭉쭉쭉 꾸준히 잘 다니시길 바랍니다. 5294님 아침 운동길에 수박을 봤네요 하시면서 사진을 또 보내주셨는데, 우와 뭐예요 진짜? 수박이에요? 수박이잖아. 저 수박 이렇게 이 덩쿨 같은 데 있는 수박 살면서 처음 봐요.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지침. 회사 비밀은 정수기도 알고 프린터도 안다.
1: 야야야 유원아 일로 와봐봐.
0: 왜?
1: 너 그거 들었어?
0: 뭐뭐뭐뭐 뭐, 뭐, 뭐.

0: 네, 박철규 아나운서는 그러면 비밀을 좀 많이 아는 편이세요?
1: 아 근데 저도 잘 몰라요. 왜냐면 네. 저도 이제 방송을 하고 뭐 회의하고 이런 걸 하고 네. 이제 방에서 이렇게 좀 수다를 떨고 이게 좀 근황을 물어보고 해야지 좀 알게 되잖아요.
0: 맞아.
1: 저도 좀 그러기에는 육아도 하고 좀 바쁜 관계로 예, 잘 모르긴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아빠 마당이라고 너튜브 콘텐츠를 찍고 있잖아요.
0: 네.
1: 그 아이 키우는 육아 콘텐츠 찍고 있는데 그거를 백화점에서 찍었거든요.
0: 네.
1: 유모차 뭐 이렇게 보러 다니는 그런 거를. 근데 가혜란 선배님께서 어제 이렇게 저한테 오셔서 나 백화점 봤어.
2: 저요?

0: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쇼리 실라!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올리비아 딘의 다이브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한총물 세종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1: 세종기프트.
2: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뾰로로로로
3: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4: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오늘도 들으러 오실 거죠?
5: Yes, I will.
6: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3098님, 식디 저 요즘 헬스 다니면서 열심히 운동 중인데요. 허벅지에 힘 딱 주고 남편한테 근육 좀 보라고 했더니 남편이 1초도 안 망설이더라고요. 근육? 그냥 딱 봐도 셀룰라이트인데?

네, 좀 겁이 없고 대담한 스타일의 남편분, 그죠? 네, 저 다이어트 중입니다. 근데 뭐 체중계 숫자나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 눈으로 체크한 게 사실 제일 정확해요. 내가 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네. 좀 너무 지금 제가 설치는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이렇게 감량이 쭉쭉 되고 있고 스스로 어떤 좀 즐거움을 느낀달까요? 네, 몸도 좀 가벼운 것 같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중요해요. 이렇게 좀 놀리고 뭐 똑같다 뭐 이런 것보다 좀 용기를 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아, 남편분이 응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셀룰라이트라뇨. 서운하네요. 자, 오늘 7월의 첫날입니다. 우리 이제 2026년 반 보냈고요. 새로운 절반의 시작인데요. 기왕이면 서로 좀 기운 빠지는 말보다는 힘나는 얘기 많이 나누고 또 용기도 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미경의 2부의 경고 나가고 있고요. 당신의 모닝 파트너 조정식의 FM 대행진도 출

네, 7월 첫날입니다. 수요일이고요. KBS 조정식 FM 대행진 3098님의 오늘의 주제곡 박미경의 2부의 경고로 시작했습니다. 3098님께는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서울파머스에서 100% 착즙 배도라지즙을 보내드리고요. 근육이 생겼다고 보라고 했더니 셀룰라이트라고 하죠. 네, 김주원 씨가 셀 단위로 맞아봐야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가라나 하시고요. 김경태 씨도 셀룰라이트라니요. 셀카 찍다 휴대폰 얼굴에 떨어뜨리는 소리 하고 있네요 하셨고요. 예. 이성민 씨도 저도 남편이 종아리에 근육 생겼다고 해서 목이 크게 물린 거 아니야? 했는데 미안. 산목이 아니야? 산목이? 성민 씨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을 그래도 또 가까운 사람일수록 또 예쁘게 하고 또 용기도 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제가 우리 그 식식이 여러분들이 저를 놀리기는 하지만 사실 말을 따뜻하게 해주셔가지고 제 살찐지 몰랐잖아요. 맨 아침마다 저한테 부었다 그래가지고

0: 춥더라고요. 살을 빼니까. 아무튼 네. 아무튼 저도 이제 그 조금 그 한 2주 가까워지면서 조금 유혹도 생기고 하지만 이제 또 결과를 확인하면서 좀 동기부여를 받고 있는데, 야 어제도 이제 상반기 마지막 날 이슈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 참치를 시킨 거예요. 참치를 거기다 후토마키까지 한 줄을 시킨 거예요. 와 근데 제가 진짜 얼마나 독한 놈인지 아세요? 정말 딱 참치만 몇 점 먹고 그 심지어 그 원래는 술도 잘 안 마시는데 술을 와인을 딱 까가지고 주는데 제가 딱 또 한 입 두 입 정도. 왜냐면 전 또 그런 스타일은 아니, 아예 뭐 입에도 안 대고 이렇게 분위기 망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딱 매너 있게 한 입 두 입 정도만 딱 하고 참치만 딱 하고 그 참치 이슈 잘 넘어갔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 다이어터랑 같이 있으면 흰살 생선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빨간살 생선을 시켜가지고 기름진. 예. 아무튼 어제 또 했습니다. 강은학 씨가 식디 안녕하세요. 저 50분 뒤에 새로운 회사로 출근합니다. 떨려서 5시부터 깨 있었었어요 했는데 잘할 거예요. 뭘 떨립니까? 첫날에는 그냥 가서 회사에서 상사가 시키는 대로 그냥 여기 가서 인사하고 저기 가서 인사하고 생글생글 웃고 네 그러면서 이제 대충 회사 어떤 분위기인지 쓱 보고 오시면 되죠. 후토마키는 그 한 조각 먹었어요. 한 조각. 한 줄. 그러니까 인간미 때문에 먹는 거예요. 인간미 때문에 네, 먹었습니다. 자, 하반기도 우리 같이 파이팅 하고요. 오늘 날씨가 약간 흐린가 어떤가. 네. 조하늘 씨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늘 씨 좋은 아침.
1: 좋은 아침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립니다. 어제부터 제주도에는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됐는데

0: 시작부터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해안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거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제주도에는 최대 80, 많게는 산지에 12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5에서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전까지 제주도와 일부 전남 해안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이상의 장대비가 집중되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까지 충청 남부에도 5mm 정도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오후부터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계속 덥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과 춘천 33도, 대전 31도, 광주와 대구는 21도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은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다시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토요일에는 충청과 남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4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한국의 조정식 뭐 FM
2: 大家全现在 FM 大喜剧
3: I think it's really become the most fun.
4: Oh, you're kidding me.
5: Best radio in Korea.
4: 어 끝이에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해요, 영어를? 콩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전 세계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 FM 땡진. Thank you. 네, 7월의 첫날 하반기 첫 시작입니다. 기분 좋게 시작하시라고 정식의 파이팅이 담긴 커피 100잔 쏘면

친구들에게 지금 89.1 라디오 틀고 파이팅 외치면 커피 떨어진다고 소문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이 FM 대행진을 여는 오프닝으로 쓰여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이렇게 또 커피 바로 보내드린다 하면 이제 문자가 막 와요. 그럴 때 참 기분도 좋은데 또 동시에 좀 서운하기도 해요. 이렇게 뭐 커피 드린다 할 때 이렇게 딱 문자 주시면은 좀 평소에도 이런저런 얘기 저랑 같이 나눠주시면 저도 우리 팀도 힘이 많이 됩니다. 네, 많이 많이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첫 코너 조정식식 음악 퀴즈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마왕 신해철 씨의 노래고요. 이 곡은 1988년 MBC 대학가요제 신해철 씨가 그룹 무한궤도로 출전해서

도진님이 최태성 선생님의 인력을 보고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알아두면 어디서든 아무튼 도움될 이야기. 오늘도 최태성 선생님과 함께하는 4부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반기 시작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지금 이제 아직 절반밖에 안 보냈어요. 절반이나 지났어 하지 마시고 같이 우리 또 절반에 유유미한 결과를 같이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뭐 조금 그 수줍은 이야기지만 우리 9904님이 어제 저 식디 꿈 꿨어요. 왜 아침에 기분이 좋은가 했더니 길몽이었나 밤에 악수 좀 하자고 식디한테 질척댔는데 식디도 잘 받아주더라고요. 생각보다 실물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9904님 남겨주셨고 이렇게 또 길몽 얘기를 하시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께 좀 살짝쿵 그 도움을 부탁드리자면 그 브랜드 대상에 정말 그 대한민국 네로라 하는 스타들이 그 브랜드 대상에 부문별로 이렇게 후보로 오르고 직접 투표를 해서 그 결과를 정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남자 라디오 DJ 부문에 이렇게 또 올라가가지고 아 어제 제가 그래가지고 좀 그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을 좀 해서 좀 도와달라고 할까 하다가 지금 그래 뭐 도와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한결 씨가

0: 아, 네, 안녕하세요, 식디. 오랜만입니다.
1: 아니, 오, 우리가 지금 얼마 만에 보는 거죠?
0: 제가 작년에 그 취향 저격 그 노래로 도전 한번 했었는데.
1: 네.
0: 그때 제가 못 맞췄어요. 그래갖고 저희 애기들이 그 한창 저를 이제 놀렸었는데.
1: 아.
0: 네.
1: 오늘은 그럼 다시. 이제 그 다시 한번.
0: 네.
1: 도전하러 오신 거예요?
0: 아, 네.
1: 맞습니다. 아, 명예 회복을 위함입니까?
0: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기록을 네. 봤더니 작년 8월에 도전을 하셨었고
0: 네.
1: 거의 이제 1년 만에 다시 재도전을 네. 하셨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아까 힌트를 드렸는데 좀 어떤 네. 곡인지 대충 아시겠나요?
0: 아, 네. 뭐 알 것 같습니다.
1: 오케이. 렛츠 고. 그 에너지 네. 넘치게 또 그 계속 제가 지금 막 얘기하지만 에너지를 좀 주세요. 아시겠죠?
0: 아, 네, 문제 없습니다.
1: 네, 오늘 자 7시 15분에 생 라이브로 갑니다. 정식이가 식으로 노래를 부르면 가사를 붙여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 투, 쓰리, 포.
0: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네, 식스플레이스 청취자 퀴즈 함께 풀어봤습니다. 정답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도파민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 중 추첨 통해서 또 아메리카노 선물 보내드리고요. 방송 후에 FM대행진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384님이 근데 시키면서 도파민은 생기는데 결국 음식이 안 와서 허무함도 같이 터지겠어요 라고 9384님 남겨주셨고, 뭐 먹방도 그렇고 이게 약간 그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먹방 보면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음식을 참을 때 먹방을 보면 더 힘든데, 먹방을 보면서 이게 또 그 참는 게 되게 쉬워진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도 저는 야 이거를 그냥 가상으로만 시키면 진짜 성질이 날 것 같거든요. 안 오면 오늘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6852님도 별 서비스가 다 나오네요. 신기합니다. 이렇게 또 차갑게 도시 여자처럼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6852님께도 선물 드리고요. 자, 멜로디 오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749님이 미치고 싶어. 도파민이어가지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김수신님께서 나는 진짜 배달 어플로 시켜먹는 인천 시민, 축하드립니다. 얼굴 좀 부었죠 지금. 에. 자, 이제 민으로 끝나는 그 정답이었기 때문에 일단 한채민 씨부터 5656님, 저는 한채민, 5100님, 100번 말해야 말 듣는 7살 내

다 보내주셨습니다. 아, 선물 드립니다. 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조정식의 FM 대행진 1부는 시니어 브랜드 금비, 메디카 코리아, 키움증권, 스피드렉 제공입니다.

0: 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렉렉스비드렉. 사무실에도 렉렉스비드렉. 창고에도 렉렉스비드렉. 철제 선반은

0: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함께해요. 조정식의 FM 대행진.
1: 좋습니다. 박나라 씨가 출근길인데 점심 뭐 먹을지 벌써 고민하셨고요. 최은정 씨도 분명히 안 먹었는데도 살이 찌는 게 고민하셨는데 먹었을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포로리 님이 근데 저도 먹방 보는 거 사실 이해 안 가요. 우리 엄마가요. 남 먹는데 쳐다보는 거 아니랬어요. 보내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멜로디로 가만히 있으면 도원님 내가 민초소 내가 민초소 선물 드립니다.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의 주제 정식이랑 옴뇸뇸 주제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미션은 내가 준 별이 다섯 개 입니다. 최근에 별점과 리뷰를 남길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고 또 리뷰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별점에 좀 짠 편인지 아니면 그냥 막 다섯 개 이렇게 좀 후하게 주시는 편인지 네 궁금합니다. 최근에 별점 다섯 개를 준 게 뭐였는지 저희와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다니는 수영장 선생님 강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동네 카페에 수영장이랑 선생님 추천하면서 별점 다섯 개 남겼어요 라든지 단골 김밥집이 체인점인데 우리 동네 지점은 진짜 맛이 없거든요. 근데 회사 앞 여의도점은 진짜 맛있어서 여의도 지점에 일부러 리뷰 쓰고 별 다섯 개 줬어요 라든지 뭐 영화, 음식점, 가전제품, 학원, 인테리어, 소품 뭐 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별 다섯 개를 줬던 건 뭐가 있는지 보내주십시오. 뭐 아니면 예를 들면 무슨 뭐 브랜드 대상 같은 데서 제가 좋아하는 DJ가 후보로 있어서 제가 그 라디오 좋아해서 투표를 했어요 뭐 라든지 많이 많이 쏴주십시오. 현재 시간 7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 들었어 들었어 안윤상 형님과 함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빠이빠이.

0: 안윤상과 정식이가 전해주는 소소한 뉴스 막간 소식. 자기야 그거 들었어? 들었어?
1: 안녕하십니까, 주성훈입니다. 아 진짜 오늘 너무 멋있고 가슴 따뜻해지는 소식이 있어서 진짜로 기분 좋게 얘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0: 어, 성훈이 형 오랜만입니다. 어떤 소식이길래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1: 사실 저 주성훈도 한국말, 한국말을 아직 많이 어렵고 서툽니다. 그런데 법률의 용어 같은 거는 봐도 무슨 말인지
2: 어려워요.
1: 또 무슨 뜻인지 진짜 모릅니다.
2: 어려워요, 어려워.
1: 특히 반결음은 와 어렵다, 길다 이런 건들 저도 어렵지만 진짜로 특히 지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이해하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한 재판에서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0: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이요? 아니, 어떤 판결문이에요?
1: 그러니까 지적 장애를 가진 A씨가 구청을 상대로 장애인 등록을 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했어요. 결과 원고 승소. 원래대로면 판결문에 피고의 처분 후 취소한다 내용도 막 20페이지 넘고 이래야 되는데
0: 네.
1: 스고입니다. 이번에 재판부 형님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원고 A씨를 위해서 4페이지짜리 쉬운 판결문을 따로 만들어서 줬대요. 정말로 스고이 스바라시.
0: 그러니까 지적장애인을 위한 맞춤 판결문을 따로 만들었다는 얘기군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1: 제가 그 판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A씨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0: 쉽다.
1: 구청 결정 취소합니다. 지적장애인은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0: 야.
1: 이제 구청은 A씨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굿. 정말 정확하고 쉽고 딱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0: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1: 그렇습니다. 나도 이렇게 해줘서
0: 이해가 쉬워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혹시 이 문장들만으로 이해가 어려울까봐 재판 과정을 그림까지 그려서
0: 이야.
1: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0: 아, 판결문이 이렇게 감동적일 수도 있군요.
1: 맞습니다.
0: 배려가.
1: 그렇습니다. 조추성은 이거 보고 가슴 많이 뜨거워졌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 도와줄 때 제일로 멋있습니다. 법원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모두

0: 앞뒤 평일 13일이 월요일이고 17일이 금요일 이틀 연차를 쓰면은 앞뒤 주말까지 다 이어져서 총 9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어요. 아... 아무튼 여러분 놀 땐 잘 놀고 다녀와서는 다들 소를 열심히 키워요. 소를. 알았어요? 박영진이었습니다.
1: 이야, 달력의 기준이 되는 2027 월력 요항 발표 소식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자, 저는 선보입니다. 자,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와! 우와! 연휴 9일 추석! 우와! 레전드! 우와! 그때 축구하나?

다음에도 이 택시기사님 만나기까지 체크합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별점을 이렇게 리뷰를 할 때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별점을 하는데, 사실 이 기사님도 이렇게 딱 받으시면은 얼마나 좋으실까. 식당에서도 또 우리 그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은 모르겠어요. 이제 뭔가 만족을 못해서 별점을 안 매기거나 적게 받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더 말씀드릴 게 없는데, 만족을 했을 때는 그래도 별점을

0: 손쉽게
1: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메디힐

축하 축하죠. 이젠 축하 멈출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을 향한 저의 축하엔 늘 별 다섯 개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아시죠? 번쩍번쩍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오늘도 축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줍지만 아, 여기 또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정식이가 드디어 DJ 인생 14년 만에, 12년 만에 브랜드 대상 DJ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덕입니다. 시간 괜찮으실 때 투표도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FM대행진 인별그램에 오시면 링크가 있어요. 네, 스토리에 링크가 있습니다. 서울 신북초등학교 4학년 이태인 친구 정식이 삼촌이 생일 축하를 해주면 생일 선물도 필요 없다고 그랬대요. 태인이 거짓말쟁이네. 축하도 받고 선물도 꼭 받으세요. 축하축하죠. 태어나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10살 수연이도 오늘 생일입니다. 엄마가 늦잠 이슈로 매번 퀴즈 고스톱 신청을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오늘은 부지런하게 문자를 남겨줬어요. 우리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

0: 묵은 각질 필링 젤,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권, 여행용 캐리어 블랙박스 이렇게 준비를 해뒀습니다. 꽝을 피해서 잘 골라 가져가시면 되고요. 꽝을 뽑아도 도전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날만 선물이 없는 거고 다섯 번 연속 퀴즈 도전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다 챙겨가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그냥 느끼기에도 그렇게 큰 그 욕심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뛰어난 퀴즈 실력으로 어느새 오늘 4승에 도전하시는 분입니다. 목동의 도진님, 어제 이렇게 오늘 승리를 하면 반차를 쓰시고 집에서 도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한번 만나뵐게요.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도진님.
1: 네.
0: 네, 대기십니까?
1: 네, 지금 집입니다.
0: 어머나, 반차 쓰셨어요?
1: 네, 반차 썼고요.
0: 오, 그러면 오늘 도윤이랑 지우 있나요?
1: 네, 옆에 있습니다.
0: 아, 우리 도윤이랑 지우랑 또 인사 나눠야지. 도윤이, 지우, 안녕.
2: 안녕하세요.
0: 안녕. 인기 DJ 삼촌 또 이렇게 보고 싶었다면서?
2: 네.
0: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또 퀴즈를 잘 푸셔가지고 도윤이랑 지우랑 인사도 나누게 됐네.
2: 네.
0: 자,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2: TV 보고 있었어요.
0: TV 보고 있어요. TV로 뭐 보고 있었어요?
2: 조정식의 FM 대행진이요.
0: 아,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2: 네.
0: 그렇구나. 아, 삼촌이랑 인사, 반짝, 빠바이. 안녕.
3: 안녕하세요.
0: 네, 도윤이랑 지우, 혹시 뭐 이렇게 아빠 응원이나 뭐 개인기 같은 거 준비한 거 있어요?
1: 아, 그 식디님, 그 애들이 준비한 게 있는데,
0: 네.
1: 이게 애들이 이제 약간 뭘 따라하다 보니 반말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기분 나쁘시지 않겠냐고 물어봐서
0: 전혀요. 네. 아, 저는 전혀 그냥 네. 아까 전에도 왜 반말로 인사 안 하나 했어요.
1: 네. 알겠습니다.
0: 보여주시죠.
1: 그러면
0: 네.
1: 준비한 거 하겠습니다.
0: 네.
1: 하나, 둘, 셋, 넷.
2: 명식아, 명식아. 왜요, 쌤, 왜요, 쌤. 피아노 방에서 오지 말랬지 죄송해요, 쌤.
0: 이렇게 또 역시 아무래도 또 밈으로 이렇게 도윤이랑 지우가 아, 감각이 아주 참. 안무까지 했어요, 도윤이랑 지우?
1: 네, 춤까지 쳤습니다.
0: 안무까지. 숨소리 듣고 삼촌이 딱 알아들었어요. 예. 자, 도윤이랑 지우는 치킨이 좋아요? 피자가 좋아요?
2: 치킨이요.
0: 아, 치킨이요. 망설임 없이. 치킨 드립니다!
2: 우와!
0: 리뷰 쓰세요? 아, 도윤이랑 지우였고요. 야, 도윤이랑 지우야!

0: 지금 그 남편은 출근하시고.
1: 아니요, 저 지금 같이 병원 가야 돼가지고, 네, 옆에 있어요.
0: 스윗하다. 아이, 뭐 남편도 같이 갔는데 뭐 이렇게 또 떨린다고. 남편이 또손 잡아주는데 옆에서.
1: 네, 큰 도움은 안될것 같아요.
0: 남편 파이팅 한번 외쳐. 남편 파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2: 자, 사랑 우리 여보, 파이팅!
0: 남편분은 사랑니 빼셨습니까?
2: 아, 저는 안 뺐습니다.
0: 좀
2: 아프지가 않은 사랑이라서요.
0: 턱이
2: 네.
0: 강한 남자. 네.
2: 맞습니다. 네.
0: 남자다운 턱 라인을 갖고 계신 남편분이시고요. 자, 우리 그 닉네임 뭘로 갈까요?
1: 저 직매 하겠습니다.
0: 직매가 무슨 뜻입니까?
1: 제 이름이랑 좀 약간 비슷한 별명이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불러주는 별명이에요.
0: 직매로 가고요. 목적지는 지금 어떻게 그 서울 병원으로 할까요?
1: 네, 서울대 병원으로 하겠습니다.
0: 서울대병원이 거기 어딨죠? 거긴다. 그 해와?
1: 종로구에 있죠.
0: 해와,
1: 네,
0: 해와. 그죠?
1: 해와에
0: 그럼
1: 있어요.
0: 해와로 하겠습니다. 자, 해와로 가는 직매님이시고. 이게 근데 그 사랑니 빼고
1: 네.
0: 구멍이 엄청 커요, 여기 생각보다.
1: 그러니까요.
0: 그래가지고,
1: 회복할 때좀 시간이 걸릴 것
0: 야,
1: 같아요.
0: 제가 그네 개를 뺐더니 그 구멍이 메워지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1: 네.
0: 한 밥이 반 공기 들어가더라고요, 네 개. 밥알이.
1: 네.
0: 농담이. 아니, 별거 아닙니다. 할수 있어요. 네, 우리 직맨님. 자, 오늘 퀴즈 그또 도파민으로 어떤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바라면서, 자, 우리 2449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오늘 퀴즈 네 번째 푸는 날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꼭 맞춰서 한번더 호들갑 떠는 거 보고 싶네요. 파이팅이라고 한번 읽어주세요 하셨는데, 이건 도진님 친구분이신 것 같아요. 도진님.
3: 아, 예, 제 친구가 맞습니다.
0: 그렇군. 2449 절친입니까?
3: 아, 예, 절친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아, 절친한테 지금 응원 문자 왔습니다. 직맨님,
1: 네.
0: 친구한테 이제 혹시 이기시면 문자 좀 보내라고 한번 해주세요. 아시겠죠?
1: 아, 네,
0: 네,
1: 알겠습니다.
0: 직맨님과 도진님이고 두분다 끝번호가 0인데, 야, 오늘 직맨님이 끝이 00으로 끝나요. 기가 막힙니다. 예. 오늘 뭐 도와주고 있어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시에 외치면 직맨님한테 기회가 가고요. 두분 준비되셨습니까?
3: 네.

0: 하시고요.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내일 후기 좀 알려주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빠빠이.
1: 빠빠이.
0: 네. 자, 직맨님 쇼. 도진님.
2: 아, 네.
0: 아니, 오늘은 딱 치맥 딱 하고, 뭐 이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2: 아, 이게 아이들은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있고, 네. 저만 따로 전화를 하다 보니까, 네. 스피커폰으로 돌리는데 조금 늦었는데, 아, 애들이 완전 방방 뛰어서
0: 난리 났어요?
2: 아, 너무 좋아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아, 우리 다행입니다. 근데 잘 맞춰주셨고요. 오늘은 또 침착하게 기다리다가 또 잘해주셨어요.
2: 네. 아, 네.
0: 자, 우리 도윤이랑 지우가 이제 치킨 받아갖고 치맥 정답 맞췄고 선물도 뽑겠습니다. 4번, 5번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랜덤 박스 돌려주세요!
2: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 5번! 맞습니다.
0: 5번! 블랙박스 드립니다! 우와!
3: 나온 거야?
0: 아이, 잘했고요. 자, 우리 4270님이 우리 사위 최고 최고 왔는데 장모님이십니까?
2: 아, 예.

0: 좀 갑자기 농담이에요. 예. 노래는 노래도 좋잖아요. 네. 조하늘 씨와 함께 날씨 체크해 보겠습니다. 좋은 아침.
1: 네, 좋은 아침입니다. 7월의 첫날 전국이 장마철에 돌입했습니다. 조금 전 기상청에서 어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이어서

0: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120, 남해안에 최대 80mm 이상, 그 밖에 남부에도 최대 6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은 5mm 미만으로 양이 적겠습니다. 중부지방에도 장마가 시작됐지만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낮 기온 30도 이상, 체감온도는 34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춘천 33도, 대전 31도, 광주와 대구 26도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은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금요일에 다시 제주도를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네, 간추린 모닝뉴스 KBS 오현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0: 화성시 동탄구 등에 부동산 규제가 적용된다고요?
1: 네,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 지역으로 정부가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게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이 종전의 7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대출액이 줄어들고요. 또 한도 자체도 시가 15억 원 이하는 최대 6억 원 이런 식으로 그 집값이 비싸질수록 한도가 더 줄어들고요. 그래서 25억 원 초과는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2주택은 20%포인트, 3주택은 30%포인트 중과되고요. 이번 주 일요일 5일

0: 입주를 해야 되고요. 2년간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갭 투자가 차단되는 그런 그 규제입니다.
1: 그렇군요. 다음 뉴스도 이제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일주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쓰는 게 가능해진다고요?
0: 네, 8월 20일부터

0: 또 그 6일에서 11일 후에 날씨를 알려주는 중기 일기 예보를 3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좀 간격을 좁혀서 제공을 하고요. 또 현재는 도 단위로 일기 예보의 그 지역이 돼 있는데 이거를 가로 세로 각 5km 범위로 세분화해서 우리 동네 그 예보를 알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는 좀 고교 야구에서 벌어진 조롱 논란인데요. 네, 교육청 조사까지 들어가면서 좀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0: 네, 지난 월요일 29일에 청년기 고교 야구 대회에서 배재구 야구부가 경기 상대였던 광주제일고에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외쳤습니다. 이 얼마 전에 스타벅스가 5월 18일에 탱크데이 마케팅을 해서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조롱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가지고 배재구 야구부가 광주에 있는 광주제일고 야구부를 조롱을 한 거고요. 이른바 뭐 2차 가해나 2차 조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광주제일고는 심판진을 통해서 항의를 했고 심판은 배재고 측에 주의를 줬습니다. 그리고 배재고가 SNS에 사과문도 올렸는데 그리고 해당 학생 선수들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서울시 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하고요. 사회적인 논란으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자, 다음 뉴스는 여행 관련 소식인데요. 작년에 국내 여행이 다시 늘었다고요?
0: 네, 국내 여행 경험률이 1년 전보다 1.6%포인트 올랐고요. 그러니까 줄었던 국내 여행이 다시 늘어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횟수나 여행 일수나 지출액이 늘었는데 좀 눈에 띄는 거는 대전이 그 여행 일수 증가율이 20.6%로 가장 높았고요. 지출액도 29.7%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는데 대전 하면 성심당이고 작년에 또 하나 이글스가 야구를 굉장히 잘해서 한국 시리즈까지 나가고 한 것들이 좀 영향을 준 것으로 좀 보입니다.
1: 네. 대전이 이제 진짜 유잼 도시로 그죠?
0: 네, 대전이 원래 노잼 도시고 막 그랬는데 가깝고 해서 이 성심당의 그 위력이 정말 엄청납니다.
1: 네, 이제 뭐 유잼 도시가 됐습니다. 네. 오현태 기자와 함께 뉴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조정식의 FM 대행진 3부는 베스트 슬립, 이카운트, 종근당 건강, 한국 영유아 보육 교육진흥원, 키움 증권 제공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 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 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 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9: 오래오래 락토핏
8: 종근당 건강
10: 건강기능식품.
1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1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네, 현재 시간 8시 27분 지나고 있고요. 잠시 후 4부 매주 수요일 최태성 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별별 히스토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네, 4부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잠깐 빠빠이!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안녕하세요. 2026

0: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 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1: 매일 오후 4시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2: 무서워, 너무 무서워.
3: 약속 나간 와이프한테 데리러 가겠다고 했는데요. 급구 괜찮다고 해서 그냥 집에 있었는데 와이프가 현관문을 다 때려 부술 듯이 들어와서 갑자기 신발 정리를 할 때요. 아, 이거 갔어야 됐나.
2: 갔어야 했어요.
3: 막 뭐가 우당탕탕 막 신발장 여는 소리 막 꽝꽝꽝꽝 쿵쾅쿵쾅 신발도 막 이렇게 내려놔.
4: 힘든 가장들을 응원합니다. 이현우의 음악 앨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정식이는 푸른 계열이 잘 받는 여름 쿨톤, 이분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역사계 메가톤입니다. 큰별 최태성 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수요일엔 별별 스토리 큰별 최태성입니다.
0: 네, 큰별 쌤 뭐 워낙 또 힙하시니까 아실 것 같은데 퍼스널 컬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 퍼스널 컬러?
0: 네.
1: 그 모르겠는데요. 그 뭐예요?
0: 그러니까 나의 어떤 피부톤에 잘 맞는 색상 계열. 아~ 이게 요즘 이렇게 그걸 찾아주는 서비스들도 있고.
1: 아, 그래요?
0: 네, 하는데. 근데 우리 큰별 쌤은 워낙 다양한 안경들을 착용하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좀 아실 것 같은데 내가 이 안경 썼을 때 좀 얼굴이 더 사는 것 같다.
1: 아, 그냥 저는 얼굴이 산다기보다 왜냐면 제가 보여줄 얼굴이 없어요. 보여줄 얼굴이 없으니까.
0: 왜 없어요?
1: 아이고. 저는 그냥 그 안경테라도 좀 특이한 걸 좀 써야. 네. 그 저를 그래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찾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안경을 쓰는 거예요. 제 얼굴은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안경테로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겁니다.
0: 진짜 다양한 안경테를 쓰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 퍼스널 컬러랑 상관없이

0: 볼 게 뭐가 있다고.
1: 네, 아, 이 큰별 쌤 안경을 보는 재미도 사실 진짜 그쵸. 이제 수업 들을 때는 네. 또 재밌습니다.
0: 저 안경테 진짜 이거 60개 있습니다.
1: 60개 네. 있습니다. 네. 자, 아, 오늘도 한는 건 문제로 한번.

0: 성균관에 탕평비를 세운 왕은 누구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조선시대 가장 장수하신 왕입니다. 보기 나갑니다. 1번 진흥왕, 2번 법흥왕, 3번 지증왕, 4번 영조.
1: 송강호 씨가 연기를
0: 송강호 씨. 했었죠. 아들이 또 사도세자.
1: 맞아요.
0: 네. 네. 그 손자가 또 정조.
1: 그렇죠.
0: 네.
1: 소지섭 씨. 자, 오늘의 한능검 문제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문자 샵8910,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 통해서 한 분께 최소한의 삼국지책을 보내드립니다.
0: 보천의 기생.

0: 자, 이렇게 막 어쩌면 원경은 지지 않고 계속 너 어쩜 이럴 수 있어라고 계속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태종은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1: 여기서 끝났잖아요. 지난주에 얼마나 충격적이길래.
0: 조강지처인 원경왕후, 너를 배출하겠다. 내쫓겠다는 겁니다.
1: 어머나 세상에.
0: 이거 조선 개국 후에 패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거론되는 순간.
1: 역사상 첫 패비.
0: 쉽게 말해서 태종 입에서 지금 이혼 이야기가 드디어 나온 겁니다. 드디어. 와, 이게. 야, 이게 급작스러운 중전 패출 이야기를 들은 이 신하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1: 안 된다고 하겠죠.
0: 지금 예전에 그 결혼식 한다고 해서 또 지금 난리 났었는데.
1: 그러니까요.
0: 뭐? 이제는 패출? 화들짝 놀르면 반항원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니 되옵니다. 막 신하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막 계속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1: 세자의 어머니인데
0: 그래요. 어머니인데 지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결국 태종은 하도 신하들이 난리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

0: 이렇게 되면 원경은 중전으로서 지위는 유지하지만 권위는
1: 허수아비, 허수아비.
0: 허수아비. 와, 이거 그 국간 열쇠 날라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너는 그냥
1: 바지 사장에.
0: 넌 방에 그냥 처박혀 있으라는 거예요. 야, 이게 뭐 야, 이게 원경왕후가 진짜 이런 이거 이러니까 남편 태종이 잔인함에 아마 뭐, 치를 떨었을 거예요.
1: 차라리 폐출이 낫다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0: 그러니까요. 근데 뭐 원경왕후는 뭐 이제 뭐 더 이상 뭘 할 여력도 힘도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결국 남편 이방원이요. 그 후궁 뽑아가지고 결혼식 결국은 해요.
1: 아, 형이 하지 말라 해서 안 했던 결혼식을 합니까?
0: 9년 전 못했잖아요. 아, 네. 그거 해요.
1: 하...
0: 네, 그거 하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그 기생 중에 가희아라는 기생이 있었어요. 춤을 뭐 기가 막히게 췄다고 합니다. 미모도 너무 아름답고요. 그래서 이 태종의 측근이자 공신들이 이 기생 가희아를 차지하려고 막 서로 싸움까지 벌어져요.
1: 아, 그 정도로 예뻤어요?
0: 아, 너무 예뻤나 봐요. 막 네. 싸운 거야, 막. 막 이 얘기를 이제 태종도 들은 거야. 그 너희들 왜 싸우느냐? 그만 싸우거라. 왜 싸워? 그랬더니 저희 죄송한데 저 자식이 지금

0: 정말 이 많은 생각이 드는 그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어요. 그 마지막 한 방. 다음 시간에 뭐 확인해 볼게요.
1: 아, 이 마지막 한 방 뭐 이제 예측도 안 되는데 너무 심한 골을 많이 봐서.
0: 이거는 나 제가 이게 같은 남.
1: 야, 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도와준 그 에? 와이프를 그러니까요.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0: 그러니까요.
1: 근데 더 심한 게 남아 있다고 하니까 다음 주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잠시 노래 듣고 오기 전에 선생님 한는 것 문제 더 내주십시오.
0: 한국인이라면 한 번은 못하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문제 나갑니다. 조선시대 균형법을 실시하고 성균관에 탕평비를 세운 왕은 누구일까요? 1. 진흥왕 2. 법흥왕 3. 지중왕 4. 영조.
1: 네. 조선의 왕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8910으로 보내주시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 뽑아서 최소한의 삼국지책을 보내드립니다.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현정의 멍 듣는 동안 받아볼게요.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Hold the beat, stop the beat, drop the beat,
2: give me a second. 오늘도 뭐 오면서 방송을 들었는데 아주 재밌네. 앞으로 계속 밀어주면 또 저는 또 끌어주고 이렇게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그러면서 이제
3: 안녕하십니까 이어름도
2: 비슷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네네 어쨌든 쿨 FM을 좀 이렇게 재미있게 감사드리고요.
3: 조정식의 FM 대행진도 음악 앨범도 같이 듣자.

0: 기프트.
1: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세요.
0: 세종 기프트.
2: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3: 자녀들이 노래하는 산으로 가자.
4: 준비되셨나요? 오늘도 함께 산으로 갈 준비 말이에요.
5: 방송이 좀 산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4: 다들 그럼 오늘도 산 정상에서 만나.
5: 윤정수
4: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3: 산면이 즐거운 산으로 가자.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책으로 따지면 새로운 챕터로 넘어온 거고요. 공연이라면 1부 끝나고 인터미션을 지나서 2부를 시작하는 순간이겠죠. 또 축구로 따지면 후반전 킥오프를 앞둔 시간이고요. 마라톤은 반환점을 막 돌아서서 달리는 순간이고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일 것 같습니다. 7월.

7월이 기대되고 좋은 이유는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출발선이기 때문이겠죠. 이 책에서도 한 챕터가 끝나고 또 다른 챕터로 넘어가면 이 소제목도 바뀌고요, 이 내용도 달라지는 것처럼 또 축구도요, 후반전에 이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더 많고요. 축구 얘기는 뺄까? 어쨌든 어쩌면 진짜 시작은 오늘부터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의 7월이란 챕터에는 어떤 제목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붙여보려고 합니다. 다시 시작. 수요일 아침 이현우의 음악 앨범.